0: 그런데 보니까 바다가 나와서 거북이가 이기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자, 그래서 거북이가 웃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력도 발휘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오, 그런가? 이러면서 갑자기 정신을 화들짝 차리셨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As he ran down the hill, 그가 이 언덕 아래로 막 내려갈 때,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잡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grab라는 것은 잡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상추가 나오죠. 그래서, 아삭아삭한 상추 몇 장을 뜯었다. 단순히 잡고 놔주진 않았겠죠. 먹으려고 뜯었겠죠. 그렇죠.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상추가 있네? 살포시 잡았다가 그대로 놔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뜯었겠죠. From a field. 이 들판으로부터요. 들판에서 상추를 몇장 뜯었습니다.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그렇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hare이 되겠죠. 계속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멈췄냐면, 늦은 아침 간식을 먹으려고 좀 멈췄어요. 아, 뭐좀 먹고 가자. 어차피 저기 보니까 거북이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 여기서 상추 좀 먹고 좀 쉬다가도 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당근 주스 한잔 먹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출출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상추 먹고 아 우리 간식이나 좀 먹고 갈까? 이러면서 잠깐 쉬는 것이죠. Yummy, how 맛있어.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아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The sun was warm. 이 햇볕이 아주 따스했고요. 따뜻했고요.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생각했냐면, 아, 잠깐만 좀 자볼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솝어와 맞네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잠깐만 낮잠을, 맞죠? 낮잠을 잠깐 잔다고, 맞죠? 아, 낮잠을 좀 자는 건 어때?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북이랑. 그리고 지난밤에 오소리들이랑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낮잠 좀 잘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다음은요.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아, 여기 뒤에다 나오네요.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after all, 어쨌든 간에 he'd had a late night. 그는 밤 늦게 잤고. 맞죠? 늦은 밤을 가졌다는 것은 늦게 잤고,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리고 거북이는 저기 멀리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In the meantime.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는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the tortoise carried on. 거북이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다가 되겠죠.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언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꼭대기를 넘어서도 갔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토끼는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했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Yummy!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0: 이게 뭐냐 하면 잠자는 소리입니다. 누가 잡니까? 제가 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 중에 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토끼가 낮잠 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소리입니다.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He는 바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보았습니다. 맞죠?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냐면 the hare. 토끼가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snooze라는 게 바로 잠을 자다, 잠깐 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잠깐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서 잠깐 자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And marched bravely past. 그리고 용감하게 지나서 계속해서 더벅, 더벅, 더벅.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북이는 전진해야 되겠죠.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Stir이라는 것은 원래 요리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휘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스털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까딱 움직이다, 이렇게 잠깐 움직이다, 살짝 움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토끼는 didn't stir, 살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 whisker. A whisker이라는 것은 토끼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염이 있죠. 토끼 수염. 토끼는 수염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거북이가 옆을 터벅터벅 지나가는데도 지난밤에 너무 신나게 놀고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너무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잠에 너무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지나가든 어떤 소리가 나든 털끝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bravely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brave는 용감한, 어떤 단어에다가 ly 붙이면 다 부사야. 뭐뭐 하게가 되는 부사야.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단어에 ly가 붙으면 부사 혹은 형용사. 영어 문법은 그냥 딱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가 문법을 설명을 해드릴 때 원리나 개념을 항상 좀 중요시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수업했던 거, 동명사의 주어는 뭐가 있다고요? 소유격이다. 그럼 그게 왜 소유격이다? 소유격이 원래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소유격을 쓰잖아요. 그의 아이디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강의 중에. 그래서 소유격인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목적격도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소유격인지. 맞죠? 그걸 알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단순히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quick이라는 거 있죠. quick이라는 것은 빠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빠른이라는 형용사, 맞죠? 빠른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빠르게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뭐뭐 하게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runs quickly가 되겠죠. 그녀는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는 quick이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이고요. 형용사에 빠른이라는 이런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여기에서 부사가 됩니다. 그럼 부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달린다고요?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린다고요. 맞죠? 빠르게 뭐뭐 하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riend라고 하면 뭐죠? 우리 친구들 friend라고 하면 친구죠. 친구의 ly, 즉 명사, 친구라는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입니다. 그러면 friendly가 되겠죠. 맞죠? friendly가 되겠죠. 그러면 친구하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친구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e's a friendly girl. 그녀는, 맞죠? 그녀는 어떻다고요? 친절한, 상냥한 소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맞죠?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 라는 부사가 된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도 웃지 마세요. 웃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적어보았습니다. ugly에다가 ly를 붙이면 ugly가 되겠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ugly는 원래 ugly입니다. 지금 여기에 ly가 붙은 건 원래 단어가 quick, friend가 있었잖아요. 근데 ugly는 어그가 있었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원이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어그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어글리예요. 그래서 ly가 어디에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글리는 원래 어글리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ly 그러면 유지 어그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 번쯤 의심해보고 사전에 찾아보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만은 맞죠.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monster looks ugly. 맞죠? 몬스터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못생기게 보인다. 좀 이렇게 흉측스럽게 보기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확실히 아시겠죠? 이 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외우면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알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걸 알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ly는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은요.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자, 이제, 나무

0: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피로 회복도 좀 하고, 아, 낮잠 잘 잤다 했는데, 그, 일어날 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 주말에 보면 낮잠 잘때 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두고 잤어요. 근데 낮잠을 좀 권위장거 씨도 푹 잤어요. 근데 창문에서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이 어때요? 좀 뻣뻣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좀 주고 자자 그런지. 자, 그, 딱 그런 느낌이죠. 한참 후에, feeling stiff. 뻣뻣한. 뻣뻣함을 느끼면서, and cold, 좀 춥고, 뻣뻣함을 느끼면서,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토끼는 일어났습니다. 뭘 가지고 일어났냐면, 시작과 함께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start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작이라든, 시작 혹은 시작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깜짝 놀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사전을 한번 쭉쭉쭉 넘겨보면, 책 사전이라면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 start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깜짝 놀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looked at the sun.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토끼가 보는 거죠. 예전에 이 토끼들은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 시간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었겠죠. 태양을 봤는데요.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자, 태양이 지금 완전 점심시간에 가까우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럼 그 태양이 쭉 지평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즉, 태양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해질 무렵이 되면. 그러면서 노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how low it was in the sky. 태양이 하늘에서 얼마나 낮게 있는지를 봤다. 즉, 이제 저녁이 다돼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늦은 오후가 다 되어 간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 말은. 거북이가 앞질러 갔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It must be almost evening. 저녁이 거의 다 되어 가며 틀림없어. He feared the worst.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설마, 설마, 설마. 우리 친구들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맞죠? 설마, 설마 거북이가 지금 결승선에 도착한 건 아니겠지라고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진건 아니겠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1: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tuce.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March. March.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Stiff. Stiff.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Fear. Fear. He feared the worst.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warm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세 가지 예문을 준비했고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up is warm. 스프가 어떻다고요? 따뜻합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맞죠? 따뜻합니다. 스프가 따뜻하다라는 거. She gave me a warm smile. 그녀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따뜻한. 느껴봐. 따뜻한 미소를 줄게. 이게 따뜻한 미소, 온도가 따뜻한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따뜻할 만큼 어떻다? 다정한 미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따뜻하니 이 뭔가 느낌으로 바뀐다면 다정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she warmed라고 되어 있네요.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서술어, 즉 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she warmed, 그녀는 따뜻하게 만들었다, 데웠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다.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같은 형용사 안에서도 따뜻한도 되지만 다정한도 된다라는 것을, 저처럼 다정한 미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나 품사로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재밌는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올라간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 많이 보셨죠?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 이렇게 책이 금방 끝나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Pant, wheeze, pant라는 것은 헐떡이다. wheeze라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맞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토끼가 늦은 거죠?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 해질 무렵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북이는 이미 많이 갔겠죠. 아직까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는. 그렇죠. 토끼는 flew around, 날아갔다. flew라는 게 원래는 fly의 과거예요. 날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토끼가 어떻게 막 날 수가 있겠습니까? 토끼는 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at top spe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맞죠? 이 route, 이 경기 경로. 경주의 경로의 나머지 부분, 이 토끼가 잡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결승선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그는 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렸냐 하면 이전에 달려본 적 없는 그런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토끼가 늦은 거죠. 막 최대 빨리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었겠죠. 뛰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들리냐 하면 우후! 예!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리겠어요? 바로 거북이가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But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먼 곳이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토끼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먼 곳에서 he heard, 여기서 he는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들었습니다. shouting,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맞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and clapping, 그리고 막 박수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could just make out, make out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 데를 보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알아볼 수 있었냐면 the tortoise, 여기 있는 이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nearing the finish line, 뭐 하고 있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efore owner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before도 뭐뭐 전에고요. 또한 뭐뭐 전에가 또 뭐가 있냐면 ago도 있습니다. 이 ago와 그 다음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ago나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ago나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 글자 수도 당연히 다릅니다. ago는 세 글자고 before는 여섯 글자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go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er 3 years ago. 나는 그녀를 3년 전에 만났다. 맞죠?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3년 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go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ago는 지금을 기준으로 3년 전이에요.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금이 기준이다. 그게 ago인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전인 거죠. 자, 근데 before는 다릅니다. before는 지금부터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ve been here before.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맞죠? 나는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전에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이전이에요? 지금이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ago랑 똑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과거, 그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I had lived in Busan before 20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부산에서 살았다. 언제 살았냐면 before 2020. 그러면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언제 살았다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살긴 살았지만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부산에 산 적이 있다. 맞죠? 부산에 살았다가 되겠죠. 한마디로 before

0: 맞죠. 그래서 기준점이 지금이에요. 하지만 before는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장에서 따로 뭔가를 이렇게 써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before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때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과거가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지 않으면 현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결승선이 눈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결승선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그를 막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rowd라는 것은 관중들이 그를 막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거북이, 거북, tortoise, tortoise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 tortoise. 그래서 거북이는 stagger. Stagger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걸었어요.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 어쨌든 비틀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비틀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 거북이가 곧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토끼가 뛰어와가지고, 슝! 그래도 내가 이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솝어와 이 이솝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할까요?
1: Pant,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he crossed the line. 여기서 he는 거북이가 되겠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뭐 하고 있는? 근데 무엇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결승선 근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pplause, 박수를 막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요. And the crowd, 그리고 관중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관중이라 해도 되고 함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이니까요. Shout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go tortoise, tortoise, 그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함성과 박수, 막 엄청난 박수가 있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가 되겠네요. 토끼는 졌습니다. 맞죠? 토끼는 졌어요. 왜, 뭐, 어디에 졌냐면, his own challenge. 그 스스로가 제안한 그 도전에서 패배했습니다.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이라고 돼 있네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boastful 이라고 하면 뽐내는, 자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겠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고, slow, 느리고, 그리고 steady라고 하면 꾸준한, 느리고 꾸준한 것이 wins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솝어와 똑같죠? 제가 알고 있는 이솝어와는 이번에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똑같네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ance, distanc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make out, make out. He He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0: stagger, stagger. The boy staggered after spinning in circles. Sight, sight.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pplause, applause.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Steady, steady.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씩 넓혀볼 생각입니다. 어휘력을 어떻게 넓히는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혹은 또 다른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휘력을 조금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op인데요. top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꼭대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etah runs at top speed. 치타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냐면 top speed. speed는 속력이죠. 속도, 속력. 자, 그런데 어떤 속도, 속력? 바로 아, top. 꼭대기 속력이니까 아, 가장 높은 최고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도 되지만 속도나 속력이 가장 빠른 무언가도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climbed to the top of the mountain. 아,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네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의 꼭대기냐면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top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꼭대기나 혹은 윗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윗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꼭대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꼭대기니까 윗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he scored topped everyone else's. 어? 여기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죠. 앞에 보니까 he score이라는 그의 점수, 문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니까 무엇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ed가 붙어있죠. ed가 붙어있으니까 동사 맞네, 움직임 맞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점수는 자 이제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혹은 꼭대기나 윗부분 이 기본적인 이 개념, 탑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예요. 맞죠?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죠. 그의 점수는 탑했답니다. 맞죠? 일단은 탑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탑했다. 아, 그의 점수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가 있는데 그의 점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 그 위로 올라간 것이죠. 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뭐뭐보다 높다. 능가하다. 능가하다라는 것은 넘어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아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트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스포츠 뭘까요? Let's find out. Let's go. Alright, 자,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보니까 헬멧도 보이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보이는데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사이클링! 우후! 사이클 경기입니다. 좋습니다. 사이클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 개인 혹은 팀을 이뤄서 속도를 내며 겨루는 경기 사이클링입니다. 사이클링은요, 1868년 프랑스에서 첫 경기가 공식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와우, 꽤 오래전 일이군요. 자, 이 사이클은요, 경기 장소와 참가 선수에 따라서 로드바이크, TT, 그리고 트랙 등 세부 종목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road, 도로, 길, 길에서 타게 되면 로드바이크가 됩니다. 자, 이 경기는 전용 경기장은요, 바로 벨로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벨로드롬, 사이클 전용 경기장이죠. 이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트랙 경기라고 합니다. 트랙은요, 트랙, 길, 추적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트랙, 꼭 외워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사이클링, 반드시 알아야 할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Cycle, 자전거 주기. Cycle, 자전거 주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표현은 뭘까요? Cycle, cycle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주기라는 단어를 가진 cycle. 문장 한번 볼까요?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네, 자전거를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자전거를 고를 때는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Cycle, cycle. 꼭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단어, ride. Ride, 많이 들어보셨죠? Ride는요, 타다, 타고 달리기. 네, ride, ride. 문장 볼게요.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사이클에서요,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달린다. 자, ride, ride 외워두세요. Ride, ride. 자, 마지막 단어는 pedal. 자, 페달.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페달. 말 그대로 페달, 페달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문장 볼게요.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특히 페달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Pedal, pedal, pedal. 꼭 외워주세요.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ycle, 자전거 주기. Cycle, 자전거 주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Ride, 타다, 타고 달리기.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Pedal, 페달, 페달을 쳤다. 자, 방금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는 퀴즈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When choosing to blank, you need an expert's opinion. 자, 이것을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자, C로 시작하는 단어. 사이 자, 3, 2, 1. 정답은 cycle. 잘하셨어요. 맞추신 분,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나갑니다. The blank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자, 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The blank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자, P로 시작하는 단어. 패, 땡. 3, 2, 1. 정답은 paddle. 우, bravo.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나갈게요. In cycling, the riders blank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자, 사이클에서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그렇죠. 자, 이, 달린다. 영어로 3, 2, 1, ride. 우후.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워봤고요. 이제는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1: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So, I always wear a helmet. So, I always wear a helmet.
0: I started cycling for my health. 나는 건강을 위해 사이클링을 시작했습니다. When choosing to cycle, you need an expert's opinion. 자전거를 고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The pedal, in partic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특히 페달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In cycling, the riders ride at a fast speed of 60 kilometers per hour. 사이클에서 선수들은 시속 60km 속도까지 빠르게 달립니다. When I go cycling, I put safety first. 나는 사이클을 탈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So, I always wear a helmet. 그래서 항상 헬멧을 착용합니다. 네, 오늘은 사이클 경기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Everyone, see you next time.

0: paper fairy from the paper world. 그리고 넌?
1: I'm Toki. I'm the paper bird.
0: 우리 종이새 친구 토끼도 인사를 마쳤네요.

0: Rocky, did you hear that?
1: 무슨 소리야?
2: I'm moving van. I'm moving van.
0: 이삿짐 트럭 소리라고? 그러네. 누군가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나 봐. 여러분, 이사하는 건 참 설레는 일이죠? 그럼 오늘은 작고 예쁜 집을 한번 잡아볼까요? 집을 잡으면서 관련된 다양한 표현도 배워보자고요.
2: Yes, please. Yes, please.
0: 네,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나요? 또 어떤 집에서 사는 게 꿈인가요? 오늘 작고 예쁜 집 잡을 준비 되셨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자, we'll fold walls first. 먼저 벽을 접어볼 건데요. I'm going to use sky blue. 저는 하늘색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색깔을 아래로 facing down. And let's start. 자, 먼저 fold in half. 반으로 접기. And then fold in half again. Unfold. 다 펼쳐주신 후에 You see top two corners, 양쪽 모퉁이를 center point, 가운데 점까지 접어주세요. We have a big triangle on top now. You see the bottom part? Fold up, 위로 접어요. And you see this line? Fold up one more time. Like this. You see this point? 여기 이렇게 꺾이는 점이 보이시죠? Fold at that point.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This is a part of the walls that we will complete. 우리가 완성할 벽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We're going to make one more of this piece and complete. It's time to assemble both parts. 두 부분을 합체해볼까요? You see this little pocket over here? 바깥쪽에 보시면 주머니가 보일 거예요. 한쪽을 다른 쪽의 주머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Now let's fold the roof. 지붕을 잡으러 갈까요? I'm going to make a red roof and put the color side facing down. Now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줄게요. And fold to the center line. 중앙을 향해서 접겠습니다. Now fold to the center line again. Unfold. Just one step. 한 단계만 펼친 후에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겠습니다. Now rotate. 이렇게 돌려주셔서 You see top two corners? Fold them. 여기에 Now pick it up. Unfold. Open up the side and push in the triangle. Open up. 자, 이렇게 펼치면서 이렇게 fold along the line. Now put the roof on top of your walls. 여러분이 만들어 두셨던 벽 위에 이렇게 지붕을 얹어주면 ta-da! Your beautiful house is complete. 아담하고 예쁜 집이 완성되었네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눕힐 수도 있는 beautiful house. 이제 이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를 한번 가볼까요? Let's go! Wow, it's a lovely day. 오늘 정말 날이 맑고 좋은데요. You see this big building? 커다란 건물이 보이시나요? This is my place. 여기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나는 아파트에 살아요. I live in an apartment. 나는 아파트에 살아요. I live in an apartment. 따라. 그런데 오늘은 빵빵. It's a moving van. 이삿트럭이 왔네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It's a moving day.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럼 이제 짐을 옮겨볼까? 이삿짐을 트럭으로. Let's load the truck. Now let's move. 이제 이동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오늘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요. I move to a new place. 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요. I move to a new place. The truck is moving. 트럭이 움직이고 있네요. I'm so excited. We arrived. 도착했어요. 바로 이 집이에요. 새 집은 주택이에요. The new place is a house. 새 집은 주택이에요. The new place is a house. 내 새 집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걸. Blue walls and red roof. 파란색 벽과 빨간색 지붕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A garden. 여기에 정원이 있네요. 이 집엔 예쁜 정원이 있어요. It has a beautiful garden. 새 집에는 예쁜 정원이 있어요. It has a beautiful garden. Yay, I love my new place. 자, 여러분, 이사하는 날, moving day, 충분히 즐기셨나요? 그럼 원어민의 음성으로 배웠던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 I live in an apartment. I live in an apartment. I move to a new place. I move to a new place. The new place is a house. The new place is a house. It has a beautiful garden. It has a beautiful garden.
0: 여러분, 리즐의 새 집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보고 가자고요. 나는 아파트에 살아요.
2: I live in an apartment.
3: I live in an apartment.
0: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해요.
2: I move to a new place.
3: I move to a new place.
0: 나의 새 집은 주택이에요.
2: The new place is a house.
3: The new place is a house.
0: 새 집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2: It has a beautiful garden.
3: It has a beautiful garden.
0: 우와, 여러분 복습 정말 잘 마치셨는데요. 즐거운 곳에 사는 날 오라 하여도 집이 최고죠. Home sweet home. 집이 최고야 라는 표현입니다.
3: Home sweet home.
0: 그렇죠. 달콤한 집. 여러분, 집이 최고죠? 그럼 오늘도 집에서 푹 쉬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길을 지나가다가 되게 흥미로운 간판을 하나 봤어요.
1: 뭐예요?
0: 원조 간판이라고 있더라고요.
1: 원조 간판?
0: 저희가 원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원어민 친구들한테 쉽게 표현해 줄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2: 원조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0: 원조? 글쎄요, 용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원조란 거는 첫 번째였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원조 소금구이.
1: 원조
0: 소금구이. 근데 원조 소금구이 하게 되면 영어로 원조 소금구이 어떻게 바꾸죠?
1: 이런 궁금증 아주 칭찬할 만해요. 자, 그러면 이걸
0: 네.
1: 영어로 잘 바꿔보려면 원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0: 원조 하기는 첫 시작 아니에요?
1: 시작.
0: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라 하게 되면 그한 집에 한 맛집의 전통이 짜장면. 제일 잘하는 짜장면?
1: 제일
0: 이런 거,
1: 잘하는 짜장면? 자, 좋아요. 그러면 지영아 쌤이 얘기한 걸 조금 정리해보면,
0: 네.
1: 제일 잘하는데, 그리고 제일 아마 오래된데, 처음 시작된데, 이렇게 정도로 원조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그쵸?
0: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 그냥 first 들어갈 것 같고, 아마도,
1: The first.
0: 혹시, 오리지널, 이란 단어도 비슷하게 그런 뜻이 있으니까 오리지널 들어갈 것 같고, 소금구이 하게 되면 솔트 들어갈 것 같고요.
1: 솔트 들어갈 것 같고.
0: 네.
1: 좋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쓸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좋아요.
0: 네.
1: 이렇게 방금 얘기했던 the first 뭐 이런 것들이나 오리지널 이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해요.
0: 네.
1: 뭐 오리지널 이런 것들이 간판에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0: 네.
1: 보통 이제 오리지널을 어떤 데 종종 보게 되냐면 뭐 바베큐 집이나
0: 아, 처음 시작한.
1: 동네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막 짜잔
0: 아,
1: 강조하려고 이제
0: 맞아요.
1: 네.
0: 막, 우리가 먼저 했어, 이렇게.
1: 그래서 그렇게 오리지널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요?
0: 용어로요?
1: 지영 학생이 얘기했던 뜻 중에
0: 네.
1: 제일 먼저 시작한이란 뜻이 있었어요.
0: First?
1: First, 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0: 네.
1: 한번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0: 뭐죠?
1: 자, 제가 힌트를 한번
0: 네.
1: 드려볼게요. 아마 제일 처음 시작했다는 건그 음식이 태어난 장소란 뜻일 거예요.
0: 장소? 장소는
1: 그렇죠.
0: 플레이스라잖아요.
1: place가 필요하겠죠?
0: 네.
1: 자, 태어난 장소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0: 태어난 장소요? 태어나는 플스도. 장소는 플레이스.
1: 맞아요. 합쳐도
0: 합쳐요?
1: 돼요.
0: First place 말이 돼요?
1: 네. 우리가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는
0: 네.
1: 것처럼 생일날, 탄생한 날 이렇게 얘기하는
0: 네네네.
1: 것처럼 거기서 day를 빼고 place를 집어넣으면 birthplace, 태어난 장소라는 뜻이 돼요.
0: Birthday가 단어를 더해서 birthday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birthplace가 가능한 거였어요?
1: 네.
0: 아,
1: birthplace.
0: birthplace 하면 뭔 뜻이 되죠, 정확히?
1: birth, 탄생,
0: 네.
1: place, 지역. 그러니까
0: 태어난 지역?
1: 네, 태어난 지역, 태어난 장소. 자, 그러면 소금구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0: 소금구이의 원조는
1: 맞아요.
0: 어떻게 되는
1: 소금구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0: 거예요?
1: 제가 한국말로 문장을 한번
0: 네.
1: 드려볼게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0: 네.
1: 이 식당에서 바로 소금구이가 태어난 장소예요. 이렇게 이 식당은 소금구이가 태어난 장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0: 그러면
1: 그러면
0: The restaurant
1: The restaurant is
0: The birthplace.
1: 좋아요. The restaurant is the birthplace라고 얘기하면
0: 네.
1: 이 식당이 탄생지예요라는 뜻이 됐어요. 잘했어요. 그 뒤에 무엇무엇의 막 붙이면 돼요.
0: 무엇무엇이?
1: 무엇무엇의 소금구이에 이렇게.
0: Of salt.
1: 좋아요. 좋은 시작이에요.
0: Of salt 뭐죠?
1: 자, 소금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0: 네.
1: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것부터 한번 선택해 볼까요?
0: 네.
1: 돼지고기로 할래요? 소고기로 할래요?
0: 저는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1: 그럴래요? 자,
0: 네.
1: pork.
0: pork.
1: 돼지고기는 영어로 pork.
0: 네.
1: 근데 이 pork를 이렇게 앞에 소금구이라고 하면 소금을
0: salt.
1: 네, 맞아요. 소금을 아마 뿌려진 돼지고기겠죠? 그러면
0: 네.
1: 이때는 salted라고 얘기해요. salted.
0: salted.
1: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굽죠.
0: 네.
1: 구워진 영어로 굽다. 왜 이렇게 이렇게

0: 위에다가 굽는 거.
1: 네, 철망 같은데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굽는 걸 영어로 그릴이라고 해요. 그릴.
0: 그릴.
1: 근데 그것도 당했죠. 그래서
0: 네.
1: 그릴드 이렇게 얘기해요.
0: 그러면 솔티드 그릴
1: 돼지고기.
0: 미
1: pork.
0: 펄.
1: 그러면 salted grilled
0: 솔티드 그릴
1: pork. 좋아요. 자, 그러면
0: 솔티드 그릴 펄.
1: 좋아요.
0: 어려워요.
1: 자,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0: 네.
1: salted grilled pork.
0: 솔티드 그릴 펄.
1: 자, 그럼 이제
0: 네.
1: 준비됐잖아요. 자, 이 식당이 혹은 그 식당이 소금구이 돼지고기의 탄생지예요. Come on.
0: 솔티드를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 붙인 거예요?
1: 앞에다 붙인 salted grilled pork.
0: Salted grilled pork.
1: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만들었던 문장 뒤에 들어갈 거예요.
0: 얘는요. 그럼
1: 자,
0: 더
1: 그럼
0: 레스토랑
1: 그렇죠.
0: is the first place
1: 무엇 그렇죠? 잘했어요.
0: of salted grilled pork.
1: 진짜
0: hot.
1: 조금만 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0: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레스토랑 is the first place of salted grilled pork.
1: Good job. The restaurant is the birthplace
0: 네.
1: of salted grilled pork.
0: Salted 이드예요?
1: 맞아요.
0: Salted,
1: salted 소금이
0: salted,
1: 뿌려진.
0: 네. 아뿌려진. 그러니까 salted grilled pork.
1: Grilled 이것도
0: Grilled.
1: 구워진.
0: 아, salted grilled pork.
1: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잘했어요.
0: 만드는 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쌤.
1: 잘했어요.

0: 그러면 소금구이 말고 그냥 삼겹살 그냥 먹으면 안 돼요?
1: 삼겹살 좋아요. 대체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당이라고 쳐봅시다. 네. 자, 그 식당은
0: 삼겹살 The restaurant is the first place of 삼겹살?
1: 굿! 맞아요.
0: 그냥 뒤에 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와. The restaurant is the birthplace of 삼겹살. 어느 식당인지 저도 궁금해요. 자, 그러면 또 좋아하는 음식.
0: 파스타.
1: 파스타. 대체 어느 식당일까요? 자, 어쨌든 한번 만들어 봅시다.
0: 네. The restaurant is the birthplace of 파스타.
1: 아, 맞아요. 잘했어요. The restaurant is the birthplace of pasta. Good job. 잘했어요. 어느 식당인지 저도 궁금해요.

0: 아, 뭐였냐고요?
1: 네.
0: I met an old friend.
1: 올드 프렌드요?
0: 네.
1: 나이 많으신 친구 있어요?
0: 이때 old
1: 네.
0: 프렌드는 나이가 많은 친구를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1: 왜냐면 얼드는 나이 많은 늙은
0: 맞아요. 그런
1: 나이가
0: 뜻을
1: 지긋한 막 이러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1: 네.
0: 올드의 가장 유명한 뜻이죠.
1: 네.
0: 근데 이때 올드 프렌드는 나이가 많은 친구를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1: 그럼 뭐죠?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니면 올드 프렌드
0: 올드
1: 뭐예요?
0: 프렌드.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란 뜻이에요.
1: 올드 프렌드가요?
0: 네, 오랜 친구예요.
1: 뭐 오랜 친구라 그냥 롱 타임 프렌드 이런 것도 있잖아요.
0: 이때는 old라는 말을 씁니다.
1: 올드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0: old의 뜻 중에 관계가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인 뭐 이런 뜻이 있어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제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1: 네.
0: 지원생 이거 말할 수 있겠죠?
1: I meet my older friend.
0: 만났으니까
1: Met. I met my older friend.
0: I met an old friend. I met my old friend. 둘다 괜찮아요. 내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라고 얘기를 할때 old를 사용할 수 있어요.

0: 저는 오래된 친구 하게 되면 되게 오래된 하게 되면 롱타임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친구분.
1: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나이가 많으신 친구. 물론 이제 그런 친구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0: 네.
1: 좋은 친구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말을 사용해요. 이때는 올드 사용하지 않아요.
0: 올드 프렌드 하게 되면 되게 오래된 친구 관계 막 이런 거예요?
1: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0: 네.
1: 누구한테 지영이는 제 오랜 친구예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0: 지영 is my own older friend.
1: 이때 약간만 조정하면 될것 같아요.
0: on 안 들어가요?
1: 안 들어가요.
0: 아, 지영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마이가
0: 그러면,
1: 있어서 안 들어가요.
0: 마이가 있어서요? 그러면, 지영 is my older friend.
1: 이때 older 아니고 old.
0: old friend.
1: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0: 지영 is my older friend.
1: 그렇죠. 지영 is my old friend. 혹은 지영 is an old friend of mine.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0: 뭐예요?
1: 이게 좀 전에 지영 학생이 an old friend라고 얘기했었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 한 명의 오래 만난 친구란 뜻이잖아요.
0: 네.
1: 근데 내 친구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뒤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 라고 얘기를 할때 of mine을 붙여주기도
0: Of
1: 하거든요.
0: mine.
1: of mine. 그러면 지영
0: 지영
1: is
0: is on 아니 지영
1: 잘했어요.
0: is 맞아요?
1: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0: on 안 된다면서요, 쌤.
1: 이때 자, 지영 is my old friend 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0: 네.
1: 근데 지영 is an old friend 하고 싶으면 뒤에 of mine을 붙여주면 돼요.
0: 지영 is on old
1: friend
0: friend of mine.
1: 사실 마인 하면 이게 내 거란 뜻이에요.
0: 네.
1: 근데 내거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오래 만난 친구란 뜻이 돼요.
0: 아, 지영 is on old my friend.
1: 조금만 바꿔볼까요?
0: 지영 is on old mine. 아니, old friend
1: 그렇죠?
0: of mine.
1: 맞아요. 잘했어. 이거 어려운 건데 잘하네요.
0: 뒤에 마인이 들어가서 쌤 앞에 마이가 빼지는 거예요?
1: 맞아요. 오, 굿 게스. 맞아요.
0: 제가
1: 엄청 잘했어요.
0: 캐치했어요.
1: 맞아요. My old friend도 괜찮아요. 이것만
0: 네.
1: 해도 나의 오랜 친구 되거든요. 근데 an old friend, 한 명의 오랜 친구라고만 얘기하면 내 친구란 뜻이 없으니까 그 뒤에 of mine을 붙여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굿 잡. 어떻게 그 뜻을 알았지? 네.
0: 쌤이 항상 콕콕 집어서 이런 건 이런 뜻이야. 잘 알려줬으니까요.
1: 근데 지영 학생, 그 올드에는
0: 네.
1: 약간 그림을 담을 때, 뭐 약간 그립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을 때 올드가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0: 올드요? 왜요? 다른 그냥 구립다란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립다란 말도 쓸 거예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사를 갔어요. 새 집이 낯설어요. 이전에
0: 저는
1: 살던 집이 좀더
0: 네, 맞아요.
1: 그리워요. 그럴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나는 그리워 내 이전 집이라고 얘기를 할때 올드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해볼래요? 나는 그리워.
0: 나는 아이 얼드?
1: 나는 그립다라고 얘기할 때
0: 네.
1: miss라는 말을 써요. miss
0: 그러면
1: 그리워하다.
0: I miss old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조금만 더 채워볼게요.
0: 네.
1: I miss 잘
0: I
1: 만들었어요.
0: miss
1: 나는 그리워해요. 나의
0: my
1: 이전
0: last
1: 이때는 이전에 살던 집할때 old를 써요.
0: 아, 그러면 I miss my old house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1: 맞아요. 한 번만 더. 잘 만들었어요.
0: I miss my old house.
1: Good job. I miss my old house.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 왔어요. 근데 지금 집이 좀 낯설어. 예전 집이 좀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할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 뭐라고 한다고요?
0: I miss my old house.
1: Good job. 잘했어요. 저 지금 good job 했잖아요.
0: 그쵸?
1: job 영어로 뭐예요?
0: 아니, 직업이야. 직업.
1: 맞아요. 근데 직업을 바꿨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전에 하던 일이 좀더
0: 아, 이젠
1: 그리운
0: 직업이
1: 거가
0: 더 좋아.
1: 영어로 할수 있겠어요?
0: 네.
1: Okay, try.
0: I miss my old job?
1: 네, I miss my old job 이라고 얘기하면 직장 옮겼어요. 근데 예전 직장이 좀 그리워요. 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어요. Good! 혹은 사람들 중에 삶이 180도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전의 삶이 그리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전 삶. 삶 영어로.
0: Life.
1: 맞아요. Okay.
0: I miss my old life.
1: 네, I miss my old life. 한 번만 더.
0: I miss my old life.
1: I miss my old life.
0: 네, 근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1: 어떤 말?
0: 약간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싸우게 되면 I miss my old friend, old boyfriend 이럴 수 있잖아요.
1: 보통
0: 이런 싸우면 막
1: 아, 전남친. 전남친을 얘기할 땐 사실 올드보다는 네. X를 써요.
0: 아.
1: 앞에, 이렇게 보이프렌드 앞에 EX를 네. 붙여줘요.
0: EXO boyfri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EX-boyfriend. 그렇게 얘기하면 전남친이 돼요. I miss my EX-boyfriend. 아. 너무 슬픈 상황인데?
0: 그냥 올드 프렌드.
1: 근데 이 앞에 부분 X라는 말도 알아두면 좋아요.
0: 네.
1: 이전의라고 얘기를 할 때 보이프렌드 앞에 이 X를 이렇게 X 이렇게 붙여주면 X. 간단하게 전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0: 네. 네. 네.
1: 이렇게 뭐 이전에 이렇게 지금은 더 이상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X 보이프렌드.

시간을 알았을까요? 네, let's take a look. 자, 해, the sun is very important, right? So, 이 position of the sun, 그 해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을 좀 대충 알 수가 있었어요. The sun's position tells you very roughly. 자, 여기에서 our first vocabulary word, roughly. 자, 대략. Exact, 정확하게 아주 그냥 자세히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집트인들이 이 sundia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보고 이제 또 좀 정확히 시간을 알게 된 거죠. The shadow moved across the ground. They could tell the time of day more precisely. 여기에서 our second vocabulary word, precisely, 정확하게. 자, 옆에 페이지는 sundial, 자, 해시계, 그리고 gnomon. 친구들, 여기 영어로는 발음할 때는 G가 안 들려요. 네, 거의 시계같이 생겼죠? Alright, very smart. Alright, let's move on. Why are there 24 hours in a day? A day is the length of time it takes the Earth to make one complete turn on its axis. The axis is an invisible line runn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Earth between the North and South poles. The Earth takes 24 hours to make one complete turn, so there are 24 hours in a day. North Pole, the axis, South Pole. Why do we have night and day? As the Earth rotates, one side faces towards the sun and the other side faces away from it. It is daytime on the light side and nighttime on the dark side of the Earth. Nighttime, daytime. 자, 친구들, 왜 우리 하루가 24시간이 있잖아요. 왜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서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word. Very important word. axis라고 나오는데 axis는 번역하면은 뭐 중심축인데 it is an invisible line runn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earth. 자, 지구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There is a line 이렇게. 자, 이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을 이제 딱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왜 아침이 있고 왜 저녁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면서 이제 햇빛이 가까우면은 낮이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저녁인 거죠. 아, 오케이. Alright, so we're gonna stop reading here. 아, 재밌어요. 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We knew very precisely.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again next time. See you. Bye.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reading our book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0: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요, 친구들. 뭐, 여기에서 미국을 가던, 유럽을 가던, 이제 시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차가 있잖아요. That's right. 이 time zone 때문에 한 거예요. 다 나눴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하고 뉴욕, 한 미국이지만 땅이 너무 크니까 3시간 차이가 난 거예요. 뉴욕이 예를 들면은 12시면은, 자, 우리 LA에서는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더 시간 더 앞서가는 거죠. Right. Okay. 재밌어요. Alright. 자, the international dateline is an imaginary line. 자, imaginary. 자, this is our third word of the day. 가상적인. 네,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타임존 때문에 다 이제 나라가 몇 시고 뭐 여기는 몇 시고 이게 딱 계산이 되는 거예요. Alright. So let us continue reading on. Is time the same on other planets? Each planet in our solar system spins on its axis and orbits the sun at different speeds. This means that the lengths of days and years on other planets are different from those on Earth.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and 224.7 Earth days to orbit the sun. So, a day on Venus is longer than a year on Earth. If you're 6 years old now, you would be nearly 25 on Mercury. But you would be 6 months old on Jupiter. 네, 친구들, 이런 여기 행성들에는 시간이 어떨까요? 뭐, 지구하고 똑같을까요? No, that is not true. 왜냐하면은 이 도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래닛에서는 행성에서는 더 빨리 가고 어떤 플래닛에서는 더 천천히 가서 이 하루 뭐 1년이 다 다른 거예요. So, 친구들, Venus takes 243 Earth days to spin on its axis. 자, remember Earth, how long does it take? 자, 24시간 to spin on its axis. But Venus 243일. 네, it takes to spin on its axis. So, oh, there's a big difference. 큰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Mercury는 엄청 빨리 돌고요. Jupiter는 훨씬 더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How quickly it spins. It rotates.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for today. All right. And next time we will finish the book. All right, hope you learned a lot about time. There's 365 days in a year. Why there are seasons. Very good information. All right, I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bye.
1: Hangzhua, Yanni, Chenan DB, Kumin Dong Yang, Shinpei So Seng Soi. 갑자기 신성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58강이고요. 장소와 위치 영단어 5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건과 멀리 있는 물건. 가까운 장소와 먼 장소를 말할 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오늘은 거리 및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here. here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을 보시면 H-E-R-E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혹은 여기에서 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here 할 때 H-E-A-R은 듣다 라는 단어죠. 얘랑 다릅니다. 발음이 똑같지만 스펠링도 달라요. 자, 여기에는 here, 우리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H-E-R-E. 자,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 가까운 위치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re is your phone 이렇게 말하면 너의 전화기 여기 있어 혹은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here 하면 여기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멀리 있는 물건을 말하거나 먼 위치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there을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T-H-E-R이고요. 읽을 때는 there이라고 해요. 자, 역시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there, T-H-E-R-E. 읽어볼게요. there. 네, 저기에서 혹은 거기에서 라는 의미로 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I hear something there.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건데 여기서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저기에서 들린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There은 이렇게 here보다 먼 위치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lose입니다. close. 가까운 혹은 가까이 라는 의미고요. 거리가 가까울 때 쓸 수 있겠죠. 자, close라고 발음을 하고요.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close. C-L-O-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close라는 단어는 닫다 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혹은 가까이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 S 발음이 나요. 얘가 S 발음이 나요. 그런데 이 close가 닫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close가 아니라 close, Z 발음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닫다일 때만 close, 가까운, 가까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clos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쌤이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을 닫아라 라고 할 때는 close the door일까요? 아니면 close the door일까요? 네, 1번은 close the door, 2번은 close the door인데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닫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close로 발음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보겠습니다. Our new office is very close to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했죠. 우리의 새 사무실은요, the subway station, 지하철역과 매우 뭐하다, close, 가깝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리가 가까운이라고 할 때 우리 clo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near인데요.

near은 명사 앞에 쓰여서 무엇에 가까이에 도 되고요. 형용사로 가까운 혹은 부사로 가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두 거리가 가까울 때 쓴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에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Near, N, E, A, R, near. 자, 예문을 보면 Don't sit near the window라고 했거든요. Don't sit near the window니까 창문에 near, 가까이에 앉지 마가 되겠죠? near은 어디에 가까이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참고로 around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around라는 것은 무엇의 주변에라는 의미예요. 어떤 지점이 있으면요. 그 둘레에, 그 주변에라는 의미로 around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ar 살펴볼 건데요. far은 가까운 게 아니라 멀리를 뜻합니다. far 써볼게요. F, A, R. 읽을 때는 far. 네, 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don't go too far 이라고 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라는 의미가 되겠죠? far, 멀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아이가 여기 곰인형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here, here입니다. 반대로 저기, 저기 먼 곳을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떤 단어를 쓰죠? 네, 맞아요. ther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지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두 가지. 먼저 close 그리고 near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해 봅시다. 이번에는 먼 거리예요. 멀리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네, F로 시작하는 단어 fa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더욱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환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9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도를 보며 건물의 위치를 말할 때 또는 방에 있는 물건의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위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뭐뭐 앞에라는 의미로 in front of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ront라는 말이요. 앞면을 의미해요.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하게 되면 무엇의 앞에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e library is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department store이 백화점이거든요. 도서관이 백화점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front of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라는 의미구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펠링도 알아두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하인드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하인드라는 부분이 뒤쪽을 의미해요. 앞에 비를 붙여서 뭐뭐 뒤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hind, behind. 자,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behind, B-E-H-I-N-D. -E 읽을 때는 behind. 네, 뭐뭐 뒤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is place is behind the gym이라고 했죠? 이 장소는 behind the gym이래요. 체육관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on인데요. on 간단하죠? 뭐뭐 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ver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on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ver를 쓴다는 점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on 써볼게요. O, N. 네, on이고요. 무엇의 바로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책상에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vase is on the desk. 꽃병이 책상에 어디에 있어요? on이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on과 over의 차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로 under 살펴볼게요.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 N, D, E, R.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라는 의미고요. 예문 같이 보면서 빈칸 넣어보겠습니다. He is hiding under the desk라고 했죠?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under the desk니까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nder와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쪽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말 뜻만 보면 under과 below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공이 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탁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죠? 이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unde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다리의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쪽이긴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이지만 완전 바로 아래가 아닐 때, 약간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 bel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elow는 단순히 높이가 아래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under와 below 의미와 그 차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etween입니다.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etween, B, E, T, W, E, E, N. 네, 읽어볼게요. between. 한번 더. between. 네, 예문을 보시면요. The river is between the two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자,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의 between 사이에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between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귀여운 곰인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게요.

자, 먼저 상자의 표면 바로 위에 있죠? 접촉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on을 씁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 자, 이번에는 상자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해 있죠? 앞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의 앞에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곰인형이 상자의 뒤에 있네요. 자,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비로 시작하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behind입니다.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곰인형이 두 개의 상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between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on 바로 위에, 그리고 under 무엇의 바로 아래, 그리고 in front of 무엇의 바로 앞에, behind 무엇의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표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요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어책 읽어볼 준비 되셨나요?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Elephant's Child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끼리의 코에 대한 비밀이 풀릴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영어 시제를 한번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념과 문맥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고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이 뭉툭한 코를 가진 아기 코끼리가 새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떠납니다. 어디론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니까 뱀을 만났습니다. 이 코끼리가 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추측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영어 단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어근, 접두사, 접미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한자어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위상자 아십니까? 위상자. 네, 그 위상자가 들어간 단어 어떤 게 있나요? 세상. 상사, 상사에게 뭔가를 제출했다. 혹은 금상첨화할 때 그 상자. 이렇게 상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외우면 이게 어떨 때는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상사라는 것은 나 위.

0: 위에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뭔가 높다. 아, 위상자가 들어가는 게 맞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강의 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e day, the elephant's child asked,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But all his family just said, "Hush." So the elephant's child went to the Kolo Kolo bird and asked,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2: "Go to the banks of the great, grey, green, greasy Limpopo River and find out," said the bird.
1: So the next morning, the satiable elephant's child set off to find the great, grey, green, greasy Limpopo River.
2: Goodbye!
1: Now, this satiable elephant's child had never seen a crocodile and did not know what one was like. The first creature that he found was a bi-coloured python rock snake curled round a rock.
2: "Excuse me," said the elephant's child, "but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And could you tell me what he has for dinner?"
1: But instead of answering, the snake gave the elephant's child a sharp slap with his scalesome, flailsome tail.
0: 자, The Elephant Child.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코끼리 코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오늘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One day, 어느 날, The Elephant's Child asked, 그 꼬마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악어는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나요? 라고 물었어요. But all his family just said, 그런데 그의 모든 가족들이 말하기를 hush, 쉿, hush가 쉿,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용! 이라고 하네요. 이 악어의 이름을 입 밖에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것일까요? 혹은 악어가 무서워서일까요? 넘어가 볼까요? So the elephant's child. 그런데 이 꼬마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잖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질문하겠죠. 그래서 the elephant's child. 그 꼬마 코끼리는 went to the Kolo Kolo bird and ask. 그리고 이 꼬마 코끼리는 콜로 콜로 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악어는 저녁 식사로 보통 무엇을 먹어요? 라고 또 질문을 하네요. 이 새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확인해 볼까요? Go to the banks of the great grey green greasy Limpopo River and find out, said the bird. 아, 방법을 가르쳐 주네요. Go to, 가봐라. 가봐라는 거죠. 어디로 가보래 하면은 the banks. banks는 은행이 아니겠죠. 지금 뒤에 강이라는 거 여기 살짝 났으니까 강에 있는 은행은 아닐 테고요. 지금 이 은행 뭐 돈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강변이나 강기슭이 되겠죠. 아, 그 강변이나 강기슭으로 가봐. 근데 어떤 강변이나 강기슭이냐면 the great. 강이니까 아주 큰. 큰. 그다음에 회색 초록빛, 회색빛이 나는 초록색의, 그 다음에 greasy 하면 기름기가 있는, 기름진 림포포 강으로 가서 and find out. find out 이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요. 알아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자, 근데 이게 왜 알아내는 것이냐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제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 여기 있는 find의 원래 의미가 찾다 라는 거잖아요. 막 뭔가를 찾아내서 꺼냈어요. 뭔가를 막 찾아내서 꺼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정체가 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실제 물체를 이렇게 꺼내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을 막 찾다가 꺼내서 짜잔! 이라고 했을 때 딱 아, 이게 이 방법이구나. 뭔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알아냈다, 알아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find와 out 밖으로 뭔가를 꺼내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만나서 아, 뭔가 찾고 있던 뭐 생각 같은 것들도 찾고 있다가 밖으로 딱 꺼냈을 때 아, 이게 알아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알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said the bird. 그 콜로콜로새가 말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So the next morning.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The satiable elephant's child. 그래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이 많은 꼬마 코끼리는 set off.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출발했냐면 to find the great green gray

0: Green, Greasy Limpopo River 찾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자, 어디로 떠났냐면 to find, 찾으려고 떠났습니다. 큰 회색빛이 나는 초록색. 맞죠? 회색빛이 나는 초록색의 기름진 림포포 강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Goodbye, 안녕이라고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떠났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이야기는 2분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때까지 읽어보았던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e day, the elephant's child asked,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But all his family just said, "Hush." So the elephant's child went to the Kolo Kolo bird and asked,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Go to the banks of the great, grey, green, greasy Limpopo River and find out," said the bird. So the next morning, the satiable elephant's child set off to find the great, grey, green, greasy Limpopo River. Goodbye!
0: 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Now this satiable elephant's child, 이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 많은 꼬마 코끼리는 had never seen a crocodile. 악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And did not know. 그래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did not know. 몰랐습니다. What one was like. 그 악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탕탕탕 쳐두었죠. 오늘은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바로 시작해 볼까요? 쉽게 접근해 봅시다. 자, 오늘의 테마는 바로 영어 시제를 가지고 놀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사실 12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문법상에는 뭐 12가지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그 12가지 시제를 다 외워서 적용을 하기보다는 시제는, 어떤 시제가 있는지 그 형태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 문맥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과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그 정확하게 시제를 그글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저와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과 함께 정확한 시제 개념을 적용하기. 예시 한번 볼까요? One day, 어느 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입니다. 예전 강의에 나왔었어요. One day, 어느 날, the elephant's child asked, 그 꼬마 코끼리가 물었습니다. What does the crocodile have for dinner? 악어는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죠? 이게 오늘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니까 does라고 하면 현재 시제잖아요.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기도 있기도 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시제는 언제 더 많이 쓰냐 하면은, 현재 시제는 예전에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러하고 있고, 미래에도 별일이 없으면 그러할 것 같은 그런 것들에 한해서 현재 시제를 많이 쓴다라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 시제를 정리해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끼리가 묻는 건 악어의 먹잇감을 묻는 거잖아요. 악어가 보통 식사로 무엇을 합니까? 저녁 식사로는 보통 뭘 먹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악어의 저녁 먹잇감은 이런 종류였을 것이고, 오늘도 지금도 이런 종류일 것이고, 미래에도 이런 걸 먹을 것이니 그 먹잇감이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묻는 거예요. 그 꼬마 코끼리가요. 자, 요렇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그래서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Now. 자, 아까 전에 했던 거죠. Now this satiable elephant's child. 그래서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코끼리, 아기 코끼리는 꼬마 코끼리는 had never seen a crocodile. 예를 들자면 1일 전이라고 할까요? Did not know what one was like. 이 꼬마 코끼리가 악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루 전이었어요. 하루 전에, 어제라고 할까요? 어제, 이 꼬마 코끼리는 나는 악어가 어떻게 생기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Had never seen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제가 되기 전까지, 예전부터 어제가 되기 전까지, 태어나서부터 어제가 되기 전까지 그 모든 기간 동안 had never seen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게 과거 완료잖아요. 과거 완료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고,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과거 완료를 적는 것이고요. 과거가 두개 있는데 이걸 순서를 정해줘야 될 때, 과거 완료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라 어제, 즉 과거죠. 과거에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쭉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The first creature that he found.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생물. 동물, 생명체는 was a

0: bicolored python, rock snake. 이게 뭐냐면 by가 이라는 뜻입니다. by라고 하면 이에요. 제가 그거 설명드릴게요. bicolored 두 가지 색깔인 python, rock snake 하면은 이걸 다 줄여서 비단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색깔을 가진 비단똰이었습니다. curd라고 하면 우리 펌을 하고 나면 머리에 컬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곱슬곱슬한 머리가 생기잖아요. 컬 다음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Round the rock. 돌 주변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by는 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접두사, 접미사를 활용해서 영어 어휘력을 효율적으로 풍부하게 한번 늘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by는 숫자 2를 뜻해요. 그리고 숫자를 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접두사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bicycle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예요. cycle이라고 하면 원입니다. 자, 그런데 by가 2잖아요. 원이 두 개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이 두 개가 있는, 바퀴가 두 개가 있는 자전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triangle, angle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거죠. 각이잖아요. 각. 이렇게. 맞죠? 선분과 선분이 만나면 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 각이 try 세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triangle이라고 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octopus도 마찬가지죠. octo라고 하면은 팔이에요. 그러면 아, 문어가 다리가 8개가 있구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octopus 하면은 문어가 됩니다. 이렇게 접두사, 어떤 단어 앞에 붙는 걸 접두사. 두는 머리 두자입니다. 콩두 아니고요. 머리두. 머리라는 것은 앞에 붙는다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접미사입니다. 접미사. 미라는 것은 도레미 할때미 아니고요. 꼬리미입니다. 꼬리미. 즉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please라고 하면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다. 근데 are이 붙으면은 이게 명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쁨이 되겠죠. 밑에 거 한번 볼까요? Disclosure 하면은 어려운데 Disclosure 폭로 발표, Disclosure 폭로 발표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실제로 이거를 단어를 잘라서 보면 정말 쉬워집니다. Close는 닫다잖아요. 뭔가 Close the door 할때그 Close가 닫다. 근데 This는 반대를 나타내거나 혹은 아닌을 나타내죠. 그러면 닫는 게 아닌 거예요. 여는 거죠. 근데 열림이 되죠. URE 명사를 만들죠. 열림. 그게 뭐냐면은 폭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를 숨겨두지 않고 뭔가 폭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disclosure 이렇게 폭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건 힘들지만 일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겠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cuse me.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cuse me라고 해야 되는데 약간 콧소리가 있으니까 Excuse me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Said the elephant child. 꼬마 코끼리가 이야기했습니다. But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이 주변에서 악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적이 있어요라고 묻는 거예요. 왜? 아, 꼬마 악어는 꼬마 코끼리는 아직 악어를 본 적이 없으니까. And could you tell me what he has for dinner? 그리고 만약에 본 적이 있다면 저녁으로 뭘 먹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네요. But instead of answering, 그런데 답변을 하는 대신에 the snake 그 뱀은 gave the elephant child 꼬마 코끼리에게 a sharp slap. 찰싹 때렸습니다. 무엇으로 찰싹 때렸냐면 with a scalesome. scalesome이라고 하면 스케일이 비늘이라는 뜻이에요. some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사전 찾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scale과 some을 합쳐 놓았는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 그래서 scalesome이라고 하면 비늘로 덮인. 왜? 뱀에는 비늘로 덮인.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 비늘이 있구나. 물고기의 비늘도 scal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비늘로 덮인. 그다음에 flailsome. flail이라고 하면 도리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곡식을 타작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알갱이를 빼내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 위해서 그런 도리개 길쭉한 어떤 막대기나 어떤 채찍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뱀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길다란 그런 뱀꼬리, 긴 뱀꼬리 그리고 비늘로 덮인 이런 뱀꼬리로 찰싹 때렸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방금 읽었던 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Now, this satiable elephant's child had never seen a crocodile and did not know what one was like. The first creature that he found was a bi-colored python rock snake curled round a rock.
2: "Excuse me," said the elephant's child, "but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And could you tell me what he has for dinner?"
1: But instead of answering, the snake gave the elephant's child a sharp slap with his scalesome, flailsome tai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이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3: Bank. Bank. Go to the banks of the great gray-green greasy Limpopo River. Find out. Find out. I need to find out what time the movie starts. Creature. Creature. The first creature that he found was a snake. Bye. Bye. Kelly is a great bi-instrumental musician. Scalesome. Scalesome. The snake gave the elephant's child a sharp slap with his scalesome tail.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학교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 단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 소개하기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접두사, 접미사, 어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룬 것처럼 모든 단어들을 접두사, 접미사, 어근을 통해서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들은 그리고 아주 많이 나오는 접미사나 접두사 같은 것들은 아이에게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만 알려주셔도 참 효율적으로 아이가 단어를 접하고 조금 더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를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주십사 오늘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도리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책 저와 함께 읽을 준비 되셨죠? 저는 준비 완전히 됐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 다뤄볼 책은 The Elephant Child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코끼리 코에 대한 비밀이 풀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펀리딩 그래머에서는 동사 불규칙 3단 변화 그리고 그 접근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보니까 아, 궁금증이 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코끼리가 악어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뭘 하는지 막 물어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그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악어가 코끼리 코를 확 물었어요. 아하, 이게 그 비밀일까요? 라고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사전에 있는 단어의 모든 단어의 의미를 외우려고 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have를 찾아봤어요. have를 찾아보니까 사전마다 다르지만 한 30개에서 60개까지의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느냐?

0: 저도 다못 외우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에서도 살짝 언급할 텐데요. 가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는 가다도 있지만, 직장을 옮기다, 관심이 가다, 주름이 가다,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수십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사전을 찾아서, 아, 주름이 가다. 주름이 생기는 걸 주름이 가다라고 한다라는 걸 사전을 보고 사전을 찾아서 외워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글이나 어떤 영어 듣기, 우리말 듣기, 그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서, 아, 그 흐름 속에서 이게 가다라는 게, 아, 뭔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들을 모두 다 외워서 우리가 알고 적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가 아니라 상당 부분이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니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되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맥락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읽어야 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Further on, the elephant's child trod on what looked like a log at the edge of the Limpopo River. But it was really the crocodile.
2: Excuse me, said the elephant's child.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1: The crocodile said, I am the crocodile.
2: Then will you tell me what you have for dinner? Gasped the elephant's child.
1: Come close and I'll whisper, said the crocodile. The elephant's child put his ear to the crocodile's musky, tusky mouth. At once, the crocodile caught the elephant's child by his little nose. Today, he said, I will begin with the elephant's child.
2: Let go,
1: the elephant's child said, speaking through his nose.
2: You're hurting me.
1: Then the bi-colored python rock snake shouted, Pull, or you will be in the river before you can say Jack Robinson. So the elephant's child sat back on his little haunches and pulled and pulled and pulled, and his nose began to stretch.
0: The Elephant's Child,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Further on, 더 지나가서, 더 앞으로 가서, The Elephant's Child, 그 꼬마 코끼리는 trod on what looked like a log at the edge of the Limpopo River. 그 꼬마 코끼리는 trod라고 하면은, 아, 여기 있는 걷다, 디디다. 우리 tread, 여기 있는 tread가 동사 원형입니다. tread에서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 단어와 연결된 거, 이거 한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지금 걷는 거, 이런 거 우리가 tread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기계, 우리나라에서는 러닝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러닝머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소통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는 여기 있는 트레드밀이라는 것이거든요. 트레드는 밟다, 걷다, 디디다 라는 것이고요. 밀 하면은 방아입니다. 이렇게 뭔가 찢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라떼는 아니고요. 라떼, 라떼, 라떼, 라떼 한참 지나가서 1800년대 영국에서는 이렇게 죄수들이 좀 비참한 그런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벨트 같은 데서요. 이렇게 계속해서 걸으면서 그게 모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밟으면서 뭔가 모터가 돌아가서 이렇게 절구 방아를 찧어주는 그런 고문기구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바뀌어서 지금 현재로는 트레드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닝머신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외워두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걸었습니다. 디뎠습니다. 어디를 디뎠냐면 What looked like a log, 나무 토막, 통나무 같은 그런 거를 밟았습니다. At the edge of the Limpopo River, 림포포 강가에서, edge라고 하면은 가장자리 혹은 모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강가라고 하면 되겠죠. 강가에 있는 그 통나무 같은 것을 밟았습니다. But it was really the crocodile. 그런데 그게 진짜 악어였어요. 정말로 악어였습니다. Excuse me. 이제 코가 짧으니까. excuse me, excuse가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excuse me라고 발음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써둔 거예요. Said the elephant's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이야기했어요. 저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Excuse me, excuse me. 저기요, 실례합니다.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이 주변에서 악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악어에게 물어봤어요. The crocodile said. 악어가 말하기를 I am the crocodile. 내가 악어인데 다른 말로 낸데 낸데라고 하는 거죠. Then, will you tell me what you have for dinner? 이제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때까지 궁금했던 거. 그러면 네가 악어라면은 Then, will you tell me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What you have for dinner? 넌 저녁으로 뭘 먹는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Gasped 하면 헉 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The elephant's child. 그 꼬마 코끼리가 헉 하고 숨을 쉬었습니다. Come close and I'll whisper. 여기 가까이 와봐라. And I'll whisper. 내가 이렇게 속닥속닥 귀속말로 해줄게. 속삭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aid the crocodile. 아, 지금 악어의 그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막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웃음으로 승화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he elephant's child put his ear to the crocodile's musky, tusky mouth. 그 꼬마 코끼리는 put his ear, 귀를 갖다 댔습니다. To the elephant, the crocodiles, 그 악어의 musky 하면 냄새가 나는, tusky 하면 엄니가 있는 이런 막 송곳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냄새나고 송곳니 같은 이런 엄니가 있는 입에 근처에다가 귀를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잠시 끊어갈게요. 이렇게 잠시 멈추고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은 동사 불규칙 3단 변화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그 다음 내용 바로 만나볼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자, 바로 한번 볼까요? 동사의 불규칙 3단 변화가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형태를 미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be 동사 있죠. 이 비동사는 과거 형태,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가 was, were이 과거 형태고 과거 분사 형태가 been입니다. 그래서 이게 A, B, C죠. Be, was, were, be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go, 가다라는 경우도 go, went, gone. 이게 go가 과거나 과거 분사 형태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gone에는 약간 유사한 형태가 들어가 있지만 비동사는 b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많이 변형이 되어서 이 be가 어디 들어있나 없나 약간 그런 궁금증이 들 정도로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이런 과거 동사의 변화 형태도 있고요. 또한 어떤 게 있냐면 아예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방금 나왔던 put. 그 다음에 cast는 예전 강의에서 다뤘었죠. 던지다 라는 거죠. cast. 그 다음에 read 같은 경우 읽다. 그러면 read 발음은 다릅니다. read, read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음을 언제 다르게 해야 되는지 혹은 전부 다 같은 푸푸푸인데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그 접근법도 함께 다뤄봅니다. 동사 3단 변화에 접근하기 1번 많이 접해야 됩니다. 일단 이 형태를 많이 듣고 그 다음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형태가 있구나. 두 번째요. 그렇게 많이 접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 노출을 함께 해주면서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사실은 이 1, 2번은 준비 단계이고요.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3번 그 맥락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다음 문장을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The elephant child put his ear to the crocodile's musky tusky mouth. 그 꼬마 코끼리는 그의 귀를 두었다?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이게 지금 이 글 전체를 본다면 전부 다 과거 시제를 통일해서 쓰고 있거든요. 과거구나. 그래서 이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예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지금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제이구나. 또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만약에 이게 현재라면 puts가 돼야 되겠죠. 왜? 앞에 보니까 child라는 3인칭 단수인 주어가 왔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사의 불규칙 3단 변화도 한번 다뤄보았고요. 접근법도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Further on, the elephant's child trod on what looked like a log at the edge of the Limpopo River. But it was really the crocodile.
2: "Excuse me," said the elephant's child. "Have you seen such a thing as a crocodile around here?"
1: The crocodile said,

0: crocodile.
1: Then will you tell me what you have for dinner?
2: Gasped the elephant's child.
0: Come close, and I'll whisper, said the crocodile.
2: The elephant's child put his ear to the crocodile's musky, tusky mouth.
3: 자, 코끼리는 악어에게 물릴까요? 아니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At once, 즉시. 아, 지금 악어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The crocodile, 악어는 컷, 잡았습니다. 뭘 잡았냐면 The elephant child, 그 꼬마 코끼리를 By his little nose, 그의 작은 코를 확 잡아버렸습니다. 입으로 확 물었다는 거죠. Today, 오늘,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I will begin with the with elephant child. 나는 아, 꼬마 코끼리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것은 지금 저녁 식사를 뭘 하냐라고 코끼리가 물었었죠. 그래서 아, 아기 코끼리로 시작하겠다.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말은 아, 너를 잡아먹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잘 보세요. Let go라고 돼 있는데 LED 우리 천장에 붙어있는 그 LED 아니고요. LED가 뭐냐면은 지금 코를 물렸잖아요. 그 상황을 느껴야 돼요. 이 맥락이 진짜 중요합니다. 코를 물렸잖아요. 그러면 let go 하게 하다. Let it go 할 때 그 let인데요. 이게 발음이 좀 불분명해지는. Let go. 네, 좀 놔줘 라고 하는 거죠. The elephant child said. 그 꼬마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Speaking through his nose. 코를 통해서 막 이야기를 했죠. You're hurting me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전 찾으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You're hurting me. You're hurting me. 너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있잖아. Hurting me 입니다. 근데 이게 코를 물렸으니까 코를 잡고 이야기해보면 hurting me 라고 발음이 나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Then the bicolor python rock snake 이 두 가지 색깔을 가진 비단뱀은 shouted 소리 질렀습니다. Pull, 당겨 or you'll be in the river before you can say Jack Robinson. 당겨 or 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예요. or 이 원래 혹은 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강으로 끌려 들어갈 것이야. 강에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기 제가 밑줄을 쳐뒀죠. Before you can say Jack Robinson. 이거는 미국의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약간 과거 미국 영국 쪽의 영어권 국가에 그 기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어떤 마을에 잭 로빈슨이라는 아주 성격이 밝고 그 다음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런 잭 로빈슨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어떤 안건을 제시했어요. 이제 법을 만들려고요. 그런데 이 잭 로빈슨이 있다라는 걸 그 국회의원이 알고 아, 이 잭 로빈슨 오면 또 참견할 건데 우리 빨리 좀 처리를 해버리자.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 그래서 잭 로빈슨이라고 말을 하기 전에 이 안건을 처리하자. 그래서 잭 로빈슨은 바로 이 지금 여기 있던 이 표현은 신속하게 빨리 즉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잭 로빈슨이라고 말하기 전에 즉 지금 즉시 너 지금 빨려 들어갈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빨리 당겨야 돼. 그래야지 네가 안 빨려 들어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볼게요. So the elephant child. 그래서 그 꼬마 코끼리는 sat back 앉았습니다. On his little haunches. Haunches 하면은 둔부, 궁둥이입니다. 이 허벅다리 위쪽에 있는 이 퉁퉁한 부분요. 그래서 엉덩방을 쭉 이렇게 뒤로 당기는 거죠. And pulled, and pulled, and pulled. 아, 코를 당기고 당기고 당겨서 And his nose began to stretch.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코가 쭉쭉쭉쭉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코끼리 코가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글을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At once, the crocodile caught the elephant's child by his little nose.
0: Today, he said, I will begin with the elephant's child.
1: Let go,
2: the elephant's child said, speaking through his nose.
1: You're hurting me.
2: Then the bi-colored python rock snake shouted,
4: Pull, or you will be in the river before you can say Jack Robinson.
2: So the elephant's child sat back on his little haunches and pulled, and pulled, and pulled, and his nose began to stretch.
3: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접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복습이 필요한 단어 정리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5: Tread. Tread. The elephant's child trod on what looked like a log. Gasp. Gasp. Then will you tell me what you have for dinner? Gasped the elephant's child. Whisper. Whisper. Come close and I'll whisper, said the crocodile. At once. At once. At once, the crocodile caught the elephant's child by his little nose. Or. Or. Pull, or you will be in the river before you can say Jack Robinson.
3: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간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단어의 다의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말 단어를 접해보면은 사실 우리말 단어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가다라는 건요. 가다를 찾으니까 수십 개의 의미가 나와요. 이 수십 개의 의미를 다 찾아보셔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가다라는 것을 아시고 난 다음에 언어를 우리말을 많이 접하시다 보니까 아 이런 맥락에서는 가다가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이거를 아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이 단어의 의미를 다 외우러 가고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은 뭐 한두 개가 있다면 외울 수 있겠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우기보다는 그 맥락, 그 흐름, 어떤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Stephanie Sam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긴 문장도 직접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절대 못하는 일은 없겠죠?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Want. Want. 원하다 혹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오늘의 동사는 want입니다. 정말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Want. Want. 뒤에 T 발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주어,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기도 해요. 오늘 배울 동사 want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3인칭 단수네요.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뒤에 s가 붙으면서 wants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s, wants. 좋아요. 뒤에 s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요. 그는 원하다. He wants. 그녀는

과 붙으면서 wanting으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ing, wanting. 좋아요. 그럼 문장으로는 I am wanting.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겠죠? 나는 원하는 중인 거죠? 이렇게 현재 진행형일 때는 wanting.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으로는 과거형이에요. 뒤에 ed가 붙으면서 wanted로 발음이 바뀌어요. 같이 해볼까요? wanted, wanted. 원했다. 과거형일 때는 he wanted 혹은 she wanted.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바뀐 걸 봤는데요. 문장으로 활용해 볼까요? 자, you want라는 단서가 나와 있죠? 너가 원하는 것. do what you want. do가 오면은 명령어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영어 표현이죠. do what you want. 같이 해볼까요? do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너 마음대로 해. 라는 명령이죠. 다음 문장 볼게요. she wants. 그녀라는 3인칭 단수가 오니까 wants를 바뀌죠. 그녀는 원하다. to go home. 집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she wants to go home.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같이 해볼까요? She wants to go home. She wants to go home. 뒤에는 home이 아니라 다른 장소가 와도 여러 가지를 문장으로 만들어 볼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Wanting. 현재 진행형이죠? 문장이 좀 기네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일단 뒤에부터 볼게요. Wanting to learn. 배우고 싶어 하는 중인 거죠? 그러면 앞에를 볼까요? I went to school. 저번에 배웠던 단어 went가 나오죠? 나는 학교를 갔다. 배우고 싶어 하며 학교를 갔다. 이렇게 짧은 문장 두 개를 합치면은 이해가 쉬운 긴 문장이 돼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같이 해볼게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wanted. 과거형이죠? 그는 원했다. To sleep. 자고 싶어 한 거죠? He wanted to sleep. 그는 자고 싶어 했다. 자고 싶어 했다. 과거형이죠? 같이 해볼까요? He wanted to sleep. He wanted to sleep. 자, 이렇게 오늘의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서 복습해 볼까요? Today's point입니다. 원하다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want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wants, want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wanting, wanting. 과거형일 때는 wanted, wanted로 모습이 바뀌죠? 자, 그럼 today's point를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 풀어볼까요? 첫 번째 퀴즈 문제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명령어죠? Do what you blank.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인 want죠. Do what you want.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같이 해볼까요? Do what you want. Do what you wan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She blank to go hom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 she가 오니까 wants가 되겠죠? She wants to go home. 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같이 해볼까요? She wants to go home. She wants to go home.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가다. I went to school blank to lear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배우고 싶어 하는 중이니까 wanting to learn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예요. 그는 자고 싶어 했다. He blank to sleep.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0: 맞습니다. 자고 싶어 했다. 과거형이니까 he wanted to sleep이죠. 같이 해볼게요. He wanted to sleep. He wanted to sleep.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 want를 짧은 일기로 활용해 볼까요?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엄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했다.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그래서 나는 배우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그러나 나의 친구는 자고 싶어 했다.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또한 나의 엄마는 집에 가고 싶어 하다.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도 들어볼까요?
1: My mom said, "Do what you want." So I went to school wanting to learn. But my friend wanted to sleep. Also, my mom wants to go home.
0: 자, 오늘은 정말 많이 쓰는 단어 want, 원하다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그에 따른 변형과 문장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제 직접 문장으로 쓰실 수 있나요? 그럼 저는 다음 수업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McDonald.
1: 친구들, hello! Hi, hi, hi!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은 또 어떤 우리나라의 멋진 전통 문화를 소개할까요? 아, 오늘 선생님 머리띠 좀 흥겹지 않나요? 네? 아니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I like festivals. 축제 정말 재밌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바로 단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후! 자, 떡을 치자! Let's pound it!
2: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What is the occasion?
1: 아, 내일이 단오란다. 단오엔 수리떡을 먹거든. We eat 수리떡 on 단오.
2: 수리떡? 왜요? Why?
1: 수리는 우리말의 수레. 바로 바퀴를 뜻하거든. 수리 means wheel.
2: 아, 그래서 이게 바퀴 모양 같구나. That's why this looks like a wheel.
1: 어, 맞아,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단오를 기념했어. People celebrate 단오 in many ways. 아, 수리가 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군요. 정말 또 오늘 한 가지 배워가는데요. 이 단오에는 다양한 또 재미난 문화가 숨겨져 있어요. 우선 단오는요, 언제 우리가 축제를 열까요? When? 언제죠? 바로 음력 5월 5일이랍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There were many folk games.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가 있었어요. Tug of war, 줄다리기죠. 그리고 그네도 뛰고요. 또 남자들은 멋진 씨름

0: 하기도 하고요.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답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go! 단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나라의 Korean Traditional Festival, 축제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축제는 여러분, Festival, Festival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아, 그 발음 아니에요. Festival, Festival, Fall, Fall 이렇게 끝나는 거 확인되시죠? Festival, 좋아요. 이 단오날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Tug of War,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Tug는 잡아당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Tug, Tug,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터그놀이 아시죠? 그 터그예요. Tug of War, 전쟁 같죠? 줄다리기를 뜻합니다. 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 뭐뭐와 같은, like, like, 좋아하다 라고요? 발음과 표현은 똑같은데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Like, blah, blah, 뭐뭐와 같은. 민속놀이는요, folk game, folk game, folk game. 그리고 단오날에는 여성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머리를 감다. Wash one's hair. Wash는 씻다, 머리를 감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Wash one's hair. 나의 머리면은 wash my hair. 너의 머리면은 wash your hair. 이렇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축제니까 축하하다 라는 표현도 알면 좋겠죠? 영어로는 celebrate. celebrate. 셀레가 아니에요. celebrate. celebrate. good job. 그럼 듣고 따라 하면서 하나하나 익혀둘게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Festival. Festival. Folk game, folk game. Like, like. Tug of war, tug of war. Wash one's hair, wash one's hair. Celebrate, celebrate.
0: 오늘의 꿀표현은요, 축제와 어울리는 축하하다, celebrate 한번 볼게요. 우선 발음 체크,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축하하다. 이 표현 하는 거 어떨까요? 우리 같이 축하하자. 뭐뭐 하자. Let's celebrate together. 다 같이 축하하자. Let's celebrate together. 그리고요, 축하를 할 일이 사실 축제도 있지만 생일날에도 있죠. 이럴 때 축하해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같이 한번 볼게요. One mor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시겠죠? 그럼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Follow me.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 볼게요. Yes.
1: Festival. Festival.
0: Good job. Let's move on. There you go. 바로
1: celebrate. Celebrate.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folk game.

0: folk game.
1: Yes! 바로 folk game. 민속놀이였어요. 마지막 문제.
0: Wash one's hair. Wash one's hair.
1: 맞았어요. 바로 머리를 감다. Wash one's hair. Good job! Did you enjoy the quiz? 퀴즈 재밌게 푸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문화들 다 조합을 해서 멋진 소개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0: About Dano. Dano is a Korean traditional festival. People play folk games like tug of war. Also, people wash their hair in Changpo water. Let's celebrate together. Dano is a Korean traditional festival. People play folk games like tug of war. Also, people wash their hair in Changpo water. Let's celebrate together.
1: 여러분, 이제 단어 영어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제니쌤도 한번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볼까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guys! Goodbye!

0: welcome back to Activate English. Let's sing together.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Twinkle Twinkle Little Star.
0: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여러분 모두 이 동요 잘 알고 있죠? 그런데요, 혹시 이 노래를 영어로도 부를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제목은 바로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익숙한 멜로디인 만큼 더욱 쉽고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여러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잘 들어보았나요? 어떤 영어 단어들이 나왔었나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반짝반짝 별이 밤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어요. 밝게 비추는 모양을 우리가 반짝반짝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바로 twinkle, twinkle, 반짝반짝, twinkle. Well done. 잘했어요. 어머나, 돈이 이렇게 작을 수 있나요? 어떤 물건이 작을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Little.

0: little이라고 하죠. 작은 little. Little. Very good. Next picture.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이것. 바로 별입니다. 별을 부르는 영어 이름은요. 바로 star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Star. Star. Very good. 다음은요. 짜잔! 돈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고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라고 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How? 얼마나? How? How? Great! 어? 알쏭달쏭 호기심이 가득 찬 표정으로 궁금해하고 있어요. 궁금해하다를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onder. Wonder. 궁금해하다? Wonder. Excellent.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다섯 개의 단어 지금 막 공부했죠? 노래에 더 많은 단어들이 나온답니다. 리피트에 맞춰서 신나게 익혀보는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1: Let's go. Twinkle.
0: 반짝반짝.
1: Little.
0: 작은.
1: Star.
0: 별.
1: How.
0: 얼마나.
1: Wonder.
0: 궁금해하다.
1: Above.
0: 위에.
1: World.
0: 세상.
1: High.
0: 높은.
1: Diamond.
0: Diamond.
1: Sky.
0: 하늘. 이제는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신나는 리듬에 맞춰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리듬 주세요. Twinkle, twinkle. Little, little. 물건이 작다면 little, little. 밤하늘의 별은 star, star. 얼마나 어떻게 묻고 싶다면 How? How? 알쏭달쏭 궁금해 한다면 wonder. Wonder? Awesom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단어를 넘어 문장에 도전해보는 시간이죠? 문장 공부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다양한 문장과 더불어 어구도 쓰였답니다. 첫 번째 어구부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p above the world so high. Up above the world so high.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어구는요. 하늘에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이란 뜻을 가진 어구입니다. Like a diamond in the sky. Like a diamond in the sky. Very good. 좋아요. 마지막은 문장이에요. 내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궁금한지. How로 시작해요. How I wonder what you are. How I wonder what you are. Awesome.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익힌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winkle, twinkle, little star. Let's get started.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좋아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How I wonder what you are. 이 표현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은 학교에 어떻게 가나요? 걸어서 가나요?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가나요? 오늘은 학교에 어떻게 가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Monday, how do you get to school? I can talk about how I go to school.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짜잔! Here is the picture. Huh. Okay, we see two friends. 그죠? 두 친구가 보이는데 아, 등교하는 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마주쳤나 봐요. 그죠? 여기 지하철 사인도 보이고. 그러면 지하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지하철은 영어로 subway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subway subway subway Good. 여기서 sub는 아래를 뜻하는 단어이고 way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subway 하면은 약간 지하에, 아래에 난 길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subway라고 하면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subway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은 역. 역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st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tation station, station. 네, 이 역은 이제 지하철역도 되고 기차역도 돼요. 그래서 지하철역은 subway station이라고 하면 되고 기차역은 train sta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거리, 위치 이런 걸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배워볼게요. 가까운, 가까이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close입니다. 따라해보세요. close, close, close.

0: 네, 여기서 close는 닿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부터 가까이 하면 close to 땡땡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멀다, 먼, 멀게는 far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far, far, far. 그래서 아까 어디에서 가깝게는 close to였는데 어디서부터 멀다라고 하면은 far from 땡땡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표현들도 배워봤으니까 그럼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How do you get to school?
2: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1: I usually walk.
2: Oh, you live close to school.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차다! How do you get to 땡땡? 이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how는 어떻게죠? How do you? 그래서 너는 어떻게 get to? get to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가다, 도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땡땡으로 가냐, 도착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지를 갖고 거기에 어떻게 가라고 물어볼 때 How do you get to 땡땡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 어떻게 가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학교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How do you get to school?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네. 보통 이제 get는 뭐 얻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get to 하면은 가다 도착하다라는 의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학교에 어떻게 가가 아니라 도서관에 어떻게 가도 한번 물어볼까요? 도서관을 이 빈칸에 넣어서 도서관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w do you get to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get to the library? How do you get to the library? How do you get to the library? Good. 도서관 말고 회사에 어떻게 가? 회사에 어떻게 가? 여기에서 회사를 빈칸에 넣어서 How do you get to work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회사라고 하면 이제 offic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 이렇게 회사에 가다, 직장에 가다 할 때는 뭐 go to work라는 단어를 좀더 많이 써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How do you get to work? Very good.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다! I take 땡땡입니다. 여기서 take는 뭔가를 갖고, 뭐 가져서 가다, 뭐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교통수단을 탈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I take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I take 한 다음에 그 뒤에 교통수단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지하철, 나는 지하철을 타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지하철을 빈칸에 넣어서 아까 지하철이 영어로 뭐였죠? 아래에 난 길이라는 그런 의미로 좀 연상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서브웨이였어요. 그래서 I take the subway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take the subway. I take the subway. I take the subway. Very good. 네. 여기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이제 take라는 그 동사를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take가 잘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이 교통수단을 가지고 내가 몸을 지녀서 이렇게 갈 거야. 그 말인즉슨 이 교통수단을 타고 내가 같이 갈 거야.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하철 말고 버스를 타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I take the bus. 아, 이건 쉽네요. 자, 따라해 보세요. I take the bus. I take the bus. I take the bus. Good. 그러면 이젠 택시를 타. 택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택시 자체도 영어이지만 택시를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cab입니다. 네. I take a cab. 따라해 보세요. I take a cab. I take a cab. I take a cab. Good. Cab이라고 해도 되고 택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럼 오늘의 last key expression. I usually 땡땡입니다. 여기서 usually는 보통, 대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보통 걸어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나는 보통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할 때 I usually walk. 네, 걸어가를 빈칸에 넣어서 I usually walk 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네, 그러면 나는 보통 자전거를 타. 자전거를 타. 자, 먼저 자전거는 bike, bicycle, 그죠? 타는 ride니까 I usually ride my bike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ride my bike. I usually ride my bike. Very good. 마지막, 자 나는 보통 차로 가. 차로 가. 자, I usually 간다, go, 차로. By car. 네, I usually go by car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go by car. I usually go by car. I usually go by car.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I take the subway. I take the subway.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You live close to school. You live close to school.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따라! 먼저 그림을 봅시다. Here's the picture. We see two friends in front of a subway station, right? 지하철역 앞에서 마주친 친구들이 있어요. 자, 등굣길인 것 같은데 학교에 어떻게 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가? 어떻게? 어떻게로 시작을 해서 땡땡 do you 땡땡 to school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빈칸 넣어주세요. 어떻게가 힌트예요. 3, 2, 1, how. 그쵸? 그래서 how do you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 도착해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3, 2, 1, 네, get. How do you get to school 이라는 표현이었죠? 따라해보세요.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How do you get to school? Excellent. 그럼 답변으로 나는 지하철을 타.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I 땡땡 the subway였는데 여기서 타다. 교통수단을 타다 할 때 이런 동사,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기억해 보세요. 3, 2, 1. I take. take가 들어가야 되겠죠? I take the subway. 그래, 그리고 너는? 너는 어때? 너는 어떻게 해? How about you?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I take the subway. How about you? 네, 그래서 나는 보통 되게 걸어가. 그래서 보통, 대개 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I usually walk 라고 하죠? 따라해보세요. I usually walk. I usually walk. 그러면 걸어가가 아니라 보통 나는 자전거를 타 라는 걸 어떻게 얘기할까요? 3, 2, 1. Ride my bike. 그렇죠? Ride, 타다. 나의 자전거를 타다. 그래서 I usually ride my bik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너 학교 가까이 사는구나 라고 말을 끝마쳤어요. Oh, you live close to school. 따라해보세요. Oh, you live close to school. Oh, you live close to school.

0: 그러면 여기서 one more point. 자, 너 학교에서 멀리 사는구나. 가깝게 사는 게 아니라 멀리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3, 2, 1. Far from이었죠? Oh, you live far from school. 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How do you get to school? 이란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교통수단, 그리고 어떤 목적지에 어떻게 가는지, 뭘 타고 가는지, 이런 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들로 만나요. Bye bye!
1: .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맞는 버스인가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스의 목적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또 걸리는 시간 또 물어보는 방법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Tuesday. How long does it take? I can ask about bus routes and travel time.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타다! Here's the picture. 먼저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 버스 정류장인 것 같네요. 그죠? 버스도 있고 여기 사인도 있고 그래서 사인을 보면은 버스스톱이라고 써져 있는데 버스스톱은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버스스톱 버스스톱 버스스톱 네, 버스는 버스고 그리고 스톱은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렇게 그 정지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버스스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버스 안에 운전자, 기사님이 보이시는데 운전자, 기사는 영어로 driver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driver, driver, driver. drive는 운전하다. 그리고 뒤에 er를 붙여서 그 동작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을 driver라고 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passenger, 네, 승객은 영어로 passenger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passenger, passenger, passenger. 그래서 passenger는 비행기, 버스, 택시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을

0: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목적지까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 정해진 그길 노선을 영어로 route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route, route, route. Very good. 이런 단어들 배워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들어볼게요.
1: Excuse me, does this bus go to the zoo?
2: Yes, it does.
1: Great. How long does it take?
2: It takes about 30 minutes.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타다! Does this bus go to 땡땡? 이런 질문인데요. Does this bus, 이러니까 이 버스가로 시작해서 go to 땡땡, 그러니까 이 땡땡으로 이 버스가 갑니까? 라고 이 버스의 목적지, 행선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버스 동물원에 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버스를 타기 전에 이 버스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동물원을 이 빈칸에 넣어서 한번 이 질문을 완성해 볼게요. Does this bus go to the zoo?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Does this bus go to the zoo? Does this bus go to the zoo? Does this bus go to the zoo? Good. 그럼 동물원 말고 박물관에 가는지, 이 버스가 박물관으로 가고 있는지 물어볼까요?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이라고 해야 되겠죠? Museum은 박물관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세요.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 Does this bus go to the museum? Good. 이번엔 공항으로 가나요? 이거 공항 버스인가요? 그러면 Does this bus go to the airport 해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Does this bus go to the airport? Does this bus go to the airport? Does this bus go to the airport? Very good.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두 번째 key expression 넘어갑니다. How long does it? 땡땡. 자, 여기에서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라는 단어를 이 빈칸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걸리나요라고 할때 굉장히 잘 쓰이는 단어는 take를 넣어주면 돼요. How long does it take? 따라해 보세요.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그래서 이 질문은 소요 시간, 뭐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대화에서는 여기서 it는 이 버스가 여기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가는 그 걸리는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How long does it take?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물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서 이 동물원까지라는 이 목적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를 이 질문 맨 뒤에 넣어서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zoo?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zoo?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zoo?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zoo? Very good. 그럼 이번에는 버스로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뭐,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근데 버스로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How long does it take by bus? Very good. Now, our last key expression. It takes about 땡땡입니다. 여기서 take는 아까 어떻게 쓰였죠? 걸리는 시간, 얼마 동안 걸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싶을 때이 take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it takes about 하면은 대략 이만큼 걸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약 30분 걸려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라고 하면 돼요. 30는 30, minute는 분. 그래서 30 minutes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네,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시간 걸려요.

about an hour 라고 말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 takes about an hour. It takes about an hour. It takes about an hour. Excellent. 그럼 이번에는 한 시간 반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한 시간 반. 한 시간 30분은 an hour and 30 minutes. 우리 아까 다 배웠던 표현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30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반이라고도 얘기하듯이 한 시간 반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라고 하면 됩니다. 반, 반을, 이등분 반을 영어로 half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Very good.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어요. Boom boom chant music cue. Does this bus go to the zoo? Does this bus go to the zoo? Yes, it does. Yes, it does. How long does it take? How long does it take?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그림을 볼게요. 짜자! 여기 버스스톱, 버스 정류장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기 드라이버도 보이고, 패센저도 보이고, 근데 이 버스가 zoo로 가나요? 이제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실례합니다. 이 버스 동물원에 가나요? Excuse me, 땡땡, go to the zoo.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does this bus go to the zoo?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Excuse me, does this bus go to the zoo? Excuse me, does this bus go to the zoo? Excuse me, does this bus go to the zoo? Excellent.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네, 가요 라고 답합니다. Yes, it does. Repeat after me. Yes, it does. Yes, it does. Yes, it does. 그러면 얼른 이 버스에 타야 되겠네요. Great, 좋아요. 근데 소요 시간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땡땡, does it take?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얼마나, 얼마나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떤 단어일까요? 3, 2, 1. How long 이었습니다. How long은 얼마나 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Great. How long does it take? Great. How long does it take? Great. How long does it take? Very good. 약 30분 걸려요. 라고 드라이버가 답합니다. It takes about 30분. 자, 30분 영어로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30 minutes. 네, it takes about 30 minutes 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그럼 여기에서 소요 시간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30분이 아니라 1시간 30분. 근데 1시간 반, 반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그럼 이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네, an hour and a half가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It takes about an hour and a half. Very good. You guys did an amazing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Does this bus go to the zoo?

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내가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거기로 가는 버스가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 당황하지 말고 Does this bus go to the zoo?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환승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내리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Wednesday.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can say where to get off and transfer.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짜자, here's the picture. 먼저 그림을 볼까요? These two people are on the subway. 맞죠?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역에서 내려야 되나? 그러면 이 정거장, 내리는 정거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stop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Stop. Stop. Stop. 맞아요. Stop는 이제 멈추다, 멈춰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 저번 시간에는 bus stop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죠?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느 곳에 멈춰서다, 멈추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지하철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stop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목적지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는 그 종착지,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destination. destination. destination. 네. 어떤 여정이든 우리는 항상 목적지를 가고 가죠? 그래서 목적지는 영어로 destination. 그러면 우리 환승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 노선에서 저 노선으로 환승하다. transfer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transfer. transfer. transfer. transfer는 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통수단을 갈아타다, 환승하다로 쓰여요. transfer.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2호선, 우리 가리키고 있는데 2호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ine 2. 따라해보세요. line 2. line 2. line 2. 원래 line은 선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선을 뜻해서 2호선을 뜻합니다. 이런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This is our stop.
1: Is this our destination?

0: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1: Okay, let's get off now.
2: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갈게요. This is our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 this is 하면은 여기가 바로 뭐야? 이것이야 라는 뜻이죠. This is. 근데 our이니까 우리의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거장, 우리 아까 단어 배웠었잖아요. Stop. Stop이죠. 우리가 멈춰서는 곳. 그래서 this is our stop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여기서는 our stop 하면은 우리의 정거장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단순히 우리의 정거장이 아닌 우리가 내릴 정거장, 우리가 내려야 하는, 우리가 멈춰서야 하는 곳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여기가 우리가 내릴 곳이야 라고 할 때 this is our stop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stop. 네, very good. 그러면 이 stop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목적지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죠? 뭐였죠? Destination이었어요. 그래서 this is our destination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This is our destination. This is our destination. This is our destination. Very good. 우리가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야. 그러면 이게 이제 기차가 막 오고 있어요. 플랫폼에 있는데 기차가 와. 이게 우리가 탈 기차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빈칸에 기차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This is our train 이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This is our train. This is our train. This is our train. 네, 그래서 our train도 우리의 기차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탈 기차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e have to transfer to 땡땡.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We have to.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뭐 해야 돼요? Transfer. 환승해야 된대요. 갈아타든지 환승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는 환승해야 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럼 이 빈칸에다가 2호선을 넣어서 우리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 우리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해 라고 말해볼게요.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따라해보세요.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Very good. 우리 그러면 다른 교통수단으로 버스로 한번 갈아타 볼까요?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Very good. Repeat after me.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이번엔 뭘로 갈아타 볼까요? 우리 다음 역에서 갈아타야 돼 라는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we have to transfer to가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면 뭐뭐로가 아니라 뭐뭐에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뭐에서 라고 얘기할 때는 at를 쓰고 그리고 다음 역이니까 next station 이라고 하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그래서 이제 뭐 버스에서 자고 있어. 그럼 친구를 깨워요. 우리 다음 역에서 갈아타야 해. We have to transfer at the next station. 이라고 하면 돼요. 이제 last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Our last expression is let's get off 땡땡. Let's는 우리 뭐뭐 하자라고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뭐뭐 해야 돼요? Get off래요. Get off. Get off는 어떤 교통수단, 이동수단에서 내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let's get off 하면 우리 내리자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빈칸에 이제를 넣어서 이제 내리자, 지금 내리자 라고 얘기해 볼까요? 자, let's get off now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내리자. Let's get off now.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이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리자. 좀 이렇게 그 장소에 더 집중해서 여기서 내리자. 그러면 let's get off here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here. Let's get off here. Let's get off here. 우리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자라는 말도 해볼 수 있어요. 자, 에서. 다음 정거장에서는 딱 집어서 at라고 했죠? 그리고 정거장이니까 next stop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Let's get off at the next stop. Very good.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Boom boom, chant, music, start.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Let's get off now. Let's get off now.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볼까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짜다! Here's the picture. Do you remember? 이 친구들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죠? They're on the subway. And they're looking at this route. 자, 그 서브웨이 맵을 보고 있는데 여기 어디서 내려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여기가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야 라고 먼저 말을 했어요. 자, this is 한 다음에 우리가 내릴 정거장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보세요. 3, 2, 1. 네, this is our stop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멈춰서는 곳, 우리가 내려야 하는 곳, 우리의 정거장이란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This is our stop.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목적지야? 라고 물어봅니다. Is this? 한 다음에 목적지. 자, 이 빈칸 넣어주세요. 3, 2, 1. Our destination. 네, 목적지는 destination이었죠? 따라해 보세요.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Is this our destination? 아니, 여기가 목적지는 아니야. 우리 2호선으로 갈아타야 돼. 그래서 no, we have to 땡땡 to line 2. 갈아타다, 환승하다 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Transfer 였습니다. 자, repeat after me.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No,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 Very good. 근데 우리 만약에 2호선으로 다른 노선으로, 호선으로 갈아타야 돼가 아니라 아예 수단을 바꿔서 버스로 갈아타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요?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가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No, we have to transfer to a bus. 네, 그래서 알겠어, 이제 내리자 라는 말을 합니다. Okay, let's 땡땡 now. 내리자 라는 표현을 넣어주세요. 3, 2, 1. Get off. 그래서 okay, let's get off now. Repeat after me. Okay, let's get off now. Okay, let's get off now.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we have to transfer to line 2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지하철에서 갈아타고 내리고 할때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어딘가로 갈 때 택시를 타게 되면 굉장히 쉽고 편리하죠? 오늘은 택시를 탈 때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그리고 또 길이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Thursday. There is a lot of traffic. I can ask a taxi driver to take me somewhe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까요? 타다! Wow! It looks like they're in a cab, right? They're in a taxi. 자, 우리 함께 택시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택시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먼저 배워볼게요. 택시는 영어로 맞아요. 우리말이랑 비슷하게 택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Taxi. Taxi. Taxi. 너무 쉽죠? 근데 제가 아까 또 말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cab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cab, cab, cab. 네, 이렇게 택시를 일컫는 단어가 taxi도 있고 cab도 있어요. 근데 이 cab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차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도로 위에 있는 차들, 교통량, 차들을 traffic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raffic. traffic. traffic. 네, 그래서 도로 위에 이렇게 오가는 차들을 traffic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단어 traffic 뒤에 jam을 붙이면 traffic jam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traffic jam. traffic jam. traffic jam. 네, 잼은 맞아요. 우리가 먹는 딸기잼, 그런 잼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잼처럼 뭔가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 위에 꽉 막힌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통체증은 traffic jam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너무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2: Okay, but there is a lot of traffic.
1: Oh no, I may be late.
2: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타다! Please take me to 땡땡. 자, Please는 뭐죠? 제발 이렇게 무언가에 부탁하는 그런 단어죠. 제발 뭐뭐 해주세요 할 때 please 하면 됩니다. 그러면 take me, take me는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요 이런 얘긴데 그럼 please take me to 하면은 뭐예요? 제발 땡땡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take me to 땡땡. 그러면 이 to 뒤에 땡땡만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 장소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공항으로 가주세요.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공항이 영어로 뭐였죠? 공항을 빈칸에 넣으면 네, the airport를 넣어서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Very good.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가 공항이에요. 공항으로 가주세요 라고 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Very good. 그러면 우리 이 to 뒤에 목적지를 한번 다른 곳으로 바꿔볼까요? 역으로 가주세요. 네, 뭐 기차역, 뭐 아니면 지하철역, 역으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Repeat after me.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네,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병원을 가요. 병원으로 가주세요.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Very good.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Excellent. Now let's move on to our second key expression. 두 번째 expression은 there is a lot of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there is라고 하면은 뭐 무언가에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또 뒤에 a lot of를 붙이니까 어딘가에 무언가 이 땡땡이 많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차가 굉장히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림에. 그래서 차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도로 위에 차가 많아요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there is a lot of 한 다음에 뭐 차니까 cars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도로 위에 있는 교통, 이 차량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traffic을 넣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네, 따라해보세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There is a lot of traffic. There is a lot of traffic. Good. 그러면 이제 traffic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눈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눈이 많다. 그 말은 즉슨,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밖을 딱 나갔는데, 와, 눈이 소복히 다 내려 있으면, There is a lot of snow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Very good. 그러면 눈 말고 숙제가 많아요. 아, 우리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There is a lot of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There is a lot of homework. There is a lot of homework. There is a lot of homework.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expression은 I may be 땡땡입니다. 네, 여기에서 maybe가 굉장히 키 포인트예요. maybe는 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100% 확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저 늦겠어요. 아, 저 늦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늦다. 늦는이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늦는, 늦은은 뭐죠?

0: late죠. 그쵸? 그래서 I may be late라고 하면은 저 늦겠어요. 저 늦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I may be late. I may be late. I may be late. 아까 이 표현을 그림에서 이제 차가 너무 많아서 늦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상황에 I may be late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 late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틀렸을지도 몰라요. 틀렸을 텐데.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I may be wrong을 넣으면 됩니다.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내가 무언가 말을 하고, 100% 확신이 없을 때, I may be wrong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저 바쁠지도 몰라요. 자, 바쁘다, 바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I may be busy. I may be busy. I may be busy. 약속을 잡았는데, 저 그때 바쁠지도 몰라요 하면 I may be busy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There's a lot of traffic. There'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may be late. We'll be there soon. We'll be there soon.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도로 위에 굉장히 차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택시를 타고 있네요. 그죠? 자, 먼저 기사님한테 우리 승객이 passenger가 얘기를 합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자, 그럼 공항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빈칸을 먼저 첫 번째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뭐뭐 해주세요. 제발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억해보세요. 3, 2, 1. 네, please였죠? 네,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은 please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Take me였죠? 네, 저를 제발 공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네, 따라해보세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네, 그래서 기사님이 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Okay, but 한 다음에 어딘가에 무엇이 많이 있다 라고 하니까 어딘가에 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3, 2, 1. There is 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a lot of 차가 많다, 교통량이 많다 뭘까요? 3, 2, 1. Traffic 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Okay, but there's a lot of traffic. Okay, but there's a lot of traffic. 네, 차가 많이 막힌다는 얘기를 우리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려나 아까 가르쳐준 표현인데 끈적끈적하게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뭘까? 3, 2, 1. Traffic jam 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Okay, but there's a traffic jam. Okay, but there's a traffic jam. Good. 그래서 아이고 이런 저 늦을지도 몰라요 라고 passenger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 확신이 없을 때 늦을 것 같아요, 늦을지도 몰라요 할 때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maybe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Oh no, I may be late. Oh no, I may be late. 그래서 기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네,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따라와 주셨어요.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There's a lot of traffic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택시기사님께 목적지도 말하고, 그리고 차가 막힐 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1: ...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Friday. My way to work. I can talk about how I get to work.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이 내 머릿속에 잘 남아있나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today's topic is my way to work. 네, 회사로 가는 길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어요. 친구들, 학교 혹은 회사를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우리 이번 주 교통수단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학교 혹은 회사 가는 길에 브이로그를 찍는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로 할 수 있는 말들은 한번 짧게 써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네, 여기에 토끼 회사원이 있습니다. 토끼 회사원이 보니까 지하철도 타는 것 같고 택시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로 가는 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 Hi, 네, 안녕하세요. 제 브이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Hi, welcome to my vlog. 따라해보세요. Hi, welcome to my vlog. Hi, welcome to my vlog. Hi, welcome to my vlog. 네, 뭔가 영상을 찍었을 때 아, 이 영상을 첫 번째로 이렇게 짜잔, 환영해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멘트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아, 네, 저는 보통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빈칸에 어떤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I 땡땡 take 땡땡 to work. 네, 그래서 I 하고 그 다음에 빈칸에는 보통, 약간 보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usually. 우리 배웠죠? 저는 보통 뭐뭘 해요? 라고 할 때 I usually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I usually take가 나왔어요. 자, take는 우리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할까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지하철이 영어로 뭐죠? 3, 2, 1. Subway 였습니다. 그래서

0: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가 되겠죠.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네, 보통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요. 아, 타고 가다가, 여기가 제가 내릴 역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Oh, this is my 땡땡. 뭘까요? 네, 이 열차가 멈춰 섰어요. 그게 힌트예요. 3, 2, 1, stop. stop이 되겠죠. 네, 정거장을 stop이라고 한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자, Oh, this is my stop. 따라해 보세요. Oh, this is my stop. Oh, this is my stop. Oh, this is my stop. 네. 그래서 어딘가에 이렇게 멈춰 서려고 할 때, 저 내려야 돼요. 저 여기가, 제가 내릴 역이에요. 라고 할 때, 이런 말을 쓸수 있겠죠. 그 다음, 왜 내려야 해요?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우리 토끼가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대요. 그러면 I have to 땡땡 to line 2. 그럼 이 빈칸에 갈아탄다, 환승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뭐였죠? 3, 2, 1, transfer였습니다. Very good. 자, 따라해 보세요.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네, line 2는 2호선이라는 얘기였죠? 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대요.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따라해보세요.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So I 땡땡 a taxi. 자, 아까 교통수단 탈 때 어떤 단어 많이 쓴다 그랬죠? 3, 2, 1, take였죠. 맞아요. So, I take a taxi 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o, I take a taxi. So, I take a taxi. So, I take a taxi. Good job. 자, 그 다음 어떤 말을 할까요? Wow.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아,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님한테 저 사무실로 데려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제발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어떤 단어로 이 문장을 시작할까요? 3, 2, 1. Please 였죠? 네, please 뭐뭐 이렇게 하면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please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To my office. 나의 사무실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3, 2, 1. Take me가 되겠습니다. Take me. 자, 따라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Please take me to my office. Please take me to my office. Please take me to my office. Very good. 택시를 타고 있는데, 근데 또 차가 많이 막힌대요. Oh no. 차가 많이 막혀요. 자, 어딘가에 무엇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딘가에 무엇이 존재한다. 이 문장은 뭘로 시작할까요? 3, 2, 1. There is 였죠? 네, there is a lot of 땡땡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딘가에 무엇인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니까, 무엇이 차니까 자,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차가 아니에요. 도로 위에 오고 가는 차들이에요. 이 교통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단어였나 기억해 보세요. 3, 2, 1. Traffic 이었습니다. 네,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Good. 우리 근데 차가 많이 막혀요를 약간 좀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 배웠어요. 끈적끈적 도로 위에 차가 많아서 정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Traffic jam이었죠? 그래서 Oh no, there is a traffic jam으로도 말을 할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차가 많으면 어떡하죠? 늦을지도 몰라요. 늦을지도 몰라. 뭐뭐 할지도 몰라. 100% 확신이 없을 때는 이 단어 3, 2, 1, maybe였죠? 네, I may be late. 따라해보세요. I may be late. I may be late. I may be late. Good.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곧 도착하면 좋겠어요. 라는 이 문장으로 오늘의 브이로그를 마무리합니다. I hope I'll be there soon. I hope I'll be there soon. I hope I'll be there soon. Very good.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로 이렇게 멋진 글쓰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만든 이 문장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연습해봐요. Hi, welcome to my vlog.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Oh, this is my stop.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So I take a taxi. Please take me to my office.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hope I'll be there soon. 네, 오늘 이렇게 멋진 브이로그를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그럼 저와도 연습했으니까 이제는 원어민 발음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또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Hi, welcome to my vlog. I usually take the subway to work. Oh, this is my stop.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But I don't have much time today. So, I take a taxi. Please take me to my office. Oh no, there i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hope I'll be there soon.
0: Hey,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고 또 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I usually take the subway. I have to transfer to line 2. I take a taxi. There's a lot of traffic. 이런 표현들 배웠죠? 다 이번 주에 배운 교통수단에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친구들도 어디 이동 과정을 영어로 차근차근 말해보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에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A new week has started.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What does it mean?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새로운 한 주는 a new topic. We are going to learn a new topic today. 오늘 새로운 주제를 배우게 될 텐데요. Are you guys excited? 신이 나나요? 기분이 나나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Monday. This and that. I can make sentences with this and that.
0: Okay, guys, it's brain off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Let's learn the vocabularies today. 오늘의 단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Here'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지금 동물 친구들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are they? 아, 보니까 문구점인 것 같아요. I think they're at a stationery shop. 자, 문구점에서 지금 이 양 친구가, 앞에 있는 양 친구가 무엇을 가리키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얼마냐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은요. How much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How much? How much? 자, 무엇을 가리키면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나요? 아, 지금 벽에 best 라고 적혀있는 diaries, 아, 일기장을 가리키면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우리 가격이 보이나요? 아, 지금 보니까 $10입니다. They are $10. 아, 여기 보니까 가격이 꽤 비싸요. 그죠? 자, 여러분, 비싼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Expensive. Expensive. 자, 이렇게 비싼데도 best, 굉장히 잘 팔리는 물건인가 봐요. 인기가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지금 뒤에 토끼 친구도 what is she carrying? 지금 들고 있는 게 뭐죠? 맞아요, 저 다이어리를 들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상품인가 봐요. 자, 우리 인기 있는 이라는 단어도 읽어볼까요? Popular. Popular. Very good. 자, 방금 선생님이랑 배운 단어들을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3: It's $3.
2: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3: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2: It's expensive, but I'll buy it.
0: Okay,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pattern, 우리 첫 번째 패턴은요, How much is this?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인데, 우리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How much 뒤에 비동사가 들어가고, 그 뒤에 this가 들어가면서,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 물건을 뜻하는 단어들이죠. 이 명사는 단수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단수는 뭘까요? 맞아요. 한 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개로 쓰이는 명사를 쓰고, this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이 this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 this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 필통은 얼마예요? 입니다. 자, 여러분, 필통이라는 단어, do you know? 무엇일까요? 맞아요. pencil case입니다. 우리 문장 속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 필통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Good. 이번에는 이 따플은 얼마예요? 라는 문장입니다. 따플이라는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요. Can anybody answer it? 대답할 수 있나요? 맞아요. glue stick 혹은 그냥 glue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 따플은 얼마예요? How much is this glue stick? How much is this glue stick?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en, what about that, over there?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what about that 이고요. 뒤에는 단수 명사가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단수니까 우리 하나를 의미해요. 우리 아까는 this가 들어갔는데 this는 가까운 물건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이번에는 that, 멀리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 씁니다. 그래서 what about that이라 하면 저기에 있는 하나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빈칸을 채워볼게요. 그럼 저쪽에 있는 저 일기장은요? 아, 이번에는 일기장의 가격을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over there는 저쪽이라는 의미고요. 우리 that은 that, 저를 의미하죠. 멀리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합니다.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일기장, diary가 들어가죠. Let's read.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Good. 이번에는 그럼 저 포스트잇은요? 라는 질문입니다. 포스트잇은 영어로 스티키 노트입니다. 여러분 스티키가 끈적끈적한이란 뜻이고요. 우리 종이가 뒤에 끈적끈적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티키 노트가 포스트잇이 됩니다. 읽어볼게요. Then, what about that sticky note? Then, what about that sticky note?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very popular with 자, 우리 popular라는 단어 배웠죠? 인기 있는 이란 뜻인데요. 이 패턴 속에서는 그것은 누구누구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It's very popular with 뒤에 명사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tudents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이번에는 그것은 10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10대들이라는 표현은 teenagers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Let's read. It's very popular with teenagers. It's very popular with teenagers. Great job,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beat and speak? Let's sing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Good job!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오늘 배웠던 today's dialogue 잘 기억하나요? Let's review them.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죠? 맞아요. Stationery shop. 문구점입니다. 지금 양 친구가 무엇을 사고 싶은데? 맞아요. 무엇을 사고 싶죠? Diary. 지금 저기 있는

0: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Excuse me, how much is this? 잠시만요 혹은 저기요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how much is this? 면 무엇은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죠. 우리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필통을 물어봤습니다. 필통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read.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Excuse me, how much is this pencil case?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샤프 많이들 쓰죠. 영어로는 mechanical pencil이라고 읽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mechanical은 기계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샤프는 mechanical pencil, mechanical pencil입니다. 자, 샤프의 가격을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Excuse me,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한 번 더. Excuse me, how much is this mechanical pencil? Very good. 자, 가격이 얼마인가요? It's $3. 아, 지금 이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필통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한 번 더. It's $3. It's $3. Good. 자, 대답입니다. It's cheap. 여러분, cheap은 어떤 뜻이죠? 맞아요. 싸다. 오, 싸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Then, what about that? Over there. 아,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저쪽에 있는 저 일기장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우리 일기장은 diary였어요. Let's read 읽어볼게요.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It's cheap. Then, what about that diary over there? Good. 우리 친구들 여기서 that은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 기억하죠? Great. 자, 대답입니다. That one is $10. 아, 저기 있는 저 일기장은 얼마라고요? 맞아요. $10입니다. And 그리고 it's very popular with 라고 하는데요. 우리 popular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인기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했나요? 맞아요. 학생들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students. Let's read the sentence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One more time. That one is $10 and it's very popular with students. 아, 인기 상품인가 봐요. 자, it's expensive. 여러분, expensive는 비싼. 아, 비싸네요. But I'll buy it.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사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t's expensive. But I'll buy it. 여러분, 여기서 맨 끝에 오는 단어 it.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pencil case, 필통일까요? 아니면 방금 가격을 물어본 diary, 일기장일까요? 맞아요. 일기장 diary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s expensive, but I'll buy it.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What did we learn today? 무엇을 배웠나요?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How much?로 시작하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이런 거 기억하나요? 맞아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는 우리는 this로 시작하고요. 멀리 있는 물건 하나를 의미할 때는 어떤 단어였죠? That's right. That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make sentences with this and that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공했어요.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1: Yeah, 재난기비 국민연금 요령 집중도

때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we started on a new topic last time, didn't we?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시작했죠.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Buy what I need. 내가 필요한 물건 사기였는데요. 저번 패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맞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물어볼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Tuesday. These and those. I can make sentences with these and those.
0: Okay, guys,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Let's learn some vocabularies.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ow, everything is so yellow. 모든 게 다 노란색입니다. I think they're at a banana cafe. 지금 바나나 카페에 있는 것 같은데요. I can see a banana muffin, banana smoothie, and banana cookie까지 보이고요. 앞에는 바나나 디저트가 보이네요. 지금 앞에 있는 원숭이 가까이에 있는 바나나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것들이라고 되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These입니다. 여러 개고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초콜릿 바나나 보이나요? 저 바나나를 가리킬 때는 우리는 저것들이라고 하죠. 저것들은 those입니다. 지금 초콜릿 바나나는 그렇지 않은 바나나들에 비해 좀 더 가격이 싸요. 그래서 더 싼, 더 저렴한이라는 단어는 cheaper. Cheaper입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2: How much are these bananas?
1: These sprinkled bananas are $2 each.
2: What about those chocolate bananas?
1: Those are 50 cents each.
2: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I'll take 10 of those.
0: Okay, guys. Did you guys listen to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It's focus on time. 대화문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How much are bananas인데요. 자, 여러분, how much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무엇을 질문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맞아요.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How much 뒤에 비동사가 오고 그 뒤에 오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These 아니면 those가 와야 되는데요. 둘 다 복수형인 명사랑 같이 씁니다. 복수는 어떤 뜻?

표시죠?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뜻은 이것 혹은 저것들은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이 바나나들은 얼마예요?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바나나들 앞에 이라는 단어 보이죠? 이것들에서 따온 단어인데요.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바나나를 의미하겠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these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How much are these bananas? One more time. How much are these bananas? Good. 자, 이번에는 잘 한번 보세요. 저 초콜릿 쿠키들은 얼마예요? 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것들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Those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뒤에 초콜릿 쿠키가 아니라 초콜릿 쿠키들 여러 개를 써야겠죠. Let's read. How much are those chocolate cookies? One more time. How much are those chocolate cookies?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ese are dollars each. 자, 이것은요, 우리 가격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hese를 써도 되고, those를 써도 괜찮죠? 뒤에 복수 형태인 명사를 써야 되고요. 우리 비동사는 are, 무조건 are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주어는 복수 형태, 여러 개니까요. 그리고 각각 뭐뭐이다 라고 할 때는 each를 써서 이 혹은 저것들은 개당 얼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이 스프링클들이 뿌려진 바나나들은 개당 2달러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물건이 나오죠? 맞아요. 스프링클이 뿌려진 바나나들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빈칸이죠. 바로 sprinkled bananas. 그리고 얼마래요? 개당 2달러, $2 each. Let's read. These sprinkled bananas are $2 each. 한번 더. These sprinkled bananas are $2 each. 가까이 있는 바나나가 개당 2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카라멜 마카롱들은 개당 3달러예요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카라멜 마카롱이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맞아요. 멀리 있어요. 우리가 저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죠. 자, 저것들을 의미하는 멀리 있는 명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는 those였어요. 자, those caramel macaroons are 개당 3달러입니다. $3 each.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 캐러멜 마카롱들은 개당 3달러예요. Those caramel macaroons are $3 each. Those caramel macaroons are $3 each. Good. 다음 표현입니다. That's than I expected 라는 표현인데요. 자, 비교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than I expected가 들어가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expect라는 단어가 예상하다이고요. 비교급이라는 단어는 원래 형용사인 단어에 뭐뭐 더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단어 뒤에 er이 들어갑니다. 문장을 함께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 더 해드릴게요. 자,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더 싼이라는 단어였어요. Can you remember? 맞아요. cheaper입니다. 여러분, 그냥 싼이란 단어는 그냥 er이 없이 cheap인데요. er이 들어가면서 비교급인 의미, 더 싼이란 뜻이 됩니다. Let's read.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귀엽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귀여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일단, 그냥 귀여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cute입니다. 더 귀여운이라고 하면 뒤에 어를 붙이면 됩니다. Let's read. That's cuter than I expected. That's cuter than I expected. Well done, everyone.

0: Word time.
1: How much are these potatoes?
2: These potatoes. These potatoes.
1: How much are these potatoes?
2: These potatoes. These potatoes.
1: They're 2,001.
2: There. There.
1: They're 2,001.
2: There. There.
1: How much is this pineapple?
2: This pineapple. This pineapple.
1: How much is this pineapple?
2: This pineapple. This pineapple.
1: It's 10,001.
2: It's it.
1: It's 10,001.
2: It's it.
1: How much are these pens?
2: Pens, pens.
1: How much are these pens?
2: Pens, pens.
1: They're 40,001.
2: 40,000.
1: They're 40,001.
2: 40,000.
1: How much are these socks?
2: Socks, socks.
1: How much are these socks?
2: Socks, socks.
1: It's 3,001.
2: One, one.
1: It's 3,001. One, one.
3: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upgrade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보도록 해요.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아, 지금 원숭이 친구가 she's at a cafe. Banana cafe에 있습니다. 지금 바나나 디저트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문장. Can you remember?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가격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지금 멀리 있는 바나나가 있고 또 가까이 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바나나부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이것들은 these가 들어가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이 바나나들은 얼마예요? How much are these bananas? How much are these bananas? 자,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이번엔 수박입니다. 수박은 영어로 watermelon. Watermelon입니다. 자, 빈칸을 채우고 읽기 전에 한 단어가 달라져요. 어떤 단어죠? 맞아요. These가 아니라 이번에는 those입니다. Those면 수박은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맞아요. 멀리 있습니다. 저 수박들은 얼마예요? How much are those watermelons? How much are those watermelons? Good. 자, 바나나는 얼마입니까? 자, 이 스프링클이 뿌려진 바나나는 얼마라고 하죠? 맞아요. 2달러라고 나와 있네요. 자, 가까이 있는 스프링클이 뿌려진 바나나는 2달러입니다. 읽어볼게요. These sprinkled bananas are $2 each. 아, 개당 2달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se sprinkled bananas are $2 each. Good.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about those chocolate bananas? 아, 저기 있는 저 초콜릿 바나나들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hat about those chocolate bananas? 자, 얼마인가요? Those are 50 cents each. 아, 저것들은 각각 혹은 개당 50센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ose are 50 cents each.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원숭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t's than I expected. 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다라는 표현, cheaper가 들어갑니다. 자, I'll take 10 of those. 아, 저것들 10개를 가져갈게요. 아, 그래서 손가락 10개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네요. Let's read.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I'll take 10 of those. One more time.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I'll take 10 of those. 아,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니까 10개씩이나 가져간다고 합니다. 우리 카페 사장님은 빨리 가서 바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Well done, everyone.
4: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How was it? 어땠나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한 가지 물건의 가격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여러 개를 물어봤어요. 자, 여러 가지 물건이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단어를 같이 쓴다고 했죠?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These였어요. 그렇다면 멀리 있는 여러 개 물건을 얘기할 때는 those를 씁니다. 자, 요 두 가지 패턴 잘 기억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0: 그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네라는 표현이었어요. Can you remember? What was it? 맞아요. That's cheaper than I expected. Very good, everyone. 오늘 배웠던 패턴 단어들 please practice one more time. Okay? 한번더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 so far? 지금 한 주 잘 보내고 있나요? Are you keeping up with me? 선생님이랑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 잘 따라와주고 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하고 오늘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우리 가까이 있는 한 가지 물건을 얘기할 때는 this였고요. 한 가지 물건이 아니라 여러 갠데 가까이 있는 이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는 these였습니다. 그럼 멀리 있는 한 가지 물건은 that이고요. 멀리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은 those입니다. Very good.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Wednesday. I would like to. I can say I would like to.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Let's learn some vocabularies.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Oh, where are they?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I can see many books.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요.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단어를 읽을 때는 크고 열심히 읽어주세요. 자, 서점은 영어로 bookstore. Bookstore. Good. 자, 서점에 지금 책을 사러 온 한 친구가 있는데 look at what he's wearing. 어떻게 입고 있나요? 마치 탐정가처럼 입고 있네요. 아, 이 친구는 아무래도 어떤 책을 좋아할 것 같나요? 맞아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추리소설은 mystery novel. Mystery novel. Very good. 아, 마침 점원이 가리키고 있네요. New라고 적혀있는 새로운 추리소설이 나왔나 본데요. 아, 그걸 본 우리 이 남자아이가 지갑을 들고 저 바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사다 혹은 구입하다 라는 단어는 buy. Buy입니다. Great job! 자, 우리 친구들 단어들 잘 기억하면서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Wow! What a huge bookstore!
2: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1: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2: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1: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0: 우리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문장 속에서 중요한 표현을 배우는 focus on 시간입니다. Let's start.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a 인데요. 자, 이 표현은요. 무언가를 보고 우와, 뭐뭐이다 감탄을 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자, what a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데요. 뜻은 정말 뭐뭐한 뭐뭐이다. 혹은 정말 뭐뭐한 뭐뭐이구나 라고

0: 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s.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정말 큰 서점이다 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명사는 서점, bookstore 이고요. 서점을 꾸며주는 형용사는 큰이죠. 자, 우리 큰이라는 단어 huge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점은 bookstore 입니다. 읽어볼까요? 정말 큰 서점이다. What a huge bookstore. What a huge bookstore. Good. 이번에는 정말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아, 도서관인데 시끄러운 도서관인가 봐요. 자, 여기서 도서관 library는 적혀져 있고요. 앞에 어떤 도서관이라고 하죠?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이라는 단어는 noisy입니다. Let's read. 정말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What a noisy library. What a noisy library. 한 번 더. What a noisy library.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m looking for a new 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 부분은 비동사, 그 다음에 looking for가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무엇을 찾고 있다, 혹은 무엇을 찾는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 looking for 뒤에는 찾고 있는 그 물건이 나와야겠죠? Let's fill in the blanks. 저는 새로운 추리소설 책을 찾고 있어요, 입니다. 자, I'm looking for. 저는 찾고 있습니다. A new. 새로운 추리소설책. 우리 아까 선생님이랑 단어 배울 때 배웠는데, can you remember? 맞아요. Mystery novel 이었습니다. Mystery 추리 소설은 novel 이었죠? Let's read.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한 번 더.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Very good. 자, 다음은요. 저는 사전을 찾고 있어요. 입니다. I'm looking for 사전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는데, Do you know what it is? 사전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Dictionary입니다. 우리 앞에 어를 넣어서 사전 한 권을 의미하죠. 자, 저는 사전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dictionary. I'm looking for a dictionary.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 would like to it right now 인데요. 여기서 핵심 부분은 I would like to 이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은 무엇이었죠?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맞아요. 동사에 ed나 ing가 안 들어가는 동사 원형 그 자체를 뜻합니다. 자, I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저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지금 이 문장에는 right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당장 지금이란 뜻이에요. 문장 볼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사다라는 단어 buy가 들어가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한번더 읽어볼게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Very good. 이번에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요입니다. 가져가다라는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take입니다. Let's read.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가져가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One more time. I would like to take it right now. Very good, everyone. Okay, guys, it's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sing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What a huge bookstore. What a huge bookstore. Huge bookstore.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Very good.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리뷰 타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our picture. 오늘의 그림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They're at a bookstore. 서점에 있고요. 이 탐정같이 입은 옷을 입은 이 친구가 지금 책을 하나 찾고 있는데 맞아요. 추리 소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우! 감탄을 했어요. 이 서점에 들어오고 What a 어떤 서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Can you guys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What a huge bookstore. 정말 큰 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와우! What a huge bookstore. Wow, what a huge bookstore. 자, 우리 점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nks, 고마워.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아, 여러분 여기서 kind of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어떠어떠한 종류의 라는 뜻이고요.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는 너는 어떤 종류의 책을 찾고 있니? 라는 질문이었죠. Let's read one more time.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Thanks. What kind of books are you looking for? 자, 어떤 책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I'm looking for a new 추리 소설이죠. Mystery novel이었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저는 새로운 추리 소설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I'm looking for a new mystery novel. Very good. 자, 점원이 이제 안내를 해줘야겠죠? 새로운 추리소설은 어디에 있나요?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라고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last copy는 마지막 한 권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추리소설 마지막 한 권이 남았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On that shelf. 아, 저기 선반 위에 있어. 그림 속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Let's read one more time. 마지막 한 권은 저 선반 위에 있어.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One more time. The last copy is on that shelf. Good. 자, 우리 남자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ould like to it right now. 아, 우리 배웠던 표현 나왔습니다. I would like to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나는 무엇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right now는 어떤 뜻이었죠? 지금 당장 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나 지금 당장 사고 싶어요 라는 문장 사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buy입니다. 읽어볼까요?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사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I would like to buy it right now.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수집하다, 모으다는 collect. Collect입니다. I would like to collect it right now. 저는 지금 당장 그것을 수집하고 싶어요. 한 번 더. I would like to collect it right now. Very good,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Okay,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Great work, everyone. 우리 모두 다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요, 서점에서 이제 질문하거나 대답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우리 서점같이 많은 물건들이 있는 장소에 갔을 때 나는 이것을 찾고 있어요 라는 표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is it? 맞아요. I'm looking for 이었습니다. 우리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let's say you bought an item. 자, 물건 하나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when you saw this item, 이 물건을 봤을 때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it. 어떤 물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부러졌다든지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건가요? What will you do in this situation?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교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오늘은 교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Thursday. I have to exchange this. I can say I have to exchange this.
0: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의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I think we're at a shop. 상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What does it sell?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아, 지금 멀리 I can see a witch's hat. 마녀 모자가 보이고요. 아, on the wall, 지금 벽에는 맞아요. 빗자루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빗자루는 영어로 broomstick.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roomstick. Good. 자, 때마침 지금 상점에 들어온 이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little witch. 어린 지금 마녀가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빗자루 broomstick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 there's something wrong with it. 무엇이 이상해요. 자꾸 불이 보여요. 그쵸? 자, 여러분, 이상한이란 단어도 배워볼게요. 이상한이란 단어는 weird, weird입니다. 자, 이상한 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할 건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빗자루를 교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교환하다 라는 뜻은 exchange, exchange입니다. Very good, everyone. 그렇다면 오늘의 dialogue 함께 들어볼까요?
2: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1: What's the problem?
2: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1: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2: I'll take the faster one.
0: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dialogue 속에서 선생님하고 배울 표현들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focus on tim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have to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have to라는 표현이에요. 자, have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뜻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 무엇을 해야 한다는 have to 였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교환하다 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exchange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One more time.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Good. 자, 이번에는요. 무엇을 교환할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으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한국어 뜻을 먼저 볼게요. 이 티셔츠를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무엇을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자, 어떤 단어로 우리 시작할까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무엇을 요청할 때는 우리 can을 사용합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이 티셔츠를 교환해도 될까요? Can I exchange this t-shirt? Can I exchange this t-shirt?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s acting,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동사 뒤에 ac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 뜻은 무엇무엇하게 작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act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연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자, 오늘은 무엇을 작동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이상한이란 단어였어요. 우리 오늘 단어 배웠죠? 바로 weird라는 단어를 쓰도록 합시다. 그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It's acting weird. One more time. It's acting weir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의 노트북이 오늘 느리게 작동해 입니다. 자, 무엇무엇 하게 작동해는 is acting이고요.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느리게. 그러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느린이라는 형용사 slow입니다. 읽어볼게요. 너의 노트북이 오늘 느리게 작동해. Your laptop is acting slow today. 한 번 더. Your laptop is acting slow today. Good.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Which do you want?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want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다라는 건데, 우리 which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ch 명사 do you want라는 표현은 너는 어떤 무엇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너는 어떤 것을 원하니인데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 이 단어가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인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로 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어, one은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하나를 원하니? 이런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one은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이 표현 속에서 one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그 중에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것을 원하니?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는 어떤 간식을 원하니?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간식입니다. 자, 여러분, 간식은 영어로 뭐죠? S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Snack.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간식을 원하니? Which snack do you want? Which snack do you want? Great job,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with me? 준비됐다면 hit the music, please!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t's acting weird. It's acting weird.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대화문 한 번 더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점에 있는데요. We have a little witch, 우리 꼬마, 지금 마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맞아요. 본인이 들고 있는.

0: broomstick,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하고 싶었어요. 자, 문장부터 볼까요? I have to this magic broomstick입니다. 아, 교환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우리 교환하다 라는 단어를 have to 뒤에 넣으면 저는 이것을 교환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바로 exchange가 들어갑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자, 우리 교환할 때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을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자, 무엇을 해도 될까요? Ca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자, Can I exchange this bag입니다. 저 이 가방을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Can I exchange this bag? Can I exchange this bag? Good. 자, 우리 상점 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the problem? 무슨 뜻이죠? 맞아요. 교환하러 왔으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하러 온 거겠죠. 무슨 일이야?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at's the problem? 자, 우리 Little Witch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설명을 해야겠죠. It's acting, 이거 이상하게 작동해요. 우리 이상한이란 단어는 weird였습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t's acting weird. 다음 문장도 볼까요? 설명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지, 그죠?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아, 이 마법 빗자루는요. 나는 것 대신 계속해서 불을 내뿜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네요. 우리 전체 문장 한번 볼게요.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한 번 더.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Good. 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That's terrible. 그거 참 안 됐구나. 아, 그래서 지금 Little Witch가 들고 있는 마법 빗자루 끝에는 불씨가 아직 남아져 있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Which one do you 아, 교환을 해줄 거니까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원하다라는 단어는 want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I'll take the faster one. 자, 여러분 여기서 I'll이라는 단어 볼게요. 우리 I, will의 줄임말이죠. 자, 여기서 저는 더 빠른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더 빠르게 나는 마법 빗자루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는 더 빠른 것을 가져갈게요. I'll take the faster one. One more time. I'll take the faster one.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What can you remember? 어떤 게 기억나나요? 맞아요. I have to exchange. 저는 이것을 교환해야 돼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질문으로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도 있었는데, Can you remember? 맞아요. Can I exchange this?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환하러 갔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is it Friday already? 벌써 금요일이 맞나요? Wow, time does go really fast. 지금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그죠? 오늘은 라이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 글이 완성되니까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오늘 수업 잘 들어주세요. 준비됐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Friday.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I can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0: Okay, everyone. It's patent to story time.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표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What can you remember?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날까요? 선생님은 얼마냐고 물어보는 표현, how much? 이 표현이 기억이 나고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멀리에 있는 물건 하나를 얘기할 땐 that, 여러 개면 these, those, 이런 표현도 기억이 나는데요. How about you guys?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writing topic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oday's topic is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Write an advertisement for stationery. 아, 긴 단어들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여러분, advertisement라는 표현은요, 광고라는 뜻입니다. 자, 광고를 쓰는 건데 무엇에 관한 광고인가요? Stationery라고 하는데요. 우리 stationery는 문구, 문구류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Today's picture. 자, 여기 그림 속에 지금 보이는 게 보이나요? 지금 문구류가 보이는데요. 아, Happy Stationery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이 문구점 이름이 Happy Stationery인 것 같습니다. 이 Happy Stationery에서 파는 물건은 자, 첫 번째 New라고 써져 있어요. 신상품인 것 같은데요. 아, 필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필통은 영어로 뭐죠? 맞아요. Pencil case입니다. 신상이고요. 이거 보니까 지금 진동이 나는 필통인 것 같아요. 오, interesting. 자, 두 번째 물건을 보시면 지금 이 학생이 들고 있는 펜입니다. 아, glitter pen인데요.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아, 햄스터가 그려진 notebook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visit us라고 써져 있네요. 자,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광고를 잘 써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볼까요? If you 뭐뭐를 찾고 있다. 자, 여러분, if가 들어가면 뭐뭐 한다면 이런 문장이 시작이 되겠죠. 자, 무엇을 찾고 있다, 찾는 중이다 라는 표현 기억할까요? 맞아요. 비동사 looking for인데요. 우리 여기서 주어는 you입니다. 우리 you는 비동사 are이랑 쓰기 때문에 are looking for을 써야겠죠. 자, 우리 첫 부분만 한번 선생님이랑 볼 거예요.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아, 만약 너가 귀엽고 웃긴 문구류를 찾는 중이라면 이란 부분이에요. 뒷부분도 볼까요? You 뭐뭐 해야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have to입니다. 이 뒷부분도 선생님이랑 읽어볼까요? You have to visit us. 여러분은 저희를 방문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전체 문장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자, 만약 너가 귀엽고 웃긴 문구류를 찾는 중이라면 너는 우리를 방문해야 합니다. Let's read.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한 번 더. If you are looking for cute and funny stationery, you have to visit us. Good.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정말 웃긴 로봇 필통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꽤 긴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자면 정말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what으로 시작하고요. what, a가 들어가고 웃긴이라는 형용사가 먼저 옵니다. 바로 funny가 들어가고 로봇 필통은 robot pencil case가 되겠죠. 자, 정말 웃긴 필통이다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한 번 더.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Good. 다음 문장입니다. It keeps 이상하게 작동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어 it을 볼게요. it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읽었던 robot pencil case를 의미하죠. 자, 그것은요. keep는 계속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죠? 이상하게 작동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우리 작동한다라는 단어는 acting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오는데 이상한이라는 단어 기억할까요? 맞아요. 우리 strange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상하게 작동해요. It keeps acting strange. It keeps acting strange. Good. 자, 이제는 다른 물건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이건 얼마인가요? 아, 우리 물건의 가격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What i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How much is this? 입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요. 이 귀여운 햄스터가 그려진 이 노트북은, 이 노트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One more time.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Good. 자, it's로 시작하고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다. 아, 이 방금 얘기했던 햄스터가 그려진 이 노트는 너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싸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cheaper than you expected를 사용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cheaper than이 뭐뭐보다 더 싼이란 뜻이고 expected가 예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너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Good. 자, 이제는 마지막 물건으로 갑니다. 자, 이것들은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어떤 걸 제안하나요? Rainbow glitter pants. 자, rainbow는 무지개이고요. glitter는 반짝이 펜입니다. 무지개 반짝이 펜은 어떤가요?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은 어때요? 라는 표현은 what about 인데요. 여기서 these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an anybody answer? 대답할 수 있나요? 힌트는 우리 펜스가 힌트인데 맞아요. 우리 펜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these가 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물건을 의미하죠. 문장 읽어볼게요. 이 무지개 반짝이 펜들은 어때요?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자, 계속해서 이 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They're 누구누구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누구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죠? Students,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인기가 있다라는 표현은 very popular with입니다. 매우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기가 아니에요. 매우 인기가 있어요. 자, 문장 읽어볼 거예요. 그것들은 혹은 이것들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어.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Grea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shout, 저는 사고 싶어요. Them all입니다. 아, 너는 이렇게 외칠 거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혹은 다 사고 싶어요 라고 외칠 거다라고 하네요. 자, 저는 사고 싶어요 라는 표현. 어떤

0: What a funny robot pencil case this is. It keeps acting strange. How much is this cute hamster notebook? It's cheaper than you expected. What about these rainbow glitter pens? They're very popular with students. You will shout, "I would like to buy them all."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2: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쓴 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Let's practice one more time, okay? 한 번 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new topic으로 만나요. See you later!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별로 배우는 필수 영단어,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1의 이경채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복습 데이입니다. 데이 6부터 데이 10까지 봤던 50개의 단어를 총 정리하는 날인데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지 먼저 그림을 보면서 떠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 6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자, 데이 6 주제를 보시면요. Do you have a pencil? 너는 연필을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펭수가 어디에 갔었죠? 문구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용품들이 있는 문구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떤 학용품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먼저 펭수가 고른 물건부터 한번 볼까요? 가위와 공책을 골랐었죠? 가위라는 단어 scissors 우리 봤었고요. 그리고 공책은 noteb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위로 올라가 보면 연필과 펜 있었어요. pencil 그리고 pen이었죠? 밑에 보면 지우개와 자도 있었습니다. 지우개 하면 뭐였어요, 여러분? eraser이었고요. 자라고 하면 어떻게 발음했죠? roller이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 학용품이 더 있습니다. 딱풀과 크레용이 있는데요. 딱풀은 발음할 때 glue stick이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크레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레용이라고 발음을 하기보다는 crayon이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펠링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기 멀리 다시 가보면 인형이라고 하는 doll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돈이나 카드를 내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 사다를 우리가 buy라고 했었죠. 그래서 Do you have a pencil? 단원에서 나왔던 다양한 사물 관련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데이 7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양한 색깔 관련 표현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기서는 I like blue,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라고 했는데요. 우리 다양한 무지개 색깔들도 배워봤고요. 그 이외의 색깔들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흰색 구름이 있었습니다. 자, 구름의 색깔이 흰색이다라고 할때 white라고 하는 색깔 있었고요. 우리 이어서 옆에를 보면 검은색 머리카락 할때 검은색 black이라고 하는 단어도 봤어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의 색깔을 한번 떠올리면서 영어 단어 떠올려 봅시다. 자, 빨간색은 red였고요. 주황색은 뭐였어요? orange였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은 어떻게 하죠? yellow라고 발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초록색 볼까요? green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은 blue. 그리고 보라색은 여러분 뭐였죠? purple 하면 보라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새의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우리가 분홍색은 영어로 pink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색깔이라고 하죠. 색깔이거나 혹은 뭐뭐에 색칠하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 color이라는 단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day 8으로 넘어가 볼게요. Let's count 1, 2, 3. 여러분, 우리 제목을 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숫자와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봤어요. 자, 일단 하나, 둘, 셋은 one, two, three였죠. 찾아볼까요? one 여기 있었고요. two는 우리가 직접 그려봤었죠? two 하면 둘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자, 셋 찾아볼게요. three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four, 넷 찾아볼게요. four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다섯이라는 숫자 five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찾아야겠죠? 여섯은 six 여기에 있고요. 자, 밑에를 보면 seven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고요. 옆에 보면 바로 8, 8이라는 숫자 8 나와 있습니다. 자, 위로 가보면 9,

의, 구라는 숫자 9도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와 있진 않지만 10, 10 이런 숫자는 우리가 10이라고 하기로 했고요. 11이라고 하면 11의 또는 11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는요, 12은요, 12라고 발음을 해주고 쓰는 방법까지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day 9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Fruit Village 그리고 Vegetable Village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의 이름을 살펴봤거든요. 주제를 보면 Do you like fruits or vegetables? 너는 과일이나 채소를 좋아하니?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과일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fruit이었죠. fruit의 종류 중에 어떤 것이 있었나요? 먼저 딸기 보면 strawberry 있었고요. 팽수가 딸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like도 있었습니다. 자, 과일 종류 계속 살펴보면 딸기뿐만 아니라 포도도 있었는데요. grape였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면 사과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apple 그리고 banana라고 하는 단어들도 같이 알아둘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vegetable village. 이번에는 채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채소 마을에는 vegetable이라고 하는 팻말이 있죠. 여기 veget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채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채소 마을에는 어떠한 채소들이 있었죠? 먼저 carrot, 당근이란 채소 있었고요. 또 감자라고 하는 potato, 그리고 토마토, tomato 이렇게 다양한 과일들과 채소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day 10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 Let's sing together 이었는데요. 여기서 노래를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 같이 살펴봤었죠? 바로 sing, 노래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여기선 동물 음악회인 만큼 다양한 동물들과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어떤 단어들 있었나요? 먼저,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는 영어로 butterfly라고 했고요. 밑에를 보면 새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새라는 단어는 bird, 그리고 노래하다 위에서 봤죠? 노래하다는 sing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라는 단어 horse도 봤고요. 그리고 rabbit, 비를 두번 쓴다고 했었죠? 토끼는 rabbit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소는 cow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쥐라고 하는 mouse도 있었죠. 자, 오른쪽으로 우리 쭉 가볼게요. 고양이와 펭수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는데, 춤추는 고양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cat이라고 하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박수를 치는 이두 동물,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나요? 오리는 duck이라고 하고, 닭의 경우 치킨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데이 10까지 복습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지금부터는 여러분 교재 70쪽을 펴시고요.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먼저 A입니다.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써주시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면서 복습해볼게요. 자, 먼저 1번 펜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쉽죠? 1번 펜은 뜻이 펜입니다. 자, 2번 color 하면 색깔이란 뜻만 떠올리지 마시고요. 하나 더 떠올려 볼게요. 바로 뭐뭐에 색칠하다라는 뜻도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11 하면 숫자 몇이었죠? 네, 11 혹은 11의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4번 apple 하면 어떤 과일이었죠? 바로 사과였습니다. 다음으로 duck 하면 어떤 동물이었죠? 바로 오리였고요. 이어서 가볼게요. Ruler, 어떤 학용품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자입니다. 7번 보면 red, 색깔 이름이었는데요. 바로 빨간색 혹은 빨간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three라고 하면 one, two, three 할때그 three죠. 셋, 셋의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fruit 하면 과일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일 하면 채소도 떠올려 주셔야겠죠? 채소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쓰나요? 같이 알아둘게요. vegetable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이 단어도 반드시 쓰는 방법, 그리고 뜻, 채소 같이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다음 10번 보면요. mouse, 쥐라는 동물이었고요.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 뜻이 나와 있으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스펠링을 떠올릴 수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세요. 자, 11번입니다. 지우개, 어떻게 쓰죠? E로 시작하는데요. Erase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RASER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사다. B,
you why?

그래서 my였고요. 13번 파란색, 파란 어떤 단어였죠? blue였는데요. blue. 이때 파란색이라는 뜻 말고도 우울한이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을 보시면 넷이라고 하는 단어 for 있었죠? fo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번 포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grape라는 단어로 grape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16번 새는요, bird라고 말하고 bird 이렇게 써주셨나요? 이어서 17번 한번 볼게요. 검은색 혹은 검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black이고요. 쓸 때는 black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다음 숫자 표현 나왔네요. 18번 열둘의는요. 우리가 쓸때 TWE, LVE 이 순서대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은요, 당근이라고 하는 채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쓸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R이 몇 개죠? 네, R이 두 개죠. CARRO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말 한번 볼게요. 말은요, horse, HOR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이 있죠?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이 다섯 개 중에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너는 공책을 가지고 있니? 너는 공책을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a 공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지 우리 한번 선택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온 단어는 strawberry.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딸기고요. 두 번째는 rabbit이니까 토끼가 되겠죠. 다음으로 seven이니까 숫자 몇이죠? 일곱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notebook 하면 공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어서 white라고 하면 어떤 색깔이었나요? 흰색, 흰색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o you have a 공책에 들어갈,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 될까요? 자, 찾아보면요. 바로 여기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do you have a notebook 하면 너는 공책을 가지고 있니?가 되겠습니다. 공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notebook으로 연결을 잘 해주었죠? 자, 2번 볼게요. 나는 딸기 주스를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주스는 바로 딸기 주스. 딸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딸기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어디에 있나요? 첫 번째에 있죠? 따라서 I like strawberry juic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자, 이때 나는 뭐뭐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 I like 뭐뭐뭐 꼭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어. 자, 드레스의 색깔이 나왔어요. 어떤 색깔이죠? 하얀 색깔. 자, 그러니까 하얀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 white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읽어볼게요. She is wearing her white dress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white는 흰색이란 뜻이죠. 자, 이어서 4번을 보시면요. 2 더하기 5는 7이야인데요. 자, 2 나왔습니다. 2라는 숫자 뭐죠? 2 나왔네요. 그리고 5라는 숫자도 나왔어요. 뭐예요? 5 나왔는데요. 자, 이제 7만 찾아주면 되겠죠? 2 plus 5 is 뭐죠? 7이 되겠죠? 따라서 7, 7이라는 숫자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더하기라고 하는 표현 하나 볼까요? 2 plus 5라고 했는데요. 2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plus는 더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빼기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알아둘까요? 빼기라고 하면 minus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plus, minus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5번 볼게요. 그 소녀는 토끼처럼 점프해라고 했습니다. The girl jumps like a 빈칸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 소녀는 토끼처럼 점프해니까 토끼가 되겠죠? 자, 어디로 연결? 여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rabbit 넣어 주시면 The girl jumps like a rabbit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The girl jumps like a rabbit에서 like가 나왔네요. 그러면 토끼를 좋아한다란 뜻일까요? 네, 아니고요. like가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 나왔던 like는요. 좋아해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5번에 나온 이두 번째 뜻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like a

0: Rabbit이라고 하면 토끼처럼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뜻 모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10번으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 단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scissors고요. 두 번째 단어는 green. 세 번째 단어는 nine. 그리고 네 번째 단어 tomato. 다섯 번째 단어는 butterfly.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토마토 샌드위치를 만들자. Let's make a 빈칸 sandwich.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토마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Let's make a tomato sandwich인데요. 자,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도 꼭 알아둘게요. Let's make, 만들자, 같이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는 표현 let's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녀는 올해 9살이야 라고 하는 표현 넣어볼게요. 그녀는 올해 9살, 9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9, 9이라는 숫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고 넣어줄게요. She's 9 years old this year. 자, this year이라고 하면 올해란 뜻이고요. 우리가 몇 살이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숫자 years old라는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올해 10살이야 라고 해볼까요? She's 10 years old this year.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나는 초록색 나무들을 그리는 중이야. 자, 색깔이, 나무들의 색깔이 무슨 색? 초록색입니다. 따라서 I'm drawing green trees. 이렇게 넣어주면 나는 지금 초록색 나무들을 그리는 중이야 가 되겠죠? 자, 이어서 나머지 볼게요. 너는 나에게 가위를 건네줄 수 있니? 라고 했는데요. 가위를 건네달라고 했기 때문에 빈칸 한번 볼게요. Can you pass me the scissors?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can you 뭐뭐뭐 하면 너 뭐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부탁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뭘 해달라고 했어요? 패스해달라고 했어요. 패스가 건네주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건네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can you pass me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뭘 건네달라고 했죠? Can you pass me the scissors? 니까 가위를 좀 건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하늘에 있는 저 형형색색의 나비를 봐 라고 했네요. 자, 뭘 보라고 했어요? 나비를 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butterfly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Look at that colorful butterfly in the sky.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어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볼게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그림을 보셔야겠죠? 그림을 보니까 I like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라고 물어본 거죠? What color do you like?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색깔인데 어떤 색깔? 무슨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본 거죠? 자, like가 이렇게 좋아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넌 어떤 색깔, 무슨 색깔을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4명의 학생이 다 다른 색깔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색깔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Orange, 어떤 색이에요? 주황색, pink 하면 분홍색, purple, 보라색, 그리고 red, 빨간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하나씩 채워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무슨 색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I like red 넣어주시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I like 분홍색, 그래서 I like pink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친구는 purple,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바로 보라색 넣어줄게요. I like purple. 그리고 마지막 학생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주황색을 좋아한다고 했네요. 따라서 I like orange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습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나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데이 11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가

0: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1: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어제가 아니죠. 우리 지난 강의까지 해서 벌써 또 5일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음 단어들을 만나보기 전에 복습을 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Let's wrap up day 6 to 10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6일차부터 10일차까지 공부했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는요, 여러분들 복습하고 미리 문제 풀고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안 푼 친구들은요, 간단하게라도 문제 풀어보고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전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5일차에 해당하는 쭉 어떤 표현들을 공부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6일차에는요, What day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시작되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보시면 달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날짜를 나타내는 날짜와 관련된 표현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calendar, 달력, 걸려있는 이 달력 우리 영어로 calendar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달력에는요, 요일이 적혀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말로 월요일부터 우리 일요일까지 있죠. 영어로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공부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월요일부터 볼까요? 월요일은 Monday,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 Tuesday, 그 다음 수요일은 Wednesday. 우리 수요일은 철자가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요일 Thursday 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Friday,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이죠. Saturday, 그리고 Sunda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자들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 주가 표시되어 있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우리 주, 일주일은 영어로 week, 주말, weekend. 오늘을 기준으로 today, 어제는 yesterday, 그리고 다음날은 tomorrow,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아쉬우니까 우리 펭수의 아주 쾌한 모습을 보며 우리 busy, 바쁘게 보내고 있는 우리 펭수의 모습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Let's have fun together.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라고 해서 대상의 어떤 특징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펭수를 중심으로 보면요, 펭수가 이 미끄럼틀을 막 타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 보입니다. Afraid라는 단어 있었고요. 그래서 미끄럼틀이 높이 있다. 그래서 높은, 높이, high.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게, brave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fun하게 타고 있는 우리 생쥐의 모습도 보이죠. 그 다음에 low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우리 high의 반대말. 함께 시소를 타고 있죠. together. 코끼리는 몸이 거대합니다. huge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다람쥐인 것 같죠. 몸이 아주 작습니다. tiny.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근육을 자랑하고 있는 캥거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strong, 반대로 weak, 약한 뜻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간단하게 보시면 쉽게 올라가고 있죠. easy, 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선 difficult, 마찬가지로 반대말. 그 다음에 slow와 fast, 속도를 또 비교하는 단어들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일차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8일차는요, 장소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과 관련된 표현들을 역시나 공부했었는데요. You should get some rest. 너는 휴식을 좀 취해야 해. 라고 하는 이 제목, 바탕으로 이렇게 단어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Sore throat. 따가운 겁니다. 어디 가요? 목구멍이요. 자, 그리고 열도 나죠? Fever도 있고요. 그래서 옆에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worry, 걱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worry.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볼까요? Cough, 기침도 하고요. Runny nose, 콧물도 흐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 막 손가락에서 피도 나요. Finger of blood. 그래서 아파서 울고 있어요. Cry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와보시면요. Stomachache. 배가 아픈 겁니다. 혹은요,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headache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what's wrong?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물어볼 때 우리 wrong 잘못된 틀린 이란 뜻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펭수에게 조언을 해주셨죠. 그래서 뭐 해야 한다? You should get rest. 우리 rest는 휴식 혹은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이고,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자, 우리 9일차에서는요, My school life is exciting. 나의 학교 생활은 흥미진진해. 라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볼수 있는 또 단어들 같이 공부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간이 쭉 이렇게 학교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주로 등교를 하죠. 그래서 정문, 문, 게이트란 단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이 흥미진진하다, 신이 난다. 우리 영어로 exciting이라는 표현도 공부했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또 이제 우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enter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층부터 한번 볼까요? 1층에는요, library, 도서관,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afeteria, 구내 식당,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쏙 올라가 보면요, 여러분들 아플 때 가는 곳, 보건실, 영어로 nurse's office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면요, classroom,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도 있었습니다. 자, 한층더 올라가 볼까요? 자, 우리 뭘 이용해서 갈까요? stair,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space, 공간이나 장소가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농구 코트가 마련되어 있는 짐, 우리 체육관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바깥으로 잠깐 나와보시면 바깥은 여러분들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도 있고요. 운동장 굉장히 large, 넓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맞춰서 뛸수 있는 트랙, 경주로도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1초에서는요. Listen carefully, 주의 깊게 들어라. 우리 수업 시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수업과 관련된 또 표현들 여러 가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선생님께서 앞에서 teach,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단어를 딱 썼습니다. lesson 1, 그래서 과, 수업이라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 보니까 규칙들도 보이네요. rule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test, 뭔가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내일. 그래서 test. 그 다음에 다양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쭉 가볼까요? Listen. 무언가 막 열심히 귀에 손을 갖다 대면서 나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Listen. 그 뒤에 carefully. 주의 깊게 듣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뭔가 질문이 있나 봅니다. Question이 있대요. 그래서 손을 raise.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숙제가 보이네요. Homework. 그 다음에 조용히 하라고 친구한테 떠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입에도 손가락을 가져도 되고 있습니다. Quiet 해라. 조용한, 고요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우리 교과서, 텍스트북 열심히 보면서 study, 공부를 hard,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펭수는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Restroom.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6일차부터 10일차에 해당하는 표현들 같이 한번 이제 복습해 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우리 A는요, 영어 단어에는 우리말 뜻을, 그리고 우리말 뜻에는 영어 단어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은 가장 간단한 수행평가 혹은 형성평가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볼까요? Monday, 2번은 Tuesday입니다. Monday와 Tuesday는 여러분들 요일에 해당하죠. 어떤 요일이죠? 우리 Monday부터 보면 Monday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월요일, 이렇게 예쁘게 적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Tuesday는 그러면 무슨 요일? 그 다음 요일인 화요일입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화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i. 반대말 low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높이를 무언가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high는요,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혹은 부사로도 쓸수 있다. 그래서 높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low는요, 낮은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혹은 낮게. 자, 그 다음에 finger. 자, finger 보였죠? 제가 지금 뭘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손가락 움직이고 있죠? 바로 손가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자, 그 다음에 cry는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뭐 하곤 하죠? 혹은 슬플 때 울곤 하죠? 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cry. 그래서 울다. 자,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시고요. 다음 7번입니다. stare.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이용 안할땐뭘 이용하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계단을 이용하죠. 그래서 stair는 계단이란 뜻입니다. 잘 적고 계시죠, 여러분들? 미리 문제 푼 친구들은 이제 비교하면서 들으시는 거고요. 못푼 친구들은 지금 적으면서 듣고 있겠죠. 다음 8번 exciting. 내 학교 생활에 정말 신이 나. 흥미진진해라고 할때 우리가 exciting이라고 이 단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난 혹은 흥미진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즐겁고 신나는 감정을 만들어 줄때 우리가 excit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textbook.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꼭 필요한 거 뭐죠?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raise. 자, raise는요 어떤 뜻이라고 했죠? 무언가 어떤 대상을 물건을 올리다 들다라는 뜻인다고 했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올리다 혹은 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말 뜻 완성했고요. 자, 이제 11번부터 20번은요, 우리말 뜻이 나와 있고, 우리 대응되는 영어 단어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11번, 수요일. 아, 수요일 분명히 Wednesday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철자 뭐지?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W, E, D 한 다음에 요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Wednesday 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였습니다. Thursday 적어볼게요. T, H, U, R, S 한 다음에 day는 똑같이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빠른 혹은 빠르게 영어로 fast였습니다. 적어볼까요? F, A, S, 그 다음에 T. 자, 우리 이 fast의 반대말로 느린이라는 뜻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뭐였죠? slow였습니다. slow. S-L-O-W. 아주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목구멍. 자, 우리 목구멍 할 때, 우리 목구멍이 막 아파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 have a sore throat. 라는 표현 쓴다고 했죠. throat.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roat. 자, 그 다음에 16번. 복통.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속이 아플 때, 우리 stomachache. 라고 한다고 했죠. S. T, O, M, A, C, H 한 다음에 우리 아프다, ache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운동장. 여러분들 뛰어다니는 그런 넓은 공간 있죠? 우리 야외에. 운동장, 영어로 playground.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체육관. 우리 체육관은 영어로 gym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 Y, M. 자, 두개 남았네요. 시험 테스트.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기 테스트라고 나와야죠.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T, E, S, T. 자, 일단 마지막 가르치다. 우리 가르쳐준 선생님 영어로 teacher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르치다는 동사 T, E, A, C, H. teach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20번 영어 단어까지 열심히 채워봤고요. 이제 B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연결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단어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brave는요, 용감한이란 뜻이죠. 그다음 raise는 앞에 나왔었습니다. 자, 뭐였죠? 바로 올리다, 들다. 자, 그 다음에 headache. 어디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픈 겁니다. 두통이고요. 자, 그 다음에 today. today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자, 마지막 cafeteria. 우리 안에서 우리 먹는 거 있죠? 식당, 구내식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단어와. 1번. 오늘은 금요일이야. It is Friday. 자, 오늘은 오늘이란 말 들어가야 하니까 어디와 연결하면 될까요? Today와 연결하면 되겠죠? 요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I have a 나는 무엇이 있다? 두통이 있다. 자, 머리가 아픈 거죠? 머리가 아플 때 headache 어디 연결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3번입니다. Please come to the 어디로 와라. 구내식당으로 오세요. 자, 구내식당이라는 단어, cafeteria 여기 이렇게 마지막 말과 연결하면 되겠죠? 다음 4번.
손을 들어주세요. Please your hand. 빈칸에 들어갈 말은 올리다, 들다. Raise. So raise your hand. 어딨습니까? 두

0: 번째. 자, 마지막. Look at that. 저 용감한 소녀를 봐. 용감한, 용기 있는. 자, 이번에는 brave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 요렇게 연결을 예쁘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C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하네요. 보기부터 볼까요? fever, 우리 열이란 뜻이었습니다. 그 열나다 할때그 열이고요. 그다음 hard, 우리 hard는요, 그 태도가 아주 열심히 한다 할때그 열심히란 뜻, 혹은 난이도가 어렵다 할때그 어려운 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그럼 yesterday는 오늘을 기준으로 전날, 그래서 어제, together, 함께 같이 library는 여러분들 책을 읽는 공간, 도서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뜻 정리했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집에 있었대요. 볼게요, 영어로. I was at home. 나는 집에 있었다. 어제라고 하는 말 들어가야 하니까 yesterday 찾았으면 되겠죠. 그래서 yesterday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는 열이 있어. He has a 우리 열난다 fever 적어주시면 되겠죠. So fever. 그다음 3번, 도서관은 2층에 있어. The 도서관이 들어가야겠죠. It's on the second floor. 자, 그럼 도서관 library 적어볼까요? 그래서 library. 4번입니다. 유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유나 is exercising 한 다음에 hard, 열심히란 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hard. 자, 그다음 마지막. 함께 숙제하는 게 어때? 자, 뭐 하는 게 어때? What about? 이라는 표현 쓴다고 했습니다. What about doing homework? Homework, 우리 숙제란 표현 나왔죠. 그다음에 함께니까 우리 함께 같이 together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Togeth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도 이렇게 문장 예쁘게 완성이 되었고요. 자, 마지막 이제 D입니다.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하는데, 이제 수업 장면인 것 같죠? 우리 이전에 봤던 그림 중에 한 장면입니다. 우리 보기부터 빠르게 보면요. carefully, 주의 깊게, 그 다음 difficult, 어려운, tomorrow, 내일이고요. 그 다음 nurse's office는 우리 보건실이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써볼까요? 1번, 우리는 내일 시험이 있을 거야. We'll have a test. 내일 있을 거야 하니까 내일, tomorrow 적어주면 되겠죠? tomorrow.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해. We should listen. 우리는 들어야 해. To the teacher.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라는 말 들어가야 하니까. 자, 여기에는 carefully를 적어주면 되겠죠? So carefully.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지금 carefully와 tomorrow 적었습니다. 두개 남았네요. 3번. May I go to the 혹시 저 may I 해도 될까요? 우리 공손하게 무언가 요청할 때 보건실에 가도 될까요? 우리 nurse's office면 되겠죠? 그래서 좀 깁니다. So nurses 한 다음에 office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I'm good at solving. 나는 뭘 잘하냐면요.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자, 다른 게 아니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잘한대요. Math problem 앞에 그러면 어려운 difficult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D, F, I 간 다음에 CUL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또 6일차부터 10일차에 해당하는 표현들 같이 문제 풀면서 복습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고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1: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

그 국가 출범 초기에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당시 버강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고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 탕핑이라는 트렌드를 아시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나름 의미 있는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여름 생각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태국인데요. 태국의 대표적인 푸켓이라고 하는 곳이 이번에 다시 문을 열었다라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그 20분을 이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Today's topic 시작합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지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New trend called 탕핑 catches on in China라고 돼 있네요. 자, 탕핑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중국에서 catches on 어떤 느낌일까요? 일단 몰라도 우리가 조금 찍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뭔가 뜨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2: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New skewers. 확인합니다.
1: To catch on.
2: To catch on.
1: Rat race.
2: Rat race.
1: Prestigious.
2: Prestigious.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확인하셨던 내용인데요. To catch on. 뭔가가 유행하다, 인기를 얻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atch on. 자, 두 번째 표현 꼭 알아야 될 단어인데요. Rat race입니다. 쥐가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얘기할 때 rat race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prestigious 역시 많이 쓰는 형용사입니다. 명망 있는 인류의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어떠한 명사와 함께 쓰이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young people in China로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exhausted by the rat race 그렇군요.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highlighting the need for lifestyle change.

0: change by lying flat. 아,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lying flat. 평평하게 눕기라는 의미의 탕핑이라는 말인데요. 한자로도 이제 평평하게 눕기라는 의미랍니다. 이 평평하게 눕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젊은이들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The new trend known as 탕핑. 자, 탕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새로운 트렌드는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이렇게 되어 있군요. response는 항상 to를 씁니다. 어디에 대한 대응이냐, 반응이냐를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 탕핑이라고 하는 중국 내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는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 압박감에 대해 젊은이들이 내놓은 나름의 대응이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압박감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안 하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겠다라는 트렌드라는 거죠. 자, 어떠한 압박감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아, 너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et into a university 하면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건데, 그 대학이 prestigious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명문대, 인류대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prestigious란 말 쓰고요. 그리고 우린 elit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elite. 그런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이름이 크잖아요. 그래서 big name이란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인류라는 개념으로 first tier란 말 씁니다. 만약에 second tier라고 하면 그거는 이류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고요. 정 모르겠으면 이제 good universities라고 쓰면 되겠는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문대 진학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find high paying jobs. 돈 많이 주는 일자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할때 사실 영어로는 그런 문맥에 따라서 쓸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High paying jobs. 그리고 and work long hours. 일단 취업하면 정말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압박감.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는 편안하게 누워만 있겠다라고 하는 탕핑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 확인하시죠.
1: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2: New trend called Tangping catches on in China. Young people in China, exhausted by the rat race, are highlighting the need for a lifestyle change by lying flat. The new trend, known as Tangping, is described as a response to society's pressures to get into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find high-paying jobs and work long hours.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그렇습니다. 푸켓이라고 하는 섬이죠. 태국 내에 있는 휴양지인데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라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2: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푸켓에 대한 이야기, 태국 정부의 입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 표현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Quarantine.
2: Quarantine.
1: To revitalize.
2: To revitalize.
1: Battered.
2: Battered.
0: 첫 번째 표현은 너무나 잘하는 단어죠. 모든 신문에 매일 나오는 단어입니다. Quarantine이라고 하는 격리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동사어도 쓰고 지금같이 명사어도 씁니다. Quarantine. to revitalize.

0: vitalize라는 것이 이제 vitality, 맥박에서 나온 말이죠.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주다, 소생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ttered. batter가 이제 때리는 거죠. 그래서 battered라면 두드려 맞은이라고 할 때 쓰고요. 우리가 가정폭력을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는 어린아이와 여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 맞고 사는 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고 할 때 거의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battered women 이란 말을 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아닌데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quarantine. To revitalize battered. 과연 이 단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여기까지는 한 번에 가야 되겠습니다. 자, 태국이 말입니다. 최초로, 이게 중요하죠? quarantine-free예요. 이때 free는 자유로운, 없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격리될 필요 없이, 격리 과정 없이 관광객들이 푸켓으로 오는 것을 환영했다는 얘기니까요. 격리 과정 없이 관광객들의 푸켓 입장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반겼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된 배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관광 산업의 회생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Revitalize the industry. 혹은 뭐 its tourism industry. 이런 식으로 함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 훨씬 편하죠.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문제인데요. 그 이전에는 매년 수백만 명 단위로 푸켓을 찾았었습니다.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아,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또한 태국 정부는 이제 희망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푸켓의 문을 다시 열면서 재개방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국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save its battered economy를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으로 보면 뭐 its economy hit hard by the COVID-19 pandemic 이런 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hit hard 큰 피해를 입은 이란 말로 조금 더 길게 쓸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battered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백신 접종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국 해소도 6, 7일 차에 한 번 그리고 12, 3일 차에 한 번에서 두 번 역시 검사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편안하게 좀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전체 내용을요 듣고 정리합니다.
1: 푸켓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2: Phuket welcomes international tourists. Thailand has welcomed its first quarantine-free tourists back to the island of Phuket as the country tries to revitalize its tourism industry. Millions of people visited Phuket every year before the pandemic, and the Thai government hopes the reopening will help save its battered economy.
0: Today's parents, 오늘은 어떤 패턴을 준비했을까요? 같은 의미, 다른 동사의 활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revitalize란 말을 봤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겠군요. 정부가 지금 뭐라고 있어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경제 회생입니다. 라는 구문인데요. 자, 일단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정말 많습니다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To pull out all the stops. 수건데요. To pull out all the stops.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go all out. 전력을 기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All out were 라고 하면 전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to go all out. 이렇게 쓰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전력을 기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o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blank the economy. 자, R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조금 전에 revitalize가 나왔죠. 그 revitalize 말고 다른 R로 시작되는 말은 없을까요? 같은 의미.

0: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정도는 떠오르셨다면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아, revive란 말을 쓸 수 있겠고요. reinvigorate the economy. 이렇게 리자 돌림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revive는 회생시키다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reinvigorate. invigorate은 역시 활력을 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einvigorate은 경제에 다시 활력을 띄운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취약한 경제를 회생시키다 혹은 뭐 부양하다라고 할 때 revive, reinvigorate, revitalize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이 표현부터 먼저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revive the economy.
2: The government is pulling out all the stops to revive the economy.
0: 자, 두 번째 문장인데 내용은 같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데 표현을 조금 달리 썼죠.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요거 일단 바꿨습니다. Pull out all the stops 대신에 그냥 go all out.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To blank the economy. 이때 소생시키다는 조금 전에 R 시리즈가 아니고요. 요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 영어로 이제 bonnet, 우리말로 본넷대 안에 있는 배터리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럴 때 옆에 차 배터리에서 케이블을 엮어서 살리죠. 그걸 점프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o jumpstart the economy. 죽어 있는 배터리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심폐소생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회생시키다라고 할 때 의외로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to jumpstart the economy.
2: The government is going all out to jumpstart the economy.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work and rewards라는 말로 일단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국의 탕핑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압박감이죠. 그리고 모 기사에서는 그 사회적인 압박감의 시작은 태어날 때부터라고 기사가 나와 있더군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성적 내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즉 보상의 문제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20대, 30대가 과거와는 달리 열심히 일한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 일단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 알아주셔야 되겠죠. 우리말로 하면 근면 성실, 그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평하다는 좀 알아야 되겠죠. To complain, to fret, to grumble. 느낌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Complain은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냥 어디에다 써도 다 돼요. Fret이란 얘기는 좀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좀 짜증도 좀 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투덜거리는 느낌. 그리고 grumble은 툴툴거리는 거, 넋두리하는 느낌이 조금 강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혼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할 때 quality of life.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겠습니다.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20대, 30대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더를 써도 되고요. Many people in the 20s and 30s 혹은 their 20s and 30s. 항상 복수 써야 되죠. 20대, 20년부터 29세까지. 예,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20대, 30대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grumble that 뭐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냐면 과거와는 달리라고 할 때 그냥 unlike in the past. Unlike in the past. 과거와는 달리라고 써도 되겠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써도 되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Hard work no longer blank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그죠? Hard work. 열심히 일한다고 더 이상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상으로 갖고 오는 건 아니죠. 이럴 때 들어가는 동사는 당연히 reward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물론 꼭 reward them with를 안 해도 돼요.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hard work no longer brings about a better quality of life. bring about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선택의 여지의 폭은 충분히 있지만 보상이라는 것을 살려주고 싶을 때 동사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ork and rewards.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grumble that hard work no longer rewards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2: Work and rewards. Many people in their 20s and 30s grumble that hard work no longer rewards them with a better quality of lif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액기스만 모아서 한 자리에 엮어놨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catch on.
2: To catch on.
1: Rat race.
2: Rat race.
1: Prestigious university.
2: Prestigious university.
1: To revitalize the economy.
2: To revitalize the economy.
1: Quality of life.
2: Quality of lif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또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링 대회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투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사이클링 대회를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대회가 열리긴 했는데 큰 추돌 사고가 발생했지요. 관객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관객으로 인한 경기장 사고, 어떤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중국의 공산당이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그때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매일매일 골라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보는 시간인데요. 그첫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Women who caused Tour de France crash arrested.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여성을 꾸며주는 얘기죠. Tour de France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사이클링 대회에 crash 충돌 사고를 유발했던 여성이 arrested 결국 체포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Woman who caused Tour de France crash arrested. The placard-waving woman who caused the crash of dozens of cyclist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Tour de France was arrested by police 5 days after the accident. She sparked a debate about spectator conduct at sports events.
2: Woman who caused Tour de France crash arrested. The placard-waving woman who caused the crash of dozens of cyclist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Tour de France was arrested by police 5 days after the accident. She sparked a debate about spectator conduct at sports events.
0: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New Skewers 확인합니다.
1: Crash.
2: Crash.
1: Spectator.
2: Spectator.
0: 첫 번째 단어는 crash이라는 단어죠.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져도 crash라고 하고요. 교통사고가 나도 cras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락사고와 충돌사고를 다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충돌사고가 되겠습니다. Spectator. 관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Spectator.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The placard waving women who caused the crash of dozens of cyclist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Tour de France. 여기까지가 주어가리겠죠? 주어만 일단 여기서 세 줄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길 때, 독해할 때도 문제인데, 청취할 때는 이게 어디가 어디까지인지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요게 명사구에 해당한다, 뭐 혹은 뭐 주어에 해당한다, 이런 걸좀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요. 마치 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플랜카드를 흔들던 여성이 있었겠죠? 근데 이 여성이 수십 명의 사이클 선수들이 충돌하는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혹은 장소가 투르 드 프랑스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 사이클링 대회의 퍼스트 스테이지, 1단계 구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쭉 가져가세요. 다만 그 다음에 동사가 진짜 나왔다라는 것은 기억은 하셔야 되겠죠. Was arrested by police 5 days after the accident.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5일 만에 경찰이 이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걸 accident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incident로 봐야 되느냐, 기사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accident은 사고죠. 근데 incident는 사건이잖아요. 나름의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거죠. 이 여성의 행동을 과연 사고로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그 거의 그줄한발 디디면서 플랜카드를 흔들고 있어서 달려오던 사이클리스트가 들이받고 그 뒤로 수십 명이 엉켜서 넘어지고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She sparked a debate about spectator conduct at sports events. 그렇습니다. 이 여성으로 인해서 spark a debate.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쟁이 불거진

0: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역시 관중들의 행동,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고요. 결국 그 검찰도 그렇고 대회 당사자들도 그렇고 고소하겠다, 그리고 기소하겠다라고 가늠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Woman who caused Tour de France crash arrested. The placard-waving woman who caused the crash of dozens of cyclist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Tour de France was arrested by police 5 days after the accident. She sparked a debate about spectator conduct at sports events.
2: Woman who caused Tour de France crash arrested. The placard-waving woman who caused the crash of dozens of cyclists during the first stage of the Tour de France was arrested by police 5 days after the accident. She sparked a debate about spectator conduct at sports events.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Xi says China won't be bullie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Xi는 시진핑 중국 주석을 얘기하는 거고요. bully라는 단어는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힘이 강한 녀석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게 bully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은 결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상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Xi says China won't be bullie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arned that anyone who tries to bully China will face broken heads and bloodshed in a speech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hina's Communist Party. He appeared to target the U.S. and others that have criticized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human rights records.
2: Xi says China won't be bullie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arned that anyone who tries to bully China will face broken heads and bloodshed in a speech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hina's Communist Party. He appeared to target the US and others that have criticized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human rights record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역시 이 기사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되겠죠. 네 가지 표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bully.
2: To bully.
1: Bloodshed.
2: Bloodshed.
1: Anniversary.
2: Anniversary.
1: To found.
2: To found.
0: 첫 번째 정말 중요한 핵심 단어죠. To bully somebody. 괴롭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이 있는 녀석이 조금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bully란 말 쓰고요. 만약에 명사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he is a bully라고 쓰면 그때는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냐 아니면 가해자냐 문맥에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꼭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할 때 bully란 말 씁니다. bloodshed.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유혈 혹은 유혈 사태를 얘기할 때 많이 쓰고요. 특히 전쟁 났을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anniversary, 기념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아실 거고요. to found, 이때 found는 find, found, found가 아니고요. found, founded, founded입니다. 동사의 원형이 found인데요. 뭔가를 설립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장의 시작은 Chinese President Xi Jinping으로 시작하는데요. warn that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우리는 이제 President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만 중국은 주석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사람 이름 먼저 그리고 직책은 뒤에 얘기하기 때문에 Xi Jinping 중국 주석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Anyone who tries to bully China 그 누구라도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녀석들은 quote will face broken heads and bloodshed. 이렇게 되어 있군요. broken heads은 머리가 깨질 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디서 한 발언인가 봤더니 in a speech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hina's Communist Party. 이때 Communist Party 할 때 대문자로 쓴 이유는 이게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그죠? 중국은 일당이니까 중국 공산당의 founding 예,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발언은 말입니다.

0: He appeared to target the U.S. and others.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들의 특징은 뭘까요? That have criticized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human rights records. 그렇습니다. Criticize는 다 아시다시피 비난하다, 비판하다라고 쓰는 표현이죠. 중국의 군사 팽창과 인권 기록을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중국 괴롭히려고 하면 소위 머리 터질 줄 알아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의 이제 military expansion은 남중국해, 그리고 그 밑으로 많은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대만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인권 문제는 아시다시피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해서 신장 지역, 이쪽에 특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합니다.
1: 지 says China won't be bullie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arned that anyone who tries to bully China will face broken heads and bloodshed in a speech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hina's Communist Party. He appeared to target the U.S. and others that have criticized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human rights records.
2: Xi says China won't be bullie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warned that anyone who tries to bully China will face broken heads and bloodshed in a speech mark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China's Communist Party. He appeared to target the U.S. and others that have criticized China's military expansion and human rights records.
0: 자, 오늘 재미있는 패턴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만 본문과 같은 뉘앙스에서는 거의 나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o flex one's muscles. Flex는 말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flex는 이제 돈을 이제 멋지게 써서 나 돈 많다라고 이제 드러내는 걸 flex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뭐 비싼 차를 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비싼 시계를 갖고 이렇게 걷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flex인데요. 이 flex one's muscles라는 말은 이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위협하다, 힘을 투사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씁니다. 중국의 조금 전에 military expansion이라는 말, 거기에서 항상 쌍을 이뤄서 함께 오는 표현인데요. 시진핑 체제 하에 중국은 군사 경제적으로 위협적인 힘의 과시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자, 힘을 과시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flex one's muscles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군사 경제적으로 아마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망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통 망설이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은 to hesitate. 물론 wither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to hesitate인데 구태여 꼭 이 표현을 써야만 문장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영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단어 자체를 모른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그 돌아가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 더 쉬운 방법이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자, 볼까요? Under President Xi Jinping.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체제 하에 China has been blank to flex its military and economic muscles.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Flex its military and economic muscles. 군사경제학적으로 힘의 과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be quick to란 말을 쓰시면 돼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They don't waste time. 그죠? 그리고 they do not hesitate. 그래서 be quick 라는 말을 쓰시면 됩니다. 자, 요 문장 여기 flex one's muscles와 함께 잘 들어보시고요. 따라해 보시죠.
1: Under President Xi Jinping, China has been quick to flex its military and economic muscles.
2: Under President Xi Jinping, China has been quick to flex its military and economic muscles.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school bullying이라는 주제를 선정했어요. bully라는 말이 조금 전에 이제 가해자 혹은 괴롭히다라는 얘기인데요. school bullying이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말로 왕따에 가장 가까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왕따 문제를 어릴 때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요거 정말 문제인데 이것도 정말 문제인

0: 것 같아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는 어프로치를 지향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피해자들은 늘고 있다. 그럼 딱 우리 느낌 뭐죠? The number of 왕따 피해자 is growing, is increasing. 뭐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분히 쓸수 있는데요. 꼭 품사를 우리가 왕따 피해자라고 해서 왕따 피해자를 영어로만 써야 되고 늘고 있다라고 해서 grow라든가 increase를 number와 함께 써야만 할까요? 물론 쓸수 있습니다만 약간 유연성을 찾고 융통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따라고 할때 기본적으로 school bullying이라고 하고요. 학교 폭력은 school violenc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are blank at school. 이렇게 써도 왕따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할때 가장 무난하게 오히려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A growing number of children이라는 얘기니까 이러이러한 아이들이 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당연히 are bullied 동사로 쓰면 되겠군요.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are bullied at school 이라고 하시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왕따 문제를 어릴 때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참 문제인데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제가 10년 전에 이 문제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지만 이때 비슷한 표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일단 나쁜 일을 겪다라고 할때 to endure란 말 많이 씁니다. endure. 조금 장기적으로 겪을 때 쓰는 말이에요. 왕따 같은 경우가 하루 이틀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endure. 물론 experience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건 좀 중립적인 표현이고 요거는 나쁜 일을 좀 장기간 겪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suffer from을 쓰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쯤 겪는 일로 하라고 할땐 suffer from을 쓰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School bully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blank into adulthood. 그렇습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니까요. 학교폭력 혹은 왕따가 이걸로 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한 번쯤 성인기로 가기 전에 겪는 통과 의례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a rite of passage란 말 씁니다. 관혼 상제 이런 걸 a rite of passage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통과 의례예요. 그래서 school bully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rite of passage into adulthood 혹은 a rite of passage for children 이렇게 쓰시면 성인기로 향하는 혹은 어린아이들의 통과 의례로 간주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할때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 같이 듣고 정리하시죠.
1: School bullying.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are bullied at school. School bully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rite of passage into adulthood.
2: School bullying. A growing number of children are bullied at school. School bully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a rite of passage into adulthood.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엑기스만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Bloodshed.
2: Bloodshed.
1: To flex one's muscles.
2: To flex one's muscles.
1: To bully.
2: To bully.
1: School bullying.
2: School bullying.
1: Rite of passage.
2: Rite of passa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종교에 따라 법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0: 국회의원 100대를 맞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몇 퍼센트일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던데요.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일단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요. Today's Topics로 시작합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디오 쇼스, 비디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죠. Women faints, 한 여성이 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After receiving 100 lashes, lash는 이제 채찍으로 맞거나 아니면 얇은 해초리로 등이든 엉덩이든 몸에 맞는 태형을 얘기하는 건데요. 100대의 해초리를 맞고 기절하는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2: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0: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눈대중으로 맞출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faint.
2: To faint.
1: To pass out.
2: To pass out.
1: Lash.
2: Lash.
1: Premarital.
2: Premarital.
1: To enforce.
2: To enforce.
1: Sharia law.
2: Sharia law.
1: Flogging.
2: Flogging.
0: 첫 번째 단어는 to faint. 조금 전에 보셨던 기절하다 혹은 졸도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To pass out. 의식을 잃다, 기절하다, 졸도하다, pass out. 같이 알아두시고요. lash,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찍질이나 혹은 태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emarital이라고 하면 결혼하기 전에, 즉 혼전에라고 할 때 premarital. to enforc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법을 집행하다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law enforcement이라고 하면 법 집행.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법당국, 검찰과 경찰을 얘기할 때 law enforcement agencies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Sharia law, 이슬람 율법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Flogging, 이게 태형입니다.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A woman passed out, 한 여성이 의식을 잃었죠. After receiving 100 lashes. 100대의 태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연히 for는 그 혐의,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바로 혼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100대의 태형을 맞고 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인도네시아의 아체라고 하는 주인데요.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체 지방이 인도네시아에선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법을 enforce, 집행하는 장소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는 뭐 국민 대부분이 이제 이슬람이긴 한데 모든 지방에서 이 샤리아 law라고 하는 샤리아 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아체 지방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The conservative province, 덜을 썼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conservative, 보수적인이라는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이 보수적인 아체 지방은 말입니다.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offense는 법 위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

0: 공개적인 태형을 carry out, 가하는 곳인데요. 예컨대,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혹은 adultery는 간통이에요. 간통을 하거나, 아니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비디오는 이 여성만 나와 있는데, 이제 남성도 100대,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빌려준 사람은 70대,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도 뭐 45대, 이렇게 뭐 5명 정도가 맞은 모양입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고요. 정리하죠.
1: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2: Video shows woman faints after receiving 100 lashes. A woman passed out after receiving 100 lashes for having premarital sex in Aceh, Indonesia, the only region in the country that enforces Sharia law. The conservative province carries out public floggings for various offenses, including drinking alcohol, adultery, and premarital sex.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당연히 뭐 관사는 다 생각되니까요. 헤드라인에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8.5%로 raises, 상향 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온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디테일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2: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숫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요한 표현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봅니다.
1: Forecast.
2: Forecast.
1: To rebound.
2: To rebound.
1: On track.
2: On track.
1: Progress.
2: Progress.
0: 첫 번째 단어는 forecast라고 하는 예측이란 단어예요. Forecast. 두 번째는 to rebound. 뭐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rebound. 땅에서 다시 되튀는 거니까 반등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rack. 비동사와 함께 쓰이죠. to be on track to do something. 트랙 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progress. make progress.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진척 진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런 조합을 가지고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그렇게 되어 있군요. 자, 세계은행이 말입니다. raise its forecast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China's economic growth가 되겠군요. 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군요. 바로 올해 8.1%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존 전망치에서 8.5%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아, 그렇군요. 요거는 신문에 종종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중국은 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부터 반등한 최초의 주요 경제 국가입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고 2월 달인가 그렇죠 아마.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그 거의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가, 쉽게 얘기하면 선진국에 가까운 경제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는데요. 중국은 이례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그것도 조금 많이 이뤘기 때문에 여기서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라는 표현을 종종 써왔습니다.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언제까지요? By early summer. 기준점을 잡을 때 by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초여름까지 자국민의 40%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be on track, 순항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the World Bank says, 그런데 세계은행은 뭐라고 덧붙여 말했냐면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그렇습니다. 지금은 회복세에 있는 건 맞지만, 반등하고 있는 건 맞지만 100% 완전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요구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너네들 목표 40%에 순조롭게 가는 건 알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더 예방접종을 해야 경제 회복이 완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2: World Bank raises China's growth outlook to 8.5%. The World Bank raised its forecast of China's economic growth to 8.5% from 8.1% this year. China is the first major economy to rebound from the pandemic and is on track to vaccinate 40% of its population by early summer. But the World Bank says a full recovery requires continued progress in vaccinations.
0: Today's patterns. 자,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 혹은 structure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to require. require란 동사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require 하면 뭔가 자꾸 요구하다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데요. 일단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인데 이 단어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require라고 하는 말의 주어가 기억나시나요? a full recovery였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100% 경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요구된다는 개념으로 물주문에서 썼단 말이죠. 자, 요 문장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개몽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문장을 우리가 쓸 때요. 역시 물주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주어는 사람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개몽 캠페인을 awareness 캠페인이라고 하고 awareness가 이게 그 raise public awareness 혹은 raise awareness라고 하면 인식을 제고하다.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몽하고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awareness 캠페인이라고 하면 개몽 캠페인이라고 할 때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사람을 주어로 쓰면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는 개몽 캠페인만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근데 뭐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조금 180도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2: We need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to solve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0: 그런데 여기서 주어를 위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위의 문제인지 그들의 문제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스트럭처를 바꿔 보는 거죠.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뭐뭐 이상이 요구됩니다. 이거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당연히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A 하기 위해서는

0: B가 선제 조건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선제 조건이라는 명사를 자꾸 찾잖아요. To do A, we need B as 선제 조건. 근데 그렇게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A가 목적이고요. B가 수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requires B라고 쓰면 이런 구문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즉 A가 가능한 것은 depending on B. B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depend on이나 require를 쓸 수 있는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2: Solving the problem of plastic pollution requires more than awareness campaigns.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요.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로 정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8.5%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세계은행이 전망을 내놨는데요.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금년 하반기를 위한 경제 정책. 얼마 전에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진작을 위해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내놨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할인 쿠폰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면 이 빨간색을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정부의 목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비 진작, 소비를 좀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경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할인 쿠폰과 신용카드에 따른 캐시백을 제공하는 거죠. 자, 먼저 하반기라고 할 때 the second half of the year 라고 쓰면 됩니다. 당연히 상반기는 the first half of the year. 이제 절반을 잘랐을 때 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를 따지면 되니까요. 소비를 진작시키다라고 할 때 to boost consumption. boost는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boost consumption 혹은 뭐 spending이라고도 쓰긴 합니다만. 자, 경기를 회복시키다는 기억나실 겁니다. 며칠 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to revitalize the economy라고 해서 다시 vitality, 맥박을 띄워주는 거죠. 혹은 to stimulate the economy, 경기를 진작시키다라고 해서 stimulate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씁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문장이 좀 많아 보입니다만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아요. The government 목표를 잡은 거죠.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economy. 언제 할까요?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그죠? Aim to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니까요. 정부가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올해 하반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이때 방법은 by라고 하는 ing형을 써주면 됩니다.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이렇게 돼 있죠.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때 이를 위해서라고 할 때 to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by ing 과연 쓸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2: Economic policy for second half of the year.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consumption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by offering discount coupons and cashback rewards for credit card spending.

0: 오늘 배운 다양한 단어, 표현,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세요.
1: To pass out.
2: To pass out.
1: To enforce.
2: To enforce.
1: Sharia law.
2: Sharia law.
1: Flogging.
2: Flogging.
1: On track.
2: On track.
1: To boost consumption.
2: To boost consumpti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또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운로드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필리핀에서 군용기가 추락하면서 민간인과 군인 포함 5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햄버거가 됐든 파전이 됐든 혹은 호떡이 됐든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핫도그 먹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세계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필리핀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이렇게 돼 있네요. crash라는 단어는 뭐 사건 사고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에도 crash라고 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a traffic crash라고도 하죠.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는 것도 역시 crash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필리핀의 군항기가 추락하면서 50명이 사망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2: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구조 활동이라든가 차후 복구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보통 나오는데요.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항공기 추락에 대한 표현보다는 조금 필리핀의 특정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어렵죠. 한번 들어보시죠.
1: Combat troop.
2: Combat troop.
1: To dispatch.
2: To dispatch.
1: Rebel.
2: Rebel.
1: On board.
2: On board.
0: 첫 번째 단어는 이제 combat troop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복수로 쓰죠. combat이란 단어가 이제 전투하는 거기 때문에 combat troops라고 하면 전투병력이라고 하고요. 앞에 non을 붙여서 non-combat troops라고 하면 비전투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군인은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우니까 전투병력이 맞습니다만 보통 이제 군 병력 이제 구분할 때 진짜 이제 육군이냐 아니면 뭐 취사병이냐 의무병이냐 이렇게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병력에 따른 이제 전투병이냐 비전투병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 To dispatch, 파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spatch,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Rabble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어죠. Rabble이란 단어는 반군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Rabble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on board. 비행기라든가 이런 곳에 탑승한이라고 알려주는 표현인데요. 자, 필리핀의 군용기 추락 사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주어가 되겠죠. 국적은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소속은 Air Force. 바로, 그렇죠. 공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핀 공군 소속의 항공기가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여기까지가 carrying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uslim rebels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슬람, 반군들과 싸우기 위해 파견이 된 전투 병력을 싣고 있었는데요. 이 군용기가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그렇습니다. 착륙 도중에 추락했고요. 그리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crash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뭐 explode, 폭발하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dispatched to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과연 이 문맥 속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잘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한 47명의 군인과 and 3 civilians on the ground, 지상에 있던 3명의 민간인이 최소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공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한 건으로 이번 사건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탑승한 군인의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었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2: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76 hot dogs in 10 minutes입니다. 와우. 10분 동안에 핫도그 76개를 먹었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된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2: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표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표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News keywords 확인하죠?
1: Defending champion.
2: Defending champion.
1: To down.
2: To down.
0: 첫 번째 표현은 defending champion이란 말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Defending champion은 챔피언인데 지금 자기가 방어를 하는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우승자를 얘기해야 되는 표현이죠. 올해는 자신의 우승자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요. To down. 이 down이란 단어가 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to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때 down은 뭔가를 먹다 마시다, 즉 뱃속에 넣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은 미안하지만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목이, 모든 이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목이 이제 아시다시피 귀자에다가 눈목자란 말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all eyes and ears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금년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년도 우승자죠. 조이 체스트넛의 모든 이목이 지금

0: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분 동안에 핫도그 75개를 먹고 세계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금년에 14번째 우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금년 우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 대회 하기 전까지 최근 14년 동안 딱 한 번 빼고 13번을 우승했대요. 와우. 그리고 이번 14번째 우승을 바라고 있는데 본인이 기록한 기록은 75개였습니다. Finally, at Nathan Hot Dog Contest 2021.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네이선스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말입니다. He downed 76 in 10 minutes. 그렇습니다. 10분 동안에 76개 핫도그를 먹었고요.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자신이 세웠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에 이제 set a record란 말이죠. 기록을 세우다 할 때 set을 씁니다. 그죠? Set a record. 아니면 set a new record. 그리고 기록을 깨다라고 할 때는 뭐 break the record.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6개 핫도그. 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1: Seventy-six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2: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0: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심층적으로 보고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패턴은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 모든 이목이 어디에 몰려있다,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많이 씁니다.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은행에 모든 이목이 몰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ll eyes are on 중앙은행.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앙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럴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혹은 인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benchmark interest rate이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시중은행은 우리가 commercial banks라고 합니다. commercial이라고 해서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국구 은행이 commercial banks. 이게 그 시중은행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따라 자신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게 되죠. 자, 기준금리였습니다. benchmark interest rate.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ll eyes are on the central bank.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 은행이 한국은행이면 all eyes are on the Bank of Korea. 만약에 그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라고 한다면 All eyes are on the Federal Reserve.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아,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That is widely expected.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폭넓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조만간 soon.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물론 All eyes are on도 아셔야 되겠지만 뭐 단행하다 이런 거 이런 단행 같은 단어에 꽂히시면 힘들어져요. 전격적으로 그런 거 안 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는 거의 대부분 시장에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런 말 자체가 영어로 쓰지 않아요. 단행하다도 올리면 raise, 낮추면 lower를 쓰기 때문에 우리말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All eyes are on the central bank that is widely expected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oon.
2: All eyes are on the central

0: bank that is widely expected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oon.
1: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그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빈지 이팅 쇼즈라고 해서 먹방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핫도그 10분에 76개. 저는 한 3개에서 4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빈지 이팅 쇼즈.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먹방에 대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입니다. 조금 기준이 되는 내용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신 내용이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방의 정체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먹방이라는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방이라고 할 땐 조금 전에 제목에서 보셨듯이 빈지 이팅 쇼라고 합니다. 빈지 이팅이라고 할 때 빈지가 좀 뭔가 과하게 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빈지 이팅이 이게 뭐 폭식이라고 할 때 쓰는 편이고요. 빈지 드링킹이라고 하면 그거는 폭음이라고 할 때 쓰는 편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론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동사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ublic opinion. 이게 여론이에요. Public이라고 하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견인데요. Is divided 혹은 is split이라고 하면 여론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편입니다. 만약에 첨예하게라고 해서 거의 50대 50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evenly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even이 뭐예요? 예, 똑같이라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public opinion is evenly divided라고 하면 거의 반반씩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Public opinion is divided. 여론이 나뉘어져 있죠. 그 내용은 뭘까요? Over the government's move.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조치인가 했더니 규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to set up guidelines blank binge eating shows. 이때 blank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guidelines라는 얘기 자체는 그냥 지침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근데 규제라고 할 때는 예, 좀 이따 봐야 되겠고요.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that are mainly blank online.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된다라고 할 때 A로 시작되는 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gainst를 쓰시면 되겠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a campaign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되겠고요. against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폐지하자 혹은 반대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uidelines against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규제하겠다라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폭식하는 방송, 즉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이죠. Something is available 이라는 얘기는 I can get it, I can use it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인터넷에 대체로 있는, 인터넷에서 대체로 볼 수 있는 이라고 할 때 available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Binge eating shows. Public opinion is divided over the government's move to set up guidelines against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
0: Binge eating shows. Public opinion is divided over the government's move to set up guidelines against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액기스만 뽑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dispatch.
2: To dispatch.
1: Rebel.
2: Rebel.
1: All eyes are on.
2: All eyes are on.
1: Binge eating show.
2: Binge eating show.
1: Public opinion is divided.
2: Public opinion is divid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운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뭐 이게 야구인지 탁구인지 조금 혼동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물론 야구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야구를 메이저리그라고 하죠. 요즘 메이저리그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한 일본 선수 때문인데요. 이 선수가 나이는 27밖에 안 됐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취했던 모든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topics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진행합니다. Trailblazer O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라고 되는데요. 어려운 단어가 일단 나옵니다. Trailblazer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ASG는 이게 All-Star Game이라고 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 전반적인 시즌의 중반쯤 됐을 때 7월 달쯤에 All-Star 경기를 합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들만 뽑는데요. 이 All-Star 게임에서 오타니가 타자이자 그리고 투수로 이번에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railblazer O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2: Trailblazer O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뉴스 키워드는 딱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railblazer.
2: Trailblazer.
1: To make history.
2: To make history.
0: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Trailblazer라고 하는 헤드라인에 나왔던 내용이죠. Trailblazer, 개척자, 선구자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make history, 이때 관사 쓰지 않습니다. Make history는 역사에 남다, 역사를 세우다, 뭐 이럴 때 종종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타니 쇼헤이에 관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Shohei O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인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번에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made history,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미국의 메이저리그는 이제 1군이 30개 구단이에요. 29개 미국 구단과 캐나다의 하나 합해서 이제 30개 구단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LA에 있는 Angels라고 하는 팀입니다. 여기 소속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요게 조금 재밌죠. 오타니의 별명이 이제 야구 천재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드물게 투수를 하는 동시에 타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도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말로는 투타 겸업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이 투웨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A의 로스앤젤레스 에인젤스 팀의 투타 겸업 선수인 바로 이 오타니가 has become the first player, 최초의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All-star 게임 역사상 최초로 타자이자 투수로 선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933년부터 이 올스타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물론 메이저리그는 그보다 역사가 긴데요.

올스타는 이제 1933년, 그러니까 거의 9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인물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야수라고 하는 타자의 경우에는 팬들이 선출을 하고, 그리고 투수의 경우에는 감독이라든가 코치의 전문가들이 선출하는데, 양쪽에 다 뽑힌 최초의 선수입니다.

0: 나눠져서 30개거든요. 양대 리그 모두 홈런 1등입니다. 투수인데 말이죠.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트레일블레이저 오타니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2: Trailblazer Ohtani in ASG as hitter and pitcher. Shohei Ohtani made history in Major League Baseball. The Los Angeles Angels two-way star has become the first player selected as an all-star as both a hitter and a pitcher. Ohtani, 27, is now leading both leagues with 31 home runs this season.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역시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아시다시피. Face mask are set예요. Be set는 이렇게 세팅된 거죠.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ecome a personal choice in the UK. 영국에서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2: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몇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요. Use keywords 확인합니다.
1: Precaution.
2: Precaution.
1: To lift.
2: To lift.
1: Variant.
2: Variant.
1: Soaring.
2: Soaring.
0: 첫 번째 단어죠. Precaution이라는 얘기입니다. Pre는 뭐 미리라는 의미고 caution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중한 거기 때문에 예방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ecaution. To lift. Lift는 뭔가 기존에 취했던 제재 조치라든가 금지 조항 같은 것을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잠시 후에 본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Variant, 요즘에 참 문제가 되고 있는 변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Variant, 마지막입니다. Soaring, 숫자라든가 뭔가가 치솟는이라고 쓰는 표현이 Soaring이란 말인데요. 자, 이러한 표현 기억하시고요. 내용 살펴봅니다.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군요. 자, 물론 마스크 쓰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뭐 패션 마스크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본인이 감기가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As a precaution, 중요한 거 against죠. 뭔가를 막기 위한 선제 조건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라고 되어 있군요. 영국에서 어쩌면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완전히 100%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만 여기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lift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우리가 보통 뭔가 규제라든가 restrictions, 금지조치, a ban, 혹은 뭐 국가 간의 제재조치라고 하는 sanctions, 이런 것들을 부과하다, 실시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impose란 단어예요. impose는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위에서 내리 누르는 거죠. 그래서 부과하다, 실시하다라는 의미를 쓰는데요. 위에서 눌렀던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 해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ift가 나오면 해제하다, 철폐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꼭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영국이 지금 모든 법적인 규제 사항을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는 later this month, 이번 달 말이 아니라 그랬죠.

0: 이번 달 말은 late this month고요. Later this month는 내가 지금 말하는 시기부터 이번 달 말까지예요. 예컨대 내가 9월 1일자로 얘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고요. 9월 10일자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즉 그 달 중에라는 개념이지 그 달 말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달 중에 말입니다.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이라고 되어 있군요. 안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 사례가 soaring,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보리스 존슨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그렇습니다.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2: Face masks set to become personal choice in UK. Wearing face masks as a precaution against the coronavirus may become a matter of personal choice in the UK, as it plans to lift all legal restrictions later this month, despite soaring cases of the Delta variant.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said the country must begin to learn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0: Today's parents, 우리가 오늘 중요시 생각하는 표현이라든가 구문들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To take precautions against something bad.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수고로 보통 take precautions, 복수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wearing face masks, 이게 하나의 a precaution이니까 어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보건당국은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군요. 기온이 오르고 있는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순서는 정해졌죠? 뭐에 대한 권고인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대충 머릿속에 순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 표현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보건당국이라고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국이 나오면 무조건 authorities 이렇게 복수했으면 됩니다. 보건이니까 health 이 말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난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officials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health officials. 그러면 보건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당국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그렇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with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Advise니까 공고하는 겁니다. 보건당국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공고하고 있냐면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Necessary precautions,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열사병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예방할 수 있는 조치하니까 우린 또 조치. 그럼 무조건 떠오르는 게 take measures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많이 했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against를 쓰거나 만약에 나는 precautionary란 말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면 간단히 to take measures 그리고 중요한 거죠 against만 쓰셔도 충분히 이거를 막기 위한 조치예요. 다만 precautionary란 말이 안 들어가면 이게 선제적인 조치라는 의미는 거기서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따라해 보시죠.
1: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2: With the rise in temperatures, health authorities advise people to take necessary precautions against heat-related illnesses.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글을 써보고 그리고 말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0: 오늘은 마스크 컨트러버시라고 일단 정리를 했어요. 마스크로 인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다. 좀 전에 이제 영국의 조치도 있고요. 또 영국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미국도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규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머리에 탁 박히시나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가는 번역을 하든 아니면 이제 기사를 만들든 간에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은 뭘로 할까? 쉽게 얘기하면 순서죠. 청크 단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알맞는 단어와 표현은 뭘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뭔가를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용은 이겁니다. A가 B보다 훨씬 크다라는 개념인데요. A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를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것이 규제 안 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되는 거죠. 요걸 저울에 달아보니까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장 많이 씁니다. Supporters 혹은 Proponents. 그 내용은 상관없어요. 낙태가 되었든 사용이 되었든 Supporters of something 이렇게 쓰고요. Proponents of something. 반대말로 이제 반대자죠. Opponents 혹은 Critics. 특히 Supporters, Opponents, Critics 이 표현들은 정말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Supporters of the move.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say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이렇게 돼 있군요. 우리는 damage는 do damage to잖아요. 그죠? 어디에 피해를 입히다라고 할 때 do 관사 없이 damage to something 혹은 somebody이기 때문에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blank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위험이 되다라고 할 땐 pose a risk to. 이때 pose를 쓰기 때문에 이 동사도 분명히 구분해서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A보다 B가 더 크다. 우리 한번 패턴을 통해서 봤던 단어인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Far outweighs. Outweigh라고 하는 말이 훨씬 무게가 크다. 중요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Mask controversy. Supporters of the move say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outweighs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2: Mask controversy. Supporters of the move say the economic and social damage done by restrictions far outweighs the risks posed by the coronavirus.
0: 오늘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railblazer.
2: Trailblazer.
1: To make history.
2: To make history.
1: To take precautions.
2: To take precautions.
1: Supporter.
2: Supporter.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모든 에피소드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시간이 부족한데 빨리 풀 수 있는 스킬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빈칸 문제랑 빈칸 문제는 다 틀리는데 빈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스킬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스킬이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기본기만 잘 갖춰져 있다면 생각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습득하셔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만 들이고 내가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스킬만 익히느냐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밑바탕을 만드는 시간이다.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상권의 강좌도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동명사에 대해 제가 좀 장황하게 개념 설명하고 복습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설명 다시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 동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동명사입니다. 그러면서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동사적인 성격, 즉 피는 물보다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얘가 바로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도 했냐면 얘가 마치 동사처럼 완료형을 취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having PP, 이렇게 완료형을 취했을 때 그 의미가 뭐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얘가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또 마치 동사처럼 뭣도 할 수 있다. 수동형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being P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치 동사처럼 수식을 받을 때에는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아, 형용사가 아니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요, 마치 동사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정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부정형은 어떻게 만들었지? 그냥 앞에다가 난만 띡 넣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치 동사처럼 주어를 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명사가 갖는 의미상의 주어, 만약에 꼭 따로 표시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습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같이 볼 겁니다. 자, A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모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Fred is in charge of analysis analyzing the data. 그랬습니다.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뭐뭐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Fred가요 책임을 지고 있대요. 뭐를?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와, 쌤, 이거 잘못된 문제입니다. 교재 오류입니다. 왜요? 전치사 뒤에는요. 명사, analysis, 분석 올 수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요, ing, 동명사 올 수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다 답이고요.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요? 전치사 뒤에 명사랑 동명사 다 올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처럼요,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명사가 목적어 취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건 안 되지.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동사처럼 동사의 성질이 남아있는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석해볼까요? Fred가요, is in charge of analyzing the data.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2번, Mr. Stewart. 스튜어트 씨가요, gave 주었습니다. 얘가 참 성격 특이한 애였죠. 뭐라 그랬더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some tips, 약간의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뭐에 대한 충고를 해줬냐면 for our scores, 점수를 향상시키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해줬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뒷자리니까 improvement, 향상이라고 하는 명사도 어울리고 impro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도 어울려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뭐가 왔어요? Our scores, 우리의 점수라고 하는 목적어가 바로 왔죠? 바로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다? 응, 명사는 안 되고 동명사는 동사적인 성격이 있어서 목적어 취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이 정해졌네요. 다시 해봅시다. 스튜어트 씨는요, 우리에게 some tips,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For improving our scores, 점수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요. 3번. The agreement agreeing. 쌤, 동의, 얘는 명사고요. agreeing이라고 하면 동의하는 것, 얘는 동명사입니다. 그렇지.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Of all parties. 어머, 파티했나봐요. 부러워요. 아니야. party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파티예요. 예, 파티 후 막 이런 파티 있잖아요. 노는 파티. 그것도 막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막 이렇게 파티? 안 되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이 파티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파티도 하고요. 모여서 정치를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정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이라고 할 때 파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모든 당이 동의를 했대요. 쌤, 이거 이상해요. 이즈가 동사인데요. 그럼 얘는 뭔가요? 아, 얘는 뭐냐면 PP, 과거분사. 과거분사는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죠. involved가 관련시키다니까 관련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것이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뭐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답을 찾아봅시다. 오, 얘는 앞에 뭐가 왔어요? the라고 하는. 우리 이거 배웠는데 관사, 한정사 편에서 배웠죠. 오, 한정사가 하는 기능이 뭐더라? 명사를 한정해준다. 뭐라고? 명사를? 오, 그럼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 전치사 구를 취했어요. 그러면 답 딱 나왔네. 한정사의 한정을 받고 전치사 구를 통해서 다른 표현을 유도하고 바로 목적어 취한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명사가 하는 행동이죠. 동명사는 와 얘는 동사처럼 뭐 관사 한정사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필요 없어. 바로 목적어나 이런 걸 취했겠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The agreement of all parties involved. 관련된 모든 당의 그러한 agreement, 합의라고 하는 것이 is necessary,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봅시다. Making a plan will help. 오, 쌤, will help가 동사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가 주어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making,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얘는 주어로 쓰였으니까 뭐예요? 주어로 쓰인 동명사예요. 근데 동명사는 누가 수식한다 그랬더라? 형용사? 아니면 부사? 그치, 동사의 성격이 남아있어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답이 carefully가 되는 거예요. 아주 주의 깊게 making a plan, 계획을 세우는 것은 will help, 도와줄 거예요. 뭐를? 오쌤 이거 배웠습니다. 목적어가 보호하게끔 도와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achieve your goals,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소리 하나만 더 하자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help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누구와라 그랬어요? to 부정사 아니면 to 없는 부정사. 그치, to 없는 부정사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냥 achieve 이렇게 생으로 쓰인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Carefully making a plan, 아주 주의 깊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will help, 도움이 될 거예요. You achieve your goals,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스터디 플래너라는 걸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매일 공부하잖아요. 강의하려면 맨날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페이지 단위별로 항상 스탑워치를 켜놓고 시간을 재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30분이면 30분에 하겠다라는 목표 시간을 세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단원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페이지 단위로 시간을 따로 설정을 해줘야 좀 이렇게 제가 좀 공부하면서 부리는 게으름이 줄어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없다면 스탑워치 하나 따로 마련, 스터디 플래너도 하나 따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건 B번 이제 갈 거예요. B번은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연습입니다. 가볼게요. Sally gave a
쌤, gave, give, 이거 아까 성격 이상한 애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걔, 뭐뭐를 막 목적어 두 개 취하고 그랬었는데, 그치, 여기도 두 개 취했어요. Sally가 우리에게 some good reasons, 몇 가지 좋은 이유를 주었대요. 그 다음에 why 나왔죠. 자,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reason이라는 단어 뒤에 why가 나오면, why절이 나오면요. 그럼 괄호 열고 닫고 꾸며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we should try, 우리가 한번 시도해봐야 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줬대요. 뭐,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뭐를! 뭐를 해당하는 게 뭐예요? 목적어. 아, 쌤, 그럼 여기 ing 얘가요. 목적어로 쓰인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한 거고요. 그럼 얘 동명사군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동명사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Meditating every day. Meditation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명상하는 거예요. 매일 명상을 시도해야만 할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의미상의 주어도 찾아봅시다. 매일 명상을 해야 된대. 누가요? 우리가. 그쵸? 아, 쌤, 그럼 여기에 지금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용, 그렇네. 그러면 여기 지금 Y, 절, 이 제가 이렇게 분홍색 괄호로 묶어놓은 애가 한 식구잖아요. 거기 안에 이 주어랑 동명사 한 애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밝히지 않은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Sally가 gave us some good reasons. 우리에게 몇 가지 좋은 이유를 주었어요. 무슨 이유? Why we should try meditating every day. 왜 우리가 매일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괜찮죠? 자, 2번 한번 가봅시다. Her father likes her participating in team sports. 그녀의 아버지가 좋아하셨어요. 뭘? 오, 쌤, 뭐를 해당하는 게 여기 이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목적어 역할을 했네. 얘 뭐예요? 동명사예요. participate in 이라고 하면 참가하다 이런 뜻이니까 팀 스포츠에 참가하는 거를 좋아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질문, 누가 팀 스포츠에 참가할까요? 아버지가 직접? 아니죠. 그녀가 참석하는 걸 좋아하죠. 오, 쌤,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는데 동명사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어떻게 밝혀줘야지. 어떻게 밝히자 그랬지?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요? 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해석해볼까? Her father likes.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좋아하세요. 뭐를? 그녀가 participating in team sports. 팀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팀 스포츠 뭐 있을까요? 뭐 야구, 농구 뭐 이렇게 팀으로 하는 스포츠죠 뭐. 3번. Mike's working night shift so often has made his wife upset. 그랬어요. 어? 얘가 지금 동사인데. 그죠? 쌤, 그럼 여기가 앞에가 다 주어인가 봐요. 어, 맞아요. 주어 자리에 ing 왔으니까 얘는 동명사 아닙니까? 그렇지. 해석은 겉은 이렇게 해석했죠. night shift라고 하면 뭐냐면 야간 근무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건물의 경비를 봐주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든지 야간조가 필수인 그런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o often, 너무나 자주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 이것이 has made, 만들었대요. 어떻게? 목적어를 포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를 upset,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야간 근무조에서 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이크. 어, 쌤, 그러면 마이크가 야간 근무한다라는 걸 밝혀줘야지 알겠는데요. 어떻게 밝혀준다 그랬지?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여긴 뭘로 사용을 했어요? Mike's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면 제가 요 의미상의 주어까지 한번 다시 해석해 볼게요. 마이크가요. 너무나 자주 야간 근무를 하는 것, 그것이 has made his wife upset. 그의 부인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4번이요. I doubt that. Doubt이라고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말로 조금 세련되게 해보자. 나는 진짜 그런지 좀 의심돼.
그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역하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그쵸? 뭐를? Staying up all night to study will improve. 오, 쌤? Will improve. 여기 동사 나왔습니다. 용? 그치? 그럼 앞에 부분이 뭐란 얘기예요? 주어란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 뭐 왔어요? ing 동명사 왔어요. 해석은 것은 하시면 돼요. Staying up all night. Stay up all night이 뭐냐면 밤을 새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뒤에 붙은 to 부정사는 뭐예요? 왜 그랬는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죠. 공부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것이 will improve, 향상시켜줄 거다. 뭘? Your score, 너의 점수를 아주 많이 향상시켜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단 얘기입니까? 안 한단 얘기입니까? Doubt니까.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라는 얘기죠. 그럼 저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봐, 네가 밤새서 공부해봤자 너 점수가 좋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잠은 푹 자야 돼. 라고 했을 때 지금 밤을 새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네 점수가 안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가 밤새우는 거 얘기하는 거네. 아, 쌤 그러면요. 이 staying up all night, 여기 동명사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는요. 너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됐습니까? 다시 해석해 볼게요. I doubt that staying up all night to study. 저는요. 공부하려고 밤을 새우는 것이 will improve your score much. 당신의 성적을 많이 향상시킬 것이다. 라고는 I doubt,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진짜 잠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잠을 줄이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공부하는 양은 똑같아. 그냥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자, C번 갑시다. 알맞은 형태로 바꿔보랍니다. 테리가요, is very proud, 아주 자랑스러워 한답니다. 뭐를? of win the debate championship. 토론 챔피언십이니까, 뭐, 토론 선수권대회, 토론대회, 이런 거네. 토론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아주 자랑스러워 한대요. 그래? 언제 우승했는데?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적에. 잠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언제예요? is니까? 지금이죠. 근데 토론대회에선 언제 이겼지? 어렸을 적이라며요. 옛날이네. 어머, 쌤. 이게 선,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이게 후, 나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네. 그러면 동명사를 썼을 때 먼저 일어난 일을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Having PP. 그렇지. 그러니까 win 이렇게 하면 안 되고 having, win의 PP 형태가 뭐예요? won이에요. 그래서 having w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Terry is very proud. 테리는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 Of having won the debate championship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토론대회에서 우승했던 것. 옛날 일에 대해서. 자, 2번입니다. She was surprised. 깜짝 놀랐대요. 왜? 뭐 때문에? At invite to the party by Dala. Dala에 의해서 파티에 초대 받고 놀랐겠죠. 어? 나를 초대했어? 걔가? 나랑 사이 안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초대한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무슨 태? 수동태? 동명사로 수동태를 나타낼 수 있나? 있지. being pp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invite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being invi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3번 갑니다. 'My brother gave up.' 자, 우리 형이요. 'gave up.' 포기했대요. 뭘? 쌤, 목적어가 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 애들이 많죠. 근데 그중에서 야, 너가 앉아. 이거 누가 시킨다고요? 동사가. 'give up.' 포기하다 라고 하는 동사는요. 동명사를 좋아해요. 아, 그럼 답 나왔네.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learning'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How to 부정사는 여러 번 나왔었죠. 뭐 하는 방법 하면 되니까 서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 gave up, 포기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 하나 나왔다. Daisy misses. Daisy가 miss, miss가 이렇게 놓쳤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워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맨날 나오잖아요. Missing you, 막 너를 그리워하고, 그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취급
하는 거? 좀 이상한데 일단 두고 볼게요. Like a princess. 공주를 좋아합니다. 아니야. 여기서 like는 뭐뭐처럼이에요. 공주처럼 대접받았던 거. 그거를 그리워한다는 거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Since she was born. 태어난 이후로 쭉 공주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공주처럼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공주처럼 취급받으면 그리워할 리가 없죠. 아, 쌤, 그러면 공주 취급받았던 건 더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그리워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먼저 있었던 일을 어떻게 표현했었지? 먼저 있었던 일? 아, having PP. 좋아요. 근데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주 취급을 한 게 아니고요. 공주 취급을 받은 거죠. 아, 받았다? 수동이네. 그쵸? 수동은 어떻게 표현했지? PPP. 아, 그러면 비동사의 PP 형태가 been 아닙니까, 쌤? 그렇네. 그러면 저는 having been treated 이렇게 쓰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쓴 사람.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진짜 완전 잘한 거예요. 이거 초절정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복합적으로 개념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동명사에다가 완료에다가 수동에다가 이거 맞춘 거 진짜 잘한 거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명사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는지 알아봤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우리 이제 동명사는 직업이 한 가지였어요. 명사의 직업이었는데, 사실 명사라는 게이 영어 왕국에서는 차지하고 있는 요직이 굉장히 많죠. 주목보 자리를 다 차지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구경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었지? 동명사 하는 것은 동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잘 했어요. 그 다음에 보어 역할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었죠, 문장이? 특히 비동사를 자주 쓸 테니까. 그래서 주어는 보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완전 똑똑한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쌤, 잠시만요. 지금 동명사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어처럼 해석을 하셨지만, 제가 더 전에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습니다용. 그게 뭔데? BING는 진행형이라고 배웠는데, 그럼 하고 있는 중이다도 되지 않습니까? 저더러 어떻게 구별하라는 겁니까? 자,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읽었을 때, 뭐야, 이게 보어로 쓰인 동명사야? 아니면 이게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야? 이게 혼동되게 쓰면 필자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혼동될 만한 문장 자리에, 보어 자리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아요. 요 자리에 썼단 얘기는 여러분이 대충만 해석을 해봐도, 아이고, 너는 보어구나라고 굉장히 티가 나는 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My dream is, 내 꿈은요, 뭐예요? Being a pilot in the future. 미래에 파일럿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예요? 파일럿이 되는 것이다. 것이다로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상 봤을 때, 내 꿈? 이꼴 파일럿 되기죠. 아, 그래서 주어랑 보어랑은 요런 관계라고요. 자, 근데 그 밑에 걸 보세요. Team is playing baseball. 팀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쌤, 지금 여기 있는 해석이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됐네요. 그렇지. 팀이 야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 안 됐죠.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건 뭡니까? 진행형. 진행형에 쓰인 ing는 뭐예요? 현재 분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가 팀 이꼴 야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요런 등호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구나. 이따가 읽으면서 구별하는 연습은 많이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해봅시다. 1번. Spending time. 어머, 맨 앞자리니까 주어 자리 ing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만. 동사도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지. 어떨 때 동사가 맨 앞에 나오지? Run, 뛰어라. 그치. 이게 명령할 때 명령문은 동사가 맨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ing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조금 참아보세요. Time with your family can make you happy. 자, 이 경우에는 얘가 동사일 수가 없네. 왜? 제가 뭘 믿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해답지를 봤다고요? 아니야. 보세요. 뒤에 여기 동사 나와 있잖아요. 아,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누구 자리예요?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 ing 동명사 올수 있어요? 있지. 해석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요. Spending time,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랑? With your family.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어렵나? 아예 안 어렵다. 2번 바로 갈게요. My dad's favorite part.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하시는 파트가 무슨 뜻이에요? 부분. 부분이요. Of school. 학교에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은 뭐래요? 달리기 하는 거래요. 언제? In gym class. Gym class니까 체육 시간이겠네.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하는 것이래요. 지금 뭐라고 해석됐지? 것이다. 아, 쌤. 것이다라고 해석된 건 이게 보어란 뜻이고요. 그렇지. 보어 자리는 명사 자리고요. 그렇지. 그럼 얘는 동명사가 답입니다용. 그럼 잘 골랐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거 이꼴 달리기. 등호의 관계가 주어랑 보어 사이에는 성립한다고요? 지금 성립 잘 됐죠? 3번 갈게요. Amy's research shows that
자, 에이미의 연구가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대요. Children, 아이들이 to eat sweets. Sweets가 뭘까요? 막 달달한 거, 사탕 이런 거, 단 음식. 단 거 먹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 배우긴 안 배웠는데 여러 번 나와서 제 설명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이제 알걸요? 여기 마침표가 하나니까 한 지붕 가족이긴 해요. 그런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의 대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끼익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또 다른 집, 남의 집이라 그랬어요. 맞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다른 절이 되는 겁니다.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면 남의 집에 엄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계셔야죠. 아, 그럼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가 필요하단 이야기예요. preferring, 얘 동사입니까? 동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 뭐 아이들이 단 거 좋아하는 걸 연구를 해봐야 아나? 근데 아무튼 에이미의 연구가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to eat sweets, 단 음식 먹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evacuate, evacuating. 일단 evacuate이 무슨 뜻이에요? 대피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극장에서 영화 상영하기 전에 뭐 이렇게 막 그림 나오고 뭐 이쪽으로 화재가 나면 대피하십시오 이런 거 나오죠? 이게 evacuate이에요. 어, 쌤 동사로 시작하면 그럼 명령문이니까 대피해 라가 되는 거고요. ing 동명사가 답이라면 대피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치? In an orderly manner reduces. 아, 동사 나왔네. 그럼 동사가 떠올린 없고요. 동명사 주어가 답입니다. 해석은 것은. 자, 그 뒤에 전치사에서 명사까지 묶어볼게요. In an orderly manner. 와, 쌤, 이때 매너는요. 니마, 매너 좀. 이럴 때 그 매너 예의범절이죠. 아니, 아니야. 매너가요. 물론 예절이란 뜻도 있지만 방식, 방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orderly manner는 뭐예요? 질서정연한 방식이란 뜻이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대피를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다. reduces, 줄여줍니다. 뭐를 줄여줘요? the risk of injury,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서로 나가겠다고 하고 이제 뭐 밑에 깔리기도 하고 이러면 진짜 많이 다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evacuating in an orderly manner,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대피하는 것, 그것은 reduces the risk of injury,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아이고 잘했다. B번. 우리 책에서요. 아이야 밑줄을 쳐줬어요. 우리 보고 주어인지 보어인지만 한번 구별해보래요.

너무 쉽다. 이거 읽을 것도 없다. 쌤, 동사죠? 주어입니다. 그렇지. 쌤, 비동사죠? 뒤에 보어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해석도 해봐요, 우리. 앞에서부터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요, smoking, 흡연이라고 하는 것이 is the main cause, 주된 원인입니다. 아, 잘 보세요. 흡연이입니다. 어? 뭔데?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여기가 보어 자리예요. 주된 원인이라고요. 뭐에? of lung cancer. 이게 무슨 암입니까? 폐암. 폐암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모킹 동명사는 주어로 잘 쓰였고요. 2번 한번 가봅시다. The purpose. 목적이죠. 무슨 목적? 쌤,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을까요? 그렇지. of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은요. is입니다. 어? 뭐라는 건지 뒤에 보어 자리예요. 오케이. 보어 자리에 이렇게 동명사 오면 우리 해석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communicating with others.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은 소통하려고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여행 가서도 그렇고 뭐 얼마나 영어로 세상 사람들이랑 소통할 일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The purpose of studying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요, is communic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자, 3번. My dream, 제 꿈은요, is입니다. 어? 뭐라고?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여기 보어예요. Becoming an astronaut. Astronaut이 뭘까요? 우주 비행사. 그래서 제 꿈은요,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끔 제 꿈은 외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외계인은 진짜 외계 생명체고 그게 아니고 우주인. 됐죠? 자,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래요. 자, 4번 가볼게요. Though it was stressful.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거잖아요. 자, 비록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요. 뒤에 동사 나왔네? 그럼 여긴 뭡니까? 주어예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Producing this movie, 이 영화를 만드는 것은 was 어땠어요? An unforgettable experience,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같이 구경을 했습니다. 괜찮죠? 뭔가 창작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지만, stressful 하긴 하지만 그만큼 또 보람이 있는 경험인 거예요. 자, C번. 얘가 좀 어려울려나? 자, 밑줄 친 부분이 동명사인가 현재 분사인가 구별해 보래요. 잠깐. 동명사는 어떻지? 아, 맞아, 맞아. 비동사 뒤에 얘가 동명사다. 그럼 해석을 뭐라고 했지? 그쵸.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어랑 얘랑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등호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진행형이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했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이때에는 주어랑 얘랑 등호의 관계가 당연히 성립 안 하겠죠. 그래서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이제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My hobby is. 제 취미는 입니다. 응? 뭔데? 보충해줘. Playing baseball, 야구하는 거예요.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그래서 해석이 야구하는 것이다이니까 보어로 쓰인 거 맞고요. 보어 자리에 쓰였으면 누구예요? 얘는 동명사예요. 2번, the two actors, 두 명의 배우들이 are rehearsing the script. 스크립트가 이 대본이잖아요. 대본을 리허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리허설 한다 들어봤죠. 그게 뭐 하는 거지? 예행 연습.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본을 예행 연습하고 있어요. Together. 함께. 잠깐. 배우들이 예행 연습하는 중이에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되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진행형. 진행형 자리에 쓰인 ing는 뭐라고요? 현재 분사. 괜찮죠? 3번 갈게요. Getting enough sleep is important for good health. 쌤, is 얘 동사 아닙니까? 그렇네. 그럼 앞에 있는 애는 뭐예요? 이만큼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하면 당연히 뭡니까?

대명사겠네.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해요. 뭐에 있어서?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볼게요. For good health.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봅시다. Dan is painting a mountain landscape. Landscape이 뭘까요? 풍경화. Dan이요. 산의 그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다. 무슨 시제? 진행 시제. 요럴 때 ing는 뭐라고요? 현재 분사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요번 페이지를 통해서는 뭘 연습했냐면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를 집중 연습했고 특히 요 보어 자리가 진행형이랑 헷갈릴까 봐 겉이다로 해석될 때 그때가 보어다라는 연습했거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오세요.

네, 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고, 이제 그러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수의 일자리들이, 기존에 있던 일자리들이 사라질 거다. 하지만 또 그만큼 전혀 예전에는 예상조차 할수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영어의 나라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가장 확실하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명사의 자리였죠. 일단 명사라는 타이틀을 딱 거머쥐는 순간 막 주어도 할수 있지, 목적어도 할수 있지, 보어도 할수 있지. 일단은 취직이 확실했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명사가 하는 그세 번째 기능, 목적어 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 두 가지 종류인데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 완전 똑똑한 거예요. 무슨 목적어랑 무슨 목적어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랑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목적어 자리는 명사 자리니까 동명사도 되죠. 물론. 근데 뭐야, 쌤, 투부정사도 명사적 용법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둘 중에 누구 와요? 누구 올까? 누가 시켜요? 이거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의 요구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해석은 목적어니까 겉을, 주어가 동명사하는 겉을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요. 얘는 이름이 왜 이렇지? 앞전자의 둘치자. 그래서 명사 앞에 두는 말이 전치사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그 하나는 말이 온단 얘기잖아요. 그럼 정말 레알 명사. 당연히 올수 있죠. 동명사. 아이, 당연히 올수 있죠. 쌤, 투부정사도 명사적인 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투부정사는 이미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쓰리잡이나 뛰고 있는데 여기까지 얘가 차지하는 건 너무 양심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는 노노노, 그치만 동명사는 올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의라고 써놓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여러분을 좀 많이 슬프게 할 거예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한번. 제가 앞에 부분을 설명했더니 완전 똑똑한 친구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쌤, 투는요, 투부정사도 투로 시작하고요. 전치사 중에도 투가 있습니다요. 그렇지. 근데 아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럼 전치사 투 뒤에는 ing가 온다라는 거고요. 투부정사의 투 뒤에는 원형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럼 제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수 있냐면,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 수거처럼 그 표현을 완전히 암기한다.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괜히 그 얘기했어. 암기 안 해도 괜찮게 해주겠다고. 그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감별법. 전치사투는 해석이 돼요, 대체로. 어떻게? 어디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해석했을 때, 살아있네. 그러면, 아, 뒤에 동명사가 와야 되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많이 시험에 나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완전 유치한 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짝 알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니까. 자, 지금 뒤에 나오는 이 to는요, 전부 전치사 to라서 뒤에 ing가 와야 합니다. 자, 어떤 남자가 메리랑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메리네 아버님께서 이 남자를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아버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아버님, 저는 메리와의 결혼을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하다, look forward to ing예요. 아유, 지금 막 이상하죠? 아니야.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메리 곁에 있는 게 너무나 익숙해요. 익숙하다. be used to ing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메리와의 데이트에 진짜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다. 뭐 하는데 뭐를 쏟아 붓다, 헌신하다, devote A to ING예요. 정말 사랑에 있어서라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했을 때는 when it comes to 요때 to가 동명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ING가 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디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반대하다가 뭡니까? object to이고 요 뒤에도 ing가 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유치한 얘기를 통해서 어쨌든 아, 요런 목록에 속하는 애들이 전부 전치사 투구나라는 거 봤고, 해석할 때 아까 전치사는 살아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살아 있는지 보세요. object to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그쵸? 그다음에 when it comes to 뭐뭐에 있어서는 오 Devote A to, A를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Be used to,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Look forward to만 에로 해석이 안 되고,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렇게 해석돼서 얘네들이 전부 전치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문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문제 풀수 있겠어요? I look forward to lunch with you. 저는 당신이랑 점심 먹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Okay, look forward to ing. 그렇지. Nancy is used to on her own. On one's own이라고 하면 혼자서 홀로 이런 뜻이에요. Nancy는요,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요. 그렇지. 아까 익숙하다가 be used to ing였잖아요. 쭉쭉 풀리죠. 자, 그다음. Bob objected to another city. 밥은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거에 반대했대요.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object to ing였죠? When it comes to cooking, my grandma is the best. 요리에 있어서는 우리 할머니가 최고입니다. 어디 어디에 있어서는 when it comes to ing였었죠? 자, 그 다음. 미첼 여사가요, devoted her free time,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자원봉사하는 일에 바치고 있대요. 오! Devote A to ING라면서요. 그러니까 얘네는 익숙하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 푸는데 편해지고 해석하는데도 편해져요. 다음 시간까지 한세 번만 읽어보고 오세요. 자, A번 풀어볼게요.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찾아보랍니다. I avoided. 제가 피했습니다. 뭘? Being tricked by her lies.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했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봤죠?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 아닙니까? 그럼 여기 지금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이렇게 tricking이 아니고 being PP 이렇게 썼을까? 우리 이런 거 무슨 형? 수동형. 그래서, 아, 속인 게 아니고 being tricked. 수동태니까 당한 거.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속은 거예요? By her lies. 그녀의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근데 앞에 avoid가 붙었으니까 그런 불상사는 피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 avoided. 저는 피했습니다. Being tricked by her lies. 그녀의 거짓말에 속는 일을 피했습니다. 괜찮죠? 자, 2번. Sally's dream. Sally의 꿈은요. is입니다. 에? 뭐라는 건지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합니다. Living in Ireland. 아일랜드에 사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보어 자리에 동명사가 쏙 예쁘게 쓰인 겁니다. 이것도 이상 없죠? 3번. How can I stop my baby from coughing? 이라고 했고, 이게 기침하다 이런 거거든요. 쌤.

하지 않게 막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해보세요. Stop my baby. 내 아기가 from coughing. 뭐 하지 않도록. 기침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엄청 기침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럼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기침을 안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장이고요. 자, 4번 볼게요. In many countries, 여러 나라에서요. Throwing trash on the ground is, 어머 얘 동사인데. 그럼 앞에 이거 다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그렇지. 여기 지금 주어로 쓰인 동명사 구예요. 해석은 것은 throwing trash,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어디다가? On the ground, 땅에다가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요, is illegal,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A번까지밖에 못 풀긴 하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외울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네, 저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예요. 그 제가 해줬던 유치한 얘기에 해당하는 그 표현들 세 번씩 읽어보고 왔나 안 왔나 꼭 확인해 볼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단어 숙제까지 챙겨가십시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어떻게 하면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 어디에 있든 현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자, 이것은 선생님이 강의 초반부에 해줬던 긍정 주문, 후회 없이 기억하십니까? 이거 선생님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희 후회 없이 살자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누구 탓도 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 후회 없이 살자, 어디에 있든 할수 있는 것을 다 하자라고 하는 거는 공부만이 아닙니다. 맨날 공부만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기에 학교를 다니기에 할수 있는 것들 있죠. 급식도 먹고, 매점도 가고, 친구들이랑 운동장 산책 또 하고, 재밌게 갸르르 웃으면서 체육 활동도 하는 그 모든 것을 즐기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신 할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미니 테스트 1의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문항 번호 보시면 16에서 20번. 확실히 문항 수가 줄어들었죠. 왜? 어려운 거 투성이니까. 자, 이제 긴빈 칸. 두 문제 남았고요. 무관한 문장으로 잠깐 한 템포 쉬어갔다가 순서. 근데, 아, 이 순서, 37번 순서가 어마어마했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솔직히 다행이죠? 아, 이거 나만 어려웠던 게 아니구나. 선생님도 이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어려운 순서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의 최종 보스로 한번 잡아놓고 또한 단계 한 단계 가보도록 합시다. 자, 긴빈 칸. 우리 33번에 해당하는, 우리 민트스에서는 16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빈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그쵸?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답 찾는 거는 그래도 선택지에 도움을 받았을 때좀 괜찮지 않았나 싶기는 싶은데, 아, 여전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단서 같이 잡으면서 가볼게요. What is considered to be a major distinction? 주된 차이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이죠?

Between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 사이의 차이점.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겨지는 것입니다. 주된 차이점이라고 뭐와 뭐 사이의 예술과 과학 사이에. 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the subjective versus the objective stance, 주관적인 versus 아니면은 objective, 객관적인 어떤 stance, 입장. 태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주관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 지금 그 사이에서 예술과 과학의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예술은 주관적인 것이고 과학은 객관적인 것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빈칸입니다. 지금 이 빈칸을 채우는 문제거든요. 채워야 하는 내용이 첫 문장부터 제시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술과 과학 사이에 주된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거, 여겨지는 거, 얘들아. 여기에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글쓴이가 이거 맞아. 팩트야. 라고 딱 단정 지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들 생각하곤 한다. 지금 요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건 빈칸입니다. 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좋습니다. 예술과 과학 간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묘사한답니다. The outer world along with the inner. Along with은 뭐뭐 함께라는 뜻이니까, 내면의 세계와 함께 외부 세계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뭐할 뿐만 아니라, investigate, 탐구합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한 과학 작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것처럼, provides, 제공을 한답니다. Abundant indications, 풍부한 증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데, 자, 무엇을 보여주는 거? 객관성이라고 한건 어떤 목표다? They can never be completely realized. 결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목표임을 보여준답니다. 얘들아,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쫙 한번 보셨을 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객관적이라 볼수 있는 외부 세계까지 묘사하는 것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경험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목표는 심지어 완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거든? 그러면 글쓴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얘와 얘 간의 주된 차이점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거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이미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예술이라고 하는 게뭐 자연 풍경을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자연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관찰한 것에 주관적인 느낌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을 느낄 때 사람 뇌 반응을 연구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관적인 경험이자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둘 간의 차이점을 갖다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쉽고 구체적인 단서를 더줄 겁니다. Subjective and objective viewpoints, then, 그렇다면, 저이 표현 나오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관적인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exist, 존재하는데, 어디에 존재합니까? On a continuum,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속성상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연속선을 따라서 예술과 과학은 approach each other, 서로한테 접근합니다. 즉, 이것을 딱 잘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관점, 객관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 연속선상에 존재하면서 예술과 과학이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럼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속선상에 예술과 과학이 있으면서 서로한테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가까워지고 있다고. 요 얘기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 문장 되겠습니다. 자,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보여준답니다. The underlying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에 관여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과정,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are more similar than otherwise. 그렇지 않은 것보다 more similar, 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다시 뭐라고 얘들아? 예술과 과학에 관여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유사하다고요. 오케이? 지금 앞선 단서와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 또 다른 단서지요. 그치? 다시 연속선 상위에 있으면서 인지적인 과정도 유사하답니다. 요 얘기까지 더해줬어요. 그쵸? 자, 그리고 자, 이것은 어떠한 제안, 시사점인가 봤더니 창의성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요. 뭐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가 봤더니 한 철학자의 노력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는 거다. 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after reviewing. 검토한 후에 최근의 결과를 검토를 했답니다. 자, 무엇의 결과인가 봤더니 신경과학과 인공지능의 결과예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더니 아까 나왔었던 그 처치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From a neurocognitive point of view, 신경 인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은 The differences between art and science, 예술과 과학 간의 차이점,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다? 얘가 중요한 거죠? Superficial. 피상적인 것이다. 피상적인 게 뭡니까?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럼 다시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다. 자, 이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치? 사실 차이점이 아닌 거지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만 보이는 피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요 내용을 빈칸 자리에 채워주면 되는 것이라고요. 왔죠? 가볼게요. 다시 예술과 과학 간의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피상적인 것일 뿐입니다. 요 얘기 찾아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Begins to blur. Blur라고 하는 단어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뭐죠? 흐려지는 겁니다.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주된 차이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begins to blur. 흐릿해진답니다. 희미해진답니다. 뭐 했더니 자세히 살펴봤더니 요게 포인트. 얘가 정답을 확신할 수 있는 단서죠? 흐릿해진답니다. 희미해진답니다. 1번이에요. 그쵸? 자, 2번 가겠습니다. 반영한답니다. 예술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반영합니까? 아니고요. 3번 갈게요. Marks the clear boundary between the two. 그 예술과 과학 간에 분명한 경계를 표시합니까? 경계? 없다고. 그치? 서로서로 가까워지는 연속선 상에 존재한다고요. 4번 갈게요. 강화한답니다. 예술적 표현의 독특함, 독창성을 갖다가 강화합니까? 아니죠. 예술적 표현의 독특함. 나올 수가 없죠. 5번 갈게요. 형성을 한답니다. 그 학문 분야들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는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갖다가 형성하는 것도 아니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자면. 결국, 인지적 과정이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예술도, 과학도 결국엔 그 인지적 과정은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요. 사고를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는, 창작을 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밤하늘을 봅니다. 과학에서는 밤하늘을 보면서 별이 왜 저렇게 움직일까? 별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내놓겠죠. 예술은 어떻습니까? 밤하늘을 봅니다.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그 밤하늘의 어둠과 그와 대비되는 별의 반짝임을 어떻게 잘 표현할까? 거기에 따른 예술적 작품을 또 창작을 해내겠죠. 그 인지적 과정이 유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선택지상에서 소거하기가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2, 3, 4, 5번 소거하시고 blur의 의미까지 잘 알았더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7번입니다. 지금 빈칸의 소재들이 다 만만치가 않죠. 그치? 이 친숙하지 않은 소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소재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쭉쭉 나아가는 연습, 질문에 등장한 정보로만 답을 찾아나가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뉴턴은요, defined, 정의를 내린답니다. 자, define A as B는 A를 B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니까, his scientific enterprise, enterprise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
뭐 대규모의 사업을 의미하는 거니까 과학에서 자신이 하는 거 탐구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탐구 활동을 갖다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The search for는 무언가를

것이죠. 소수의 수학적 법칙을 찾는 것이다. 빈칸하는 소수의 수학적 법칙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답니다. 아하, 여기서 빈칸 문장이 선문장이네. 자,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인 탐구 활동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나 봤더니 빈칸하는 소수의 수학적 법칙을 찾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답니다. 아직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뉴턴 얘기합니다. 자,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 탐구 활동을 빈칸하는 소수의 수학 법칙을 찾는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단서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His domain was 그의 분야는 the physics of motion, 운동 물리학이었습니다. 자, 그는 제안을 했습니다. 즉 설명하고자 했다고요. 무엇의 관점에서 세계의 운동 법칙과 중력의 법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이 법칙이 수학적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겠구나. 요 정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How his laws, 그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Count 번은 무언가를 설명하다라는 뜻이니까. 자, 무엇을? The movement of the bodies in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 있는 bodies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천체죠. 이 천체의 움직임을 갖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일단 뉴턴이 만들어낸, 제안한 그 법칙, 이 수학적 법칙을 갖다가 먼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법칙인가? 요거는 지금 더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온 정보는요. 어떤 태양계 천체의 움직임, 즉 현상을 갖다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요 정도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뭔가 찝찝하죠? 충분한 단서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그치? 여기에서 단서가 끝나진 않겠지. 뭔가 더 있을 겁니다. 그 덜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뒷부분에 등장할 거예요. 자, 뒤에 봤더니 예시가 등장하네요. As an example, 예시로서. The Newtonian style of explanation, 뉴턴식 설명의 예시로서. 자, 우리는 무엇을 들어볼 수가 있냐면 The law of gravity,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자, 뒤에 나온 내용은 뭡니까? 이 중력의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그치? 이 정도 정보는 빠르게, 아주 빠르게 강약 조절을 또 해야 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두 개의 물체든 그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건데 그 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inversely proportional 반비례한다라고 하네요. 무엇에 반비례합니까? 그 물체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힘의 세기가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중요하지는 않구나.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자, 뉴턴은요. was criticized. 자, 요게 중요한 거 얘들아. 단어의 무게. 뉴턴은 지금 뭐 받았다고? was criticized. 비판받았다고. 자, 뉴턴이 비판을 받았답니다. 뭔가 눈에 번쩍 뜨이는 단어잖아, 얘들아. 그치? 비판을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His contemporaries. 동시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이유로 비판을 받았냐면 failing to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못했습니까?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할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했냐면 how gravity works.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는 방식. 중력의 작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동시대 사람들이 뉴턴을 비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To them, 그 동시대 사람들한테 있어서 action at a distance between two objects. 그 멀리 떨어진 물체 간에 일어나는 작용은 smack of magic. 뭐 했답니까? 마술. 마술 같은 기미를 보였답니다. 이건 그냥 마술 같은데. 지금 두 물체 간에 뭔가 연결된 실도 없고 끈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잡아당긴다는 거야? 마술 같아. 설명 좀 해봐. 작용 방식 좀 설명 좀 해봐. 라고 지금 뉴턴을 비판했다고요. 그치? 자, 요거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비판을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결국엔 그것이 즉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을 갖다가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거죠. 그치? 좋습니다. 자, 내용이 전환되면서 뉴턴은 비판을 받았는데

작용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내용이 어떻게 뒤집히는가를 살펴주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치? 자, 봤더니요, Newton, however, 그러나 뉴턴의 reply, 대답했습니다. 요거예요. 자, 비판에 대해서 뉴턴이 어떻게 반박했는가, 그걸 알아야지만, 뉴턴이 자신의 과학적 탐구 활동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그 법칙은 어떤 법칙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러나 뉴턴은 대답했습니다. Hypothesis, not bingo.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I do not propose hypothesis. 나는 가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가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뉴턴은 거부했습니다. 뭐 하기를? 설명하기를. 그 중력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원리 설명을 거부했구나. 원리 설명을 거부했구나. 자, 다시. 작용 방식 설명 못하잖아 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했다. However, 그러나 자, 뉴턴은 저는 가설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원리를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원리는 결국 앞서 사람들이 요구했던 작용 방식이니까 이거 설명해. 했더니 싫어, 안 해. 나는 가설 같은 거 제안하지 않아. 라고 했다고요. 그치?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래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왜 그런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뉴턴은 그걸 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 요 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거는 거부했대. 그러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더 들여다봅시다. 자, 이겁니다. For him. 그에게 있어서 It was sufficient. 이것만으로 충분했답니다. 오케이. 충분했대요. 이것만으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뉴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만으로 충분했다? 자, postulate는 가정하는 겁니다. 힘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인가 봤더니요. 뭐 할 수 있는 힘이에요? Predict the motions of the heavenly body. 이거 천체잖아요. 천체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힘. 그 힘을 가정하기에는 충분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천체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예시로서 등장한 것이니까 이건 그냥 현상이잖아요. 현상?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화해 보면 뭡니까? 이 마지막 문장의 내용은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가정하기에 충분하면 됐잖아. 그게 뉴턴의 입장이었다 이겁니다. 아직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의 도움까지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뉴턴은 원리, 즉 작용 방식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면서 어떠한 설명을 덧붙였는가 봤더니 결국엔 현상을 예측하는 그 힘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러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현상을 예측할 수 있으면 됐잖아. 이 법칙 가지고 현상을 예측할 수 있으면 됐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내가 왜 그런지까지, 작용 방식까지, 원리까지 설명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요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지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1번 선택지부터 분석 한번 갈 거예요. 현상을 예측하는 힘을 가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1번 갈게요. Which should help future scientists reduce their workload. 자, 미래의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작업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지금 작업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 절대 아니죠. 자, 2번. What could deduce observed regularities in nature? 자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deduce, 요 단어 알았어야 됩니다. deduce가 뭐 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추론하고 추정해내는 거예요. 지금 자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법칙이랍니다. 자, 자연에서 관찰되는 규칙성을 도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규칙성을 끌어내는 거니까 그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건데 이 deduce라고 하는 단어, 논리적으로 끌어낸다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잡아가시고요. 그렇죠? 어떤 틀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뭐를 위한 틀이에요? 평가하는 거죠. 자연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지금

자연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한다. 여기에서 소거가 가능하고요. 자, 4번 갈게요. What should govern? 지배할 법칙이다라고 하네요. 자, 자연의 작용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방식에 자연의 그 작용을 갖다가 지배한다고. 지금 자연의 행동, 작용을 갖다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배하는 법칙이니까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예측 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unpredictable. 여기에서 또다시 탈락이지요. 그치? 5번 갈게요. One could conclude that 결론을 낼 수 있는 법칙이 되겠네요. 자연이라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random, 무작위적이다. 자연이 무작위적이야, random이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법칙, random에서 또 반대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진짜 어려웠어요. 그쵸? 자, 내용도 애매모호했고 단서를 잡긴 잡았지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땐 선택지의 도움을 좀 받아보자. 앞선 강의에서 말한 적은 있지만 이 지문이 너무 어려우면 선택지를 좀 쉽게 만듦으로써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일단 너무 어려웠어. 그럼 선택지의 도움을 좀 우선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빈칸 끝나고요. 18번으로 넘어왔는데 18번은 무관한 문장. 근데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짧죠? 그리고 술술 읽힙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시간도 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나의 긴장감도 낮춰주는 그러한 구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잘 읽는 게 중요하지요. 1번 동그라미가 등장하기 전 이 부분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 내용의 전개 흐름까지 예측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We ingest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할 때마다. The immune system in our gut, 우리의 장에 있는 면역 체계는요, must discern, 뭐 해야 됩니까? discern은 분간하고 식별하는 거잖아요. 자, 무엇이 아군이고 무엇이 적군인가를 갖다가 식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나 뭐를 해야 돼요? 자, welcoming, 환영해요. 받아들이거나 expel은 추방하는 거잖아요. 배출해야 된답니다. 무엇을? 영양소를, 미생물을, 박테리아를, 여기에서의 버그는 병원균이라고 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배출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앞문장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치? 잡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섭취할 때마다 장 속에 있는 면역체계는 그것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을 해서 받아들이거나 배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셔요. 동그라미 치기로 핵심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합니다. 그랬을 때 장에 있는 면역체계는 무엇이 아군인가? 무엇이 적군인가? 즉 무엇이 우리 몸속에 이로운가 해로운가를 갖다가 식별을 해서 걔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배출해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판단하러 가는 거죠. 1번 문장입니다. A healthy immune system, 건강한 면역체계는 remains 여전히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조용히 vigilant, 경계하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vigilant라고 하는 형용사는 진짜 많이 봤죠. 주석단으로 주긴 주지만 안 줄 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셔요. 자, 조용히 경계하는 상태로 남아있답니다. 마치 뭐처럼 근육질의 경비원처럼 비유하는 거지요. 그치? 자, 그래서 뭐합니까? The meeting the good, 좋은 것 것은 받아들입니다. 입장을 허가하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destroying the bad, 나쁜 것은 파괴를 해버린답니다. 우리 면역체계가 건강할 때는 앞선 내용을 갖다가 정말 근육질의 경비원처럼 잘 수행하는구나 라는 이야기, 흐름 괜찮습니다. 1번 가볍게 넘기시고 2번 갈게요. 자, 버스로 뒤집어요. 그러나 자, 이번에 뭐 할 때가 되겠습니까? 건강한 면역체계의 반대 얘기가 나오려나? 자, 그러나 우리의 장이 gets attacked,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뭐에 의해서 가차 없는 unruly, 지금 통제할 수가 없는 crowd, 어떤 무리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독소라든지 영양소가 결핍된 식사라든지 스트레스, 약물, 다른 요인들에 막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장, 그 장이 공격을 받게 되면 the guard, 경비원이 뭐지요? 우리의 면역체계잖아요. 그치? 우리의 면역체계는요, gets

러브완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어력은 약화됩니다. 아, 지금 건강한 면역 체계 말고 장이 공격받았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면역 체계가 압도를 당해서 방어력이 떨어진다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3번 문장. Maintaining, 유지하는 것은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네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촉진하는 거죠.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supporting immunity, 어떤 면역력을 지원하고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어떤 균형 잡힌 영양분의 섭취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공격받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압도를 당해서 그 힘이 약해졌습니다. 3번에 등장한 이 내용은요, 앞서 등장한 어휘를 갖다가 막다 넣어주고 있어. 영양소의 섭취, 그 균형 잡힌 섭취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인 척을 하면서 어떤 박테리아 얘기도 나오고 면역력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함정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연습했던 거 기억하시죠? 항상 뒷문장까지 봐야 된다. 자, 지금 3번 문장 괜찮다라고 느끼셨으면은 4, 5번은 그럼 어떠한가? 얘 또한 잘 이어지는가까지 살펴줬었어야죠. 그렇죠? 자, 4번 문장 한번 가보셔요. 자, 봤더니 that's when이라고 해서 요거 앞 내용 그대로 받아주고 있구나. 자, 그것은 언제인가 봤더니 기회주기적인 나쁜 박테리아가 make their move라고 해서 움직여 행동을 취하는 때입니다라고 해요. 자, 4번 문장 뭐라고요? 그때는 언제냐면 기회주의적인 나쁜 박테리아, 즉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그 나쁜 해로운 박테리아가 make their move, 행동을 취하는 때라고요. 지금 나쁜 박테리아가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 나쁜 박테리아가 행동을 취하는 때는 우리가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를 유지하는 때입니까? 아니면 공격을 받아서 면역력이 약해진 때입니까? 얘잖아요, 얘. 2번 문장이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에 5번 문장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신다면, 자, 이러한 말썽꾼들은요, 이용을 한답니다. 우리의 손상된 면역 체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find their way in, 침투를 한답니다. 이제 말썽꾼들은 누구예요? 앞서 나온 나쁜 기회주의적인 박테리아들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손상된 면역력을 갖다가 이용해서 안으로 침투하는 거니까 얘와 얘의 문장 간 연결도 굉장히 끈끈하죠.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남겨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서 지워야 되는 문장 번호는 몇 번이라고요? 이거 3번이라고요. 그치? 그래서 얘를 빼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죠? 자, 3번 빼주고요. 다시. 자, 우리의 면역 체계의 방어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뭐 한다고? 나쁜 박테리아가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우리 몸속으로 침투한다고요. 이러한 이야기. 그치? 항상 뒤에 나오는 문장, 그 문장과의 끈끈함까지 잘 살펴보셔라. 라는 조언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죠. 시험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기간. 내가 맨날 시간 없다고 컵라면에 삼각김밥으로 밥을 때워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파서 집에 오면 맨날 야식으로 떡볶이를 먹고요. 잠도 못 자가지고 맨날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뒤죽박죽 다 얽혀있는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랬을 때 나의 면역 체계가 뚝 떨어져서 뭐 걸리기 쉬워요? 장염 같은 거 걸리기 쉬워요. 그치? 막툭 하면 배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빵빵하고 막 꾸룩꾸룩하고 이런 장염 같은 거 걸리기가 쉽다고요. 지금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잠깐 쉬어가는 구간으로 잘 사용을 했길 바라면서. 자, 이제 순서입니다. 저희 미니 테스트 1의 두 순서 문제가 다 길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19번은 조금 수월하게 순서를 잡았을 수 있을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20번이 최종 보스. 여기에서 순서에 대한 감을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거든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글 갑니다. flavor. 맛은요, pulls on our brains, 우리의 뇌를 갖다가 pulls on, pull on을 막 잡아당기는 거야. 잡아당기는 거니까 뭐 하겠니? 영향을 미치겠지, 그치? 그러니까 맛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In subtle but powerful ways, 미묘하지만 강력한 방식으로 맛이 뇌에 영향을 미친대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순서 문제는
항상 뒷부분에 꼬리를 잡는 문제,

보니까 뒤에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겠어요. 그쵸? 자, 다시. When odor information, 냄새 정보입니다. 이것은 맛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지. 어쨌든 이 냄새 정보가 enters the brain, 뇌에 들어올 때. It goes directly to, 이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뇌의 오래된 부분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은 뭐를 담당하는 부분이냐면 emotion and memory,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랍니다. 구체적으로 이거네. 맛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근데 그중에 냄새 정보라고 하는 것이 뇌에 들어오면 이거는 뇌 중에서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치? 자, 꼬리 잡기니까 뒷부분의 내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맛은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맛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냄새 정보가 뇌의 부분 중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A단락 한번 가봅시다. That emotional pull이라고 해서 that이라고 하는 단서 나왔네. 아하, 그러한 감정적 이끌림은, 그러한 감정적 이끌림은 may also 또 나왔습니다. 또한 설명을 한답니다. 왜 이민자들이 이러하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해준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A단락은 탈락인 거 알겠지요? 그치? 다시 A단락. 그러한 감정적 이끌림은 또한 설명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감정적 이끌림 안 나왔고요. 이것이 설명하는 바가 앞에 일단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쉽게 탈락되는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비단락으로 넘어가서요. It doesn't reach라고 하면서 it 이것 또한 단서가 되겠네. 자, 이것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Cerebral 컬텍스라고 해서 이건 대뇌 피질입니다. 뇌 부위니까 그냥 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뇌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Until 뭐할 때까지? Several steps later. 몇 정거장을 더 거치기 전까지는 여기에 도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몇 정거장을 더 거쳐야지만 뇌의 대뇌 피질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비단락 내용 정리 갈까요? 자, 이것은 몇 정거장을 더 거친 후에야 뇌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도달합니다라고 해요. 우리 아까 주어진 글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냄새 정보가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전달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전달이 되고 이 냄새 정보가 뇌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도달하려면 몇 정거장을 더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도달해요. 그 얘기를 받아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시 가리키는 게 냄새 정보다라고 했을 때 이야기가 잘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첫 번째 순서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달라까지 본 다음에 확실하게 정해보자고요. 자, 시달라 왔습니다. 자, 우리는요, 자주 사용합니다. 맛을 뭐로써 사용하냐면 ethnic markers라고 해서 이거는 민족적 표지죠. 표지가 뭡니까? 다른 것과 구별해주는 표시입니다. 자, 뭐라고? 우리는 맛을 자주 민족적 표지로 사용한답니다. 지금 이 민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예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C보다는 B죠, 그치? 첫 번째 순서는 아까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얘를 첫 번째 순서로 잡아주시고, 씨달라, 우리는 맛을 민족적 표지로 사용한답니다. 아직 이 얘기가 등장하기에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X 표시하고요. 다시 첫 번째 순서로 잡았던 B단락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이시 가리키는 거는 냄새 정보가 맞았네. 이 냄새 정보라고 하는 것은 몇 정거장을 더 거친 후에야 대뇌 피질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도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신경과학적인 근거다라고 하네요. 자, 무엇에 대한 근거냐면 맛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To move us,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얘들아, 봐봐. 지금 맛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겠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니까 이게 바로

감정적 이끌림이겠죠. 이것이 바로 감정적 이끌림이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겁니까? A 단락으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 겁니다. 자, 가볼게요. A taste of a favorite food.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의 맛은요. 우리를 옮겨줄 수 있습니다. 어디로? 우리의 어린 시절로 다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뭐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노래나 사진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어린 시절로 되돌려 보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왜? 감정과 기억으로 그 냄새 정보가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으니까요. 그치? 그렇구나. It's no accident. 이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자, 이게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7권짜리 분량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이 was sparked, 촉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뭐에 의해서? 마들렌의 맛. 티케이크라고도 불리는 이 마들렌의 맛 때문에 이 엄청난 분량의 소설 집필이 시작되었다. 왜? 그 마들렌을 딱 먹고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엄청난 분량의 소설 집필이 시작하게 된 것이지.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맛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즉 감정적 이끌림을 느끼게 해서 어디로 어린 시절로 가게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감정적 이끌림이 무엇을 설명해 주는가가 우리가 지금 살펴본 B단락의 뒷부분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A단락으로 가죠. 이 감정적 이끌림은 또한 설명합니다. 아직 민족적 표지? 여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순서는 BAC로 잡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예측한 A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한 감정적 이끌림은요, 또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민자들이, 아하, 이민자들 얘기 나오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민족적 얘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치? 자, 왜 이민자들이, 우리 hold on to는 뭐 하는 거죠? 고수하는 거예요. 고수하고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거죠.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수한답니다. 그들 본국의 맛을 갖다가 고수한답니다. 뭐 하고 나서 한참 후에도 그들이 새로운 언어, 새로운 복장 방식, 심지어는 때로 새로 종교까지 채택한 이후에도 그들 본국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고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binds ethnic groups together. 자, bind together는 결속시키는 겁니다. 함께 꽉 묶어주는 거거든요. 이 민족 집단을 갖다가 결속을 시킨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바다와 국경을 넘어서까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집단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맛이라고 하는 걸 자주 민족적 표지, 민족과 민족을 구별해주는 표시로서 사용을 하는 것이겠지. 좋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순서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서인 C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는요, 자주 맛을 민족적 표지로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the treasures of one culture, 한 문화의 treasures, 보물이니까 귀중한 것이지요. 그 귀중한 것은 여겨지는데 적어도 처음에는 as disgusting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것으로 disgusting? 역겨운 것으로, 즉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들에 의해서 역겨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민족과 민족을 구별해주는 어떤 표시, 표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본인들은 점액질에 발효된 콩, 낫또라고 불리는 발효 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내용이 한번 쫙 전환이 되는 거죠.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기억 부분으로 전달이 돼서 어린 시절로 우리를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떤 이민자들이 끝까지 맛을 고집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민족과 민족을 결속시키기도 한다. 즉, 그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치? 그러니까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족적 표지의 역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이런 두 차원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 지문에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닥쳐지면 어떻게 되지요? BAC의 순서니까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김치찌개. 이 김치찌개의 냄새를 딱 맡습니다. 맡았을 때, 이게 우리 뇌의 어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김치찌개 냄새를 맡았을 때, 아, 이건 발효 음식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뭐를 먼저 건드려? 감정과 기억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건드리기 때문에 그 냄새를 딱 맡았을 때, 아, 이거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신김치를 푹 끓여서 만들어주시는 그 김치찌개, 그 추억이 딱 떠오르는 거라니까요. 그러한 얘기를 앞부분에서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찐으로 어려운 20번 문제로 넘어오셔서요. 아마 길이는 비슷한데, 그리고 사실 단락마다 연결어의 쓰임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연결어의 도움도 굉장히 잘 받을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이두 번째 순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 해석이 중요한 단서가 됐을 겁니다. 자, 주어진 글부터 한번 분석할게요. Education, 교육은요. is a positional good. 자, 여기서 1차 막히지 마시고. positional, 위치에 관련된 지위, 우위란 뜻이고, 여기에서의 굿은 재화란 뜻으로 쓰였죠. 재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바라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갖다가 재화라고 하잖아요. 즉, 위치와 관련된 재화란 뜻인데, 해설지에 뭐라고 나옵니까? 지위제. 자, 지위제가 무엇이냐면, 이건 상대적 위치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을 갖다가 지위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가방이라든지 비싼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위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겠죠. 근데 지문에서는 무엇이 지위제다? Education, 교육이 지위제다. 자, 교육은 지위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possession of university qualification, qualification은 어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니까 나 대학 졸업했어라는 자격 취득. 대학 학위죠.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은요. 다시. 대학 학위의 보유라고 하는 것은 indicate, 보여줍니다. 어떤 학문적인 성취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을 갖다가 뭐로 만들어줍니까? 더 가치 있는 직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교육은 지위제야. 라고 해놓고 소재를 좁힙니다. 구체화를 시켰어요.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준답니까? 그 졸업생을 갖다가 더 가치 있는 직원이야. 이걸 갖다가 보여준다니까요. 내용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교육은 지위제랍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졸업생이 더 가치 있는 직원이다. 이거를 보여준다고요. 즉, 대학을 졸업한 지원자가 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을 때, 대학 졸업한 직원이 더일 잘할 거야, 능력 좋을 거야,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대학의 학위다. 뭐,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줄에, indicate, 보여줍니다. 나타냅니다. 여기에 빗금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단서를 할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단서 역할을 하는지는 단락의 앞부분 읽어보면 바로 캐치가 될 겁니다. 자, A 단락 왔습니다. 이거는 각 단락마다 연결어의 쓰임도 눈에 띈다라고 했었는데, A 단락은 however, 그러나라고 시작하는군요. 자, 그러나 some institutions, 몇몇 기관들은 이 some이라고 하는 단어 잡아줘야지. 그치? 전체 다가 아니고 일부. 몇몇 기관들은요, remain,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대개 누구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가? 봤더니, members of the social elite, 사회적 엘리트 구성원들만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however로 뒤집으면서,

몇몇 기관들은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 정리 가야죠. 자, however로 뒤집으면서 몇몇 기관들은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상태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A 단락이 however로 뒤집기가 좋은 단락입니까? 주어진 글이랑 잘 뒤집히는 관계입니까? 아니지요, 그치? 우리 주어진 글에서는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직원임을 보여줍니다까지 나왔는데, however로 뒤집고는 몇몇 기관들은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대. 적절한 연결이 아니지요. 그럼 A 단락은 탈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잡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었거든요. 자, B 단락도 어떤 연결어로 시작합니까? But죠, but. 그러나. 자, 마찬가지 뒤집고 있어요. 그러나. When, 뭐할 때.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accessible only to the social elite. 사회적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상태일 때. 그때, possession of a university qualification, 대학 학위의 보유라고 하는 것은 also indicated. 자,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꼼쳤었던 indicate 기억하시죠? 또한 보여준답니다. 또한 나타낸답니다. 무엇을? membership of the elite. 내가 엘리트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다. 이거를 보여준다고요. 그치? 다시 여기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자. 디달락도 벗으로 뒤집고 있었어요. 뒤집으면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일 때, 대학 학위의 보유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 집단에 속한 구성원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벗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야, 근데 있잖아. 라고 전환을 하는 거야. 그치? 우리 주어진 글에서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직원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지. 근데 비달락에서 야 근데 있잖아 그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때 대학 학위 보유라고 하는 건또 다른 걸 보여줘 뭘 보여줘 엘리트 계층에 속한 구성원임을 보여줄 수도 있어 이렇게 전환하는 역할을 멋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다시 비달락은 벗으로 뒤집어요 근데 강한 뒤집기라기보다는 내용을 전환하면서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그 대학 학위의 보유는 자 이것은 또한 뭘 보여주었습니까? 내가 엘리트 계층에 속한 구성원이다 이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거네 벗으로 내용을 전환하면서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얘도 보여줄 수 있지만 또한 뭐도 보여줄 수 있다?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어떠할 때 대학 교육이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회의 소수, 그 소수 엘리트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나 엘리트야. 그래 보여준 어떤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로 뒤집힌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비달락 괜찮죠? 여기서 확정 지을 수는 없고 C달락까지 확실하게 가봅시다. 자, 씨달락도 연결어로 시작합니다. So, 그래서 라고 시작을 하네요. 자, 그래서, 모함에 따라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서, the desire, 욕구입니다. Social differentiation,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는 is increasingly sought, 점점 더 추구됩니다. 여기에서 끊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추구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아닌 거 알겠어요. 그치? 시달라, so라고 이어받으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도 점점 더 추구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어진 글 뒤에 so라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얘는 첫 번째 순서로는 쉽게 탈락시킬 수가 있겠고 이따가 두 번째 순서 잡는 게 관건이니까요. 자, 다시 첫 번째 순서 B달락으로 왔습니다. 다음 문장 다시 한번 봅시다. 땡땡으로 부연 설명 가죠. 그치? 따라서
It also had considerable positional value. 이것은 또한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어떤 지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내가 왜 대학 학위를 갖고 있어? 그럼 나 엘리트 계층이야가 되는 것이니까 상당한 지위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With the mas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대규모 확장입니다. 언제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글쎄 고등교육이 대규모로 확대가 됐답니다. 그것과 함께 Possession of a university degree, 이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은요, no longer, 중요한 표현이죠?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Such exclusivity, 배타성이에요. 더 이상 그런 배타성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치? 지금 뭐가 됐어? 고등교육이 대규모로 확대가 됐어. 쉽게 말해서 대학이 막 엄청 많이 더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내가 사회적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배타성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게 된 것이죠. 그쵸? 자, 지금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등교육이 대규모로 확대가 됐더니 대학 학위를 보유하는 것이 배타성을 보여주지 않더라가 됐거든? 근데 우리 아까 씨달락은 so, 그래서 고등교육의 접근이 확대되는 것은 사회적 차별화 욕구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 지금 요거랑 맥락이 어긋나게 되잖아요. 우리 삐달락의 마지막 부분은 배타성이 사라졌어라고 하는데 씨달락은 쏘라고 이어받으면서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추구되었다. 즉 이걸로 더 사회적으로 차별되는, 즉 구별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였다라는 느낌이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순서로 시달락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만 읽었었더라면, 이 앞부분만 읽고 순서를 잡고자 했더라면은, 고등교육 접근이 확대됐다고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봤으면은, 아, 아니구나를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A 단락을 두 번째 순서로, C 단락을 세 번째 순서로, BAC로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쵸? 자, A 단락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나라고 뒤집으면서, 몇몇 기관은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기관들은요, 보통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거의 항상 어떤 대학이었냐면, 이 고등교육의 대규모 확장 이전에 이미 잘 확립되어 있었던 그러한 대학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은 가지고 있는데 더큰 지리적 가치를 다른, 보통 더 최근에 생긴 기관들보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기관들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영국의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가 있을 거고요. 호주의 The Saint John's라고 해서 명문 대학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여전히 엘리트만 접근 가능한 그러한 대학 기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지,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C 단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몇몇 기관들은 엘리트만 접근할 수 있는 기관. 그러기에 그러한 대학들은 높은 지위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그 내용을 받아주는 거니까 이제 시달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추구되는 겁니다. 추구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추구가 되는 것이냐면 그냥 대학을 졸업한다라고 하는 사실, 단순히 대학 학위를 땄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선택에서까지도 기관, 어떤 교육 과정, 고등 학위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냐. 그냥 대학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아니라 어떤 대학이냐. 무슨 전공이냐. 이제 이런 것들의 선택에서도 사회적 차별화에 대한 욕구가 추구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따라서 이 참여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집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명백하게 tiered, 계층화된 시스템을 갖다가 초래를 한다고요. Whatever their official designation by government, 정부가 뭐라고 공식적으로 지정하든지 간에, 즉 정부의 공식적 지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아니면 영국의 옥스퍼드, 아니면 한국의 뭐 S대 같은 것을 그게 1등이야. 그게 1등 대학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게 아니다라 할지라도 이 참여의 확대, 여기서의 참여의 확대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확대가 된 것이죠. 그 참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계층화된 체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한 5%의 국민들만이 대학에 갔어요. 그랬을 때는 이 대학 학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었지, 나타낼 수 있었지만, 대학이 엄청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70, 80%의 국민들이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이냐, 무슨 전공이냐, 어디 학위까지 땄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따라 대학의 서열이 더 커졌다.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 단락에서 덧붙여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순서 찾으면 BAC의 순서니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어려운 순서 문제까지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 미니 테스트의 꽃은 사실 순서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빈칸에 이어서 순서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삽입입니다. 이 삽입과 특히 미니 테스트 1에서는 요약문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질문 다시 살펴보고 오시는 거 중요하겠고. 자, 오늘의 긍정 질문 뭐였습니까? 어디에 있든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똑비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여러분, 읽기 시험을 보실 때 읽기 지문이 또 길게 나오면 생각보다 또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읽기 지문을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본다라기보다는 그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문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앞서 그 접속사 같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표시를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아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형 12에 해당 되는 중심 내용 고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과 관련된 또 설명문 관련된 내용을 읽고 1지문 2문항, 그러니까 좀 더 길고 복잡한 유형의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앞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유형들과 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주제문을 고를 때는 첫 번째의 문장과 그리고 마지막의 문장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하나는 아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문장들은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기억하시고 자, 일단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령 운전자, 나이가 많은 운전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거나 대체수단이 없어서 면허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고령자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지적을 했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 마지막에서 이 면허 반납을 요구하려면 단순한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교통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교통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아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중심 생각을 좀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강제해야 된다? 아니지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확대해야 된다라고도 보기 어렵고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번인 고령 운전 면허 반납 정책에 교통대책

책을 함께 제시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7번과 8번에 해당되는 하나의 질문을 읽고 두 가지의 문제를 푸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우리 유형에서 앞선 유형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전통문화가 개선된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 예법이 현실에 맞게 축소된 또 선조의 뜻을 올바르게 계승한 이런 선택지도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빈칸이 나오는 앞뒤를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부담스러운 결혼 예물 때문에 여러분 예물이 뭔가요? 결혼할 때 주고받는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우리가 예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결혼에 대한 전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자, 하지만 나오고 있지요. 예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현재의 문화는 여러분 부정적으로 전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지금 현대에서는 가격, 종류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 전통 혼례에서 예물을 주고받는 것은 이런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전통의 어떤 의미를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비싼 물건을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집안의 형편에 맞게 정성을 담아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무리하지 않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마련해서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사실은 형식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 요 내용을 한번 넣어보면 하지만 예물의 종류와 가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현재의 문화는 형식만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우리가 어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번, 전통의 형식만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윗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전통 예물의 부담 탓에 결혼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전통 문화는 세대 변화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니지요. 자, 그다음 예물을 주고받는 결혼 문화는 없어져서는 안될 정성이 전통이다. 이 내용도 사실은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결혼 예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서서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담아 보낸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중심 내용에 가깝다라는 4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유형을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을 풀어볼 텐데요. 자, 최근 우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여러분, 과학, 우주, 네, 이런 내용들 나오면 머리 아프다, 이런 학생들 있을 텐데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아마도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우주 쓰레기인데, 그 우주 쓰레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여러분 어때요? 좀더 중점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인공위성에 의존하는 통신, 기상, 항공 시스템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여러분,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서라는 의미이죠. 강화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뭐뭐 아어야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가 이 글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더라도 과학 기술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내용은 중심생각과 관련이 없고요.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가 국제 협력을 강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로 적합한 것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읽고 우리가 빠르게 정답을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사재기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재기란, 보통 우리가 뭐뭐란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그 뜻의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지요. 그래서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대량으로 사두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혹시 시험에서 나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까지 그 내용을 풀이하는 정의하는 내용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재기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동은 개인에게 단기적인 이익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물품이 부족해져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순환.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면 성급한 사재기보다는 소비자의 신중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비해 사재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니죠, 여러분. 일단 사재기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해야 된다? 이 내용도 사실은 이 지문에서 연관이 없습니다. 자, 사재기는 장기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어디에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어서 신중한 소비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3번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11번은요.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이라고 하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 나오지요. 최근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표현. 여전히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색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다. 자,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 이런 감정일기 프로그램, 괜찮아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한 감정 표현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에 적절한 이 글의 주제를 찾는다면 성인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실은 이 내용, 여러분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감정을 자주 드러내면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감정 표현으로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이라는 것 개인적인 지원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학교나 직장에서라고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무언가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학교나 직장,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세수할 때마다 화학 성분을 가진 세안제를 사용하곤 한다. 여러분, 세안제. 보통 우리가 뭐 클렌징 폼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것을 이제 세안제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세안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롭다라는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이랬을 때 피부에서는 유익한 균, 그러니까 좋은 균과 천연 보습막이 만들어지는데 세안제는 이런 것들까지 제거해 피부를 민감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화장을 했거나 오랫동안 외출했을 때는 세안제를 쓸 수밖에 없지만, 뭐, 물 그래야겠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나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비누로 씻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세안제를 자주 사용하지만 실제로 좋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뭐, 꼭 필요한 상황이 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천연 비누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화학 성분이 포함된 세안제는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번에서 14번. 이제 일지문 이문항을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와 함께 들어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은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빈칸에 나오는 앞뒤 문장들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주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구 동행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라는 것을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동행 카드인데요. 자, 지구 동행 카드가 사실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 동행, 지구와 함께라는 의미라면, 우리가 이 내용이 그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맞는지 파악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한달 정액제로 일정 금액을 내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선택하게끔 유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지구 동행 카드의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시민들은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여러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도 실제로 많아졌어요. 또 자동차 통행,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든 것이죠. 자, 이렇듯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시민들의 혼란이 심해지고,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듯 앞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지구동행 카드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또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서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있지만이라고

B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봐도 시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4번은요.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유형의 학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의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지구동행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사실 여기까지 보면서 일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 우려도 제기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이 지구동행 카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일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이라고 하면서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격차로 인해서 제도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좀더 밝은 전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요금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아니고요.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니고요.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지구동행 카드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 시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2번 지구동행 카드는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자, 15번과 16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에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주제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자,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내용. 잘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이, 장애, 사회,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디지털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단어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종 행정 서비스, 금융 업무, 일상적인 소통까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나온다. 그럼 또 표시해야겠지요. 하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변화에서 소외되기 쉽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누구인가요? 이런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고령층, 그다음에 장애인, 저소득층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결국 여러분 뭐뭐 할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쨌든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기가 쉽다라는 부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사회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 빈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것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자, 정부의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기의

0: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이 글에서 나타나는 내용과는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할 텐데요. 자, 이 내용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뭘 하나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누구나 사용이 용이한, 뭐 가능한 단순한 기기를 비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지털 포용은 기술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자, 주제를 찾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여러분,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개발이 필요하다? 기기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요. 자, 그리고 기술 발전은 정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이 지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 접근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우리 뭐였나요? 아까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 정부의 중심된 생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포용은 정보 격차를 좁혀서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유형 12를 마무리를 해 보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이런 기사문들 또 설명문도 같이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 설명문과 논설문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지문 1문항, 또 1지문 2문항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았는데요. 좀 유형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중심 내용을 찾는 유형으로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1지문 2문항의 경우에는 여러분, 각 문제의 유형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은 어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연습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같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 연습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먼저 읽으시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쓸 때에 한 줄로 요약하는 연습, 여러분 필요합니다. 사실 요약하는 것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거나 또긴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줄 정도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유형에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연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형 12를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긴 지문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읽는 것이 고득점으로 갈수 있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읽기의 유형들 중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 수필이나 소설 또 논설문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정이나 또 이 글을 쓴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는지 이런 목적 등을 파악하는 유형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평상시에 이런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시는 것이 시험 볼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13 첫 번째 시간에 인물의 태도, 심정,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유형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4급부터 6급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토픽 시험에서는 23번, 42번, 46번, 48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소설을 읽고 혹은 뭐 수필도 있고요. 필자 혹은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유형과 논설문을 읽고 필자의 태도와 글을 쓴 목적을 찾는 유형입니다. 이 두 개의 유형이 지금 합해져 있는 것이 13유형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런 수필이나 소설 등을 읽고 이 필자의 등장인물의 심정을 고르는 유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발문 형식을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혹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땡땡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땡땡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인물 속 중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지만 나의 심정이 아니라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46번, 또 48번에 해당되는 윗글에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는 유형들,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긴 지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문의 어떤 분위기를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밑줄이 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 밑줄 친 곳에서 나타나는 나의 심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줄 친 곳에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밑줄 친 곳에 나타나 있는 심정, 그 심정의 포커스를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냥 듣지만 마시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보고 평생 농사를 하신 어머니 생각이나 세 개나 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샀나요? 지금 방울토마토 모종을 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를 심는 것이죠. 방울토마토를 심어서 그 방울토마토가 열리는 그 모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텃밭도 없는 아파트 주민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인터넷을 보니 그래도

잘 키워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큰 화분에 토마토 모종을 옮겨 심고 베란다에 볕이 잘 드는 곳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작고 여린 모종은 눈에 띄게 쑥쑥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필이나 소설 등에서도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가면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면 이런 것들이 나겠다라는 어떤 상상을 했는데 그런 상상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동그랗고 빨간 그 열매가 열린다라는 건지라고 되어 있죠. 뭔가 좀 의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나올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냥 입만 계속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입만 계속 열리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루는 퇴근해 보니 잎사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농부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토마토를 키우나 그래도 쓰러져 있는 게 안쓰러워 막대기를 세우고 끈으로 묶어 지지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쓰러질 것 같은 토마토 그 줄기 잎들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이죠. 자, 그리고 너무 여러 개로 뻗어난 곁가지들을 잘라주었다. 가지를 약간 좀 잘라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뭔가 반전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점점 줄기가 굵어지더니 잎의 색이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에는 꽃망울이 맺히고 조그만한 방울토마토들이 올망졸망 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여러분 토마토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토마토가 열매가 제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도 쳐주고 양분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었나 보다. 여러분, 그랬어야 했구나. 과거에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잘 열릴 수 있었나 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도 식물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건 똑같구나 싶었다라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앞에서 다시 한번 보고 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열매가 열린다는 건지라고 해서 앞서 내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빗대어 봤을 때 뭔가 좀 이게 이상한데? 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심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다인가요? 네, 고통스럽 기까지는 아닌 것 같죠. 그다음에 부담스럽다? 아니지요. 여러분, 의심스럽다 어떤가요? 네, 이게 정말 나올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울토마토가 여기서 열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의심스럽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앞에서 봤던 지문들의 내용을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글쓴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앞에서 보시면 평생 농사를 하신 어머니는 생각이 났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농사를 평생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텃밭도 없는 아파트 주민이라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시면 내가 무슨 농부도 아니고,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농사를 지어왔다, 또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부이다라는 것은 틀린 답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토마토가 잘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 토마토가 열린 것은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3번도 오답입니다. 자, 4번 보시면 가지를 적당히 쳐주어야 토마토가 열린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이좀 쓰러져 있는 가지들도 다시 한번 세워주고 또 곁가지들도 좀 잘라주었더니 토마토 열매가 열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해당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주인공들이 좀 여럿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또그 밑줄 친 곳의 의미가 누구의 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 뒤에 이러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동민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민이 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민은 주말에 대학교 동창이자 룸메이트였던 민우와 영욱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등장인물은 동민이 있고요. 민우가 있고요, 영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욱은 다 대학교 동창이고 룸메이트였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동민은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조립해 꾸민 작은 집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초대한 것은 이제 동민이 직접 집을 꾸미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였던 거죠. 자, 처음에는 혼자 하려니 막막했지만, 동민은 인터넷을 참고하고 독립한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가며 집을 꾸몄다. 자, 독립하고 나와서 자신의 첫 집을 열심히 꾸미다 보니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문득 떠올랐다. 네, 중간의 내용을 생략한다는 중략이고요. 그러면 집들이 선물을 한아름 들고 온 친구들은 동민이 열심히 꾸민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민우는 집을 둘러보다가 부엌 한쪽에 쌓여있는 작은 상자들을 보았다. 조금 더 정리하고 초대했어야 하지 않아? 여러분, 아직 정리된 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민우가 약간 좀 장난 삼아서, 왜요? 민우가 웃으면서 농담 섞인 말투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민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럼 나한테는 이 정도도 큰 발전이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이 동민이라고 하는 동민의 심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그 뒤에 있는 내용도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맞네. 대학생 때 같이 살았던 집 생각하면 발전이 맞지라고 하면서 영욱이 약간 동민의 말에 맞장구를 좀 쳐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만 나온 내용이 혹시나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좀 초점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서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좀 좋은 것이죠. 민우와 영욱은 동민이 독립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한 김에 동민은 집 근처 시장에 가서 사온 재료들로 요리를 해주겠다고 했다.
민우와 영욱은 동민의 요리를 미심쩍어하면서도 조금 맛있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좀 하면서도 동민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기대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이 밑줄 친 곳에 조금 더

정리해서 우리를 초대했어야지. 뭐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더니 우리 동민이 나한테 이 정도 이렇게 집을 잘 꾸며놓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발전이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뭐야 여러분? 뿌듯하다. 어떤가요? 네,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답답하다라든지 안도하다라든지 그리고 서운하다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보시면 뿌듯하다라고 하는 단어, 마음이 기쁜 따위의 감정으로 가득 차서 벅차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집을 꾸몄으니까 동민이 아, 이 정도는 뭐큰 발전이지라고 이야기한 거 어떤 뿌듯함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안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이전까지의 불안이 사라져서 마음을 놓다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표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 윗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여기 지문에서 나타난 내용을 잘 비교해 가면서 정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인데요. 동민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부모님의 손길이 그리웠다? 사실 이런 내용은 없지요. 그다음 동민은 집 정리와 요리 준비를 친구들에게 맡기고 싶어 했다. 여러분, 요리는 누가 했나요? 동민이 뭔가 좀 초대를 했으니까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동민은 자신보다 친구들의 삶이 더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동민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꼈다. 뭔가 이 뿌듯함,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다.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고, 또이 초대한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4번 윗글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꼈다라는 것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자, 연습 문제에서 이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나의 심정을 고르는 문제 먼저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는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며칠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살도 따뜻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옆 벤치에 앉은 노부부, 여러분 나이가 든 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두 분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도 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부모님과 대화가 줄고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 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든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했고, 아, 내가 요즘에 부모님하고의 어떤 소통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밑줄 친 곳이 나옵니다. 괜히 마음에 찔렸다라고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갑자기 웬일이야 하시면서 기뻐하셨고 짧은 산책이었지만 나에게는 많은 생각을 해준 시간이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나의 심정 여러분 뭔가요? 부담스럽다, 실망스럽다, 죄송스럽다, 감격스럽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계속해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괜히 마음에 좀 이렇게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담스럽다 아니죠. 또 실망스럽다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마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심정을 추론해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벤치에 앉아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나요? 아닙니다. 부모님께는 이제 돌아가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나는 부모님과 통화를 마치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 여러분, 아니죠. 산책을 먼저 하고 부모님께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 나는 부모님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부모님하고는 전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니지요. 여러분, 4번. 나는 노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생각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으로 묶여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와 약속에 있어서 카페에 갔다. 아, 친구를 기다리며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지면서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니까 얼굴이 아마 빨개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실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너무 당황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얼굴이 화끈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를 계속 말하면서 연발하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런데 카페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저희가 금방 정리할게요. 라고 말했다. 그 따뜻한 말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직원이 물티슈와 새 컵에 담은 커피를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친구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봤을 때 괜히 놀라거나 부담을 주지 않고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 아까 선생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나의 심정 무엇일까요? 커피를 쏟았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고, 자, 이때 당황함. 여러분, 창피하고 당황스럽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러분, 친구는 카페에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죠. 내가 카페를 간 것이고요. 그다음 카페 직원은 따뜻한 말과 함께 새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런데 카페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이런 위로의 말을 했고, 그다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직원이 물티슈와 새 컵에 담은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 나오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유형 13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1지문 2문항과 1지문 3문항이 섞여 있는 유형입니다. 자, 1지문 2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23번, 24번, 또 42번에서 43번, 46번에서 47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인 거고요. 그리고 1지문 3문항. 여러분, 읽기의 마지막 문제, 그러니까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하나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3개 푸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연습해 보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수필이나 소설을 통해서 나의 심정, 그리고 등장인물 땡땡의 심정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심정, 태도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조금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 다음 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어휘와 표현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완성 전략에서도 이러한 뭐 뿌듯하다, 후련하다, 답답하다라는 이제 예문들도 같이 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정 및 태도 고르는 문제 유형 조금 더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 누구의 심정인지, 그죠? 누구의 태도인지를 고르는 것이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나의 심정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의 심정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필자의 태도, 이런 것들도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장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그다음에 대사, 분위기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끄러움의 의미, 후회의 의미로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아, 그때의 이 등장인물이 부끄러움을 느꼈겠구나, 아니면 후회, 이런 의미,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한숨,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답답함을 나타내거나 걱정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표정, 그글 속에 나타난 표정, 행동, 대사, 분위기의 변화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감정이나 태도를 한 단어로 요약은 하되, 여러분, 밑줄 친 표현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문에 미소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단어만 보고, 아, 이게 기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자, 선택지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파악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속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이 밑줄 친 표현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감정인지를 일단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뭐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이런 고개를 숙였다라고 한다면 좀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과 선택지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선택지의 단어들을 먼저 좀 선택해 놓고,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야

시켜놓으면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답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그 글에서 나와 있는 감정이 어떤 것과 더 맞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선택지에서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도 정답을 맞추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 단순히 이런 이 미소라는 한 단어만 보고 잘못 유추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태도나 심정 고르기의 문제 사실은 굉장히 쉬우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수필이나 뭐 소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구나라는 연습 활동을 해보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유형 13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문제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구들과는 살짝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과연 무엇인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t to cook. So, why don't we eat out?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요 표현, eat out. 과연 무슨 의미려나 살짝 고민이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요 eat out이 이번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냐면요, 구동사라고 불리거든요. 자, 구동사가 무엇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구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먼저 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 구라는 것은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진 거죠. 한 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주어나 서술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구 동사는 뭐냐면요,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동사가 돼요.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동사 뒤에 부사 또는 뭐 전치사 같은 게 붙여져가지고 이런 구동사를 이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구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구도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한 대 합쳐져가지고는 의미덩어리를 이루면 그게 바로 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던 건 뭐였어요? 이제 주어와

수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거든요. 구동사 동사니까 그럼 이거 그 위에 그 조건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자, 구동사는 그냥 동사인 거예요. 동사와 서술어의 개념은 또 약간 다릅니다. 아, 주어와 서술어는 각각의 단어들이 문장에서 어떤 성분으로 쓰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 동사라는 것은 각각의 단어들의 기능을 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구의 개념과 구동사의 개념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주 간단히는 구동사라는 거 그냥 동사 뒤에 전치사나 부사 이렇게 붙어가지고 좀 길어진 거죠. 두 단어 또는 뭐세 단어 이렇게 동사가 길어진 건데, 근데 자야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원래 그 동사와는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동사는 일반적인 동사들이 그러하듯 자동사일 때도 있고, 즉 목적어를 취하지 않을 때도 있고, 타동사일 때도 있다. 즉 목적어를 취할 때도 있다라는 거.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구동사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동사 두개 먼저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예요. break. 뜻이 뭘까요? 부수다도 있고요. 부서지다란 뜻도 있습니다. break.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사고요. 두 번째 동사 제가 이거 준비해 봤거든요. 바로 get이죠. get의 뜻이 너무나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 get 하면은 그냥 뭔가 얻다, 받다 정도의 뜻으로서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구동사로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On my way to work, my car broke down. 해석을 해보면, On my way to work, 내가 내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에요. 라는 뜻이 되죠. My car, 내 자동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broke down, 고장 났다는 겁니다. 자, broke down. 이제 원형으로 가면 break down이 되는데, 요게 바로 구동사예요. break라는 동사 뒤에 down 붙여져서 break down.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 덩어리가 됐다는 거죠. break는 부수다란 뜻이었잖아요. 또는 부서지다란 뜻이었죠. break down은 고장나다란 뜻이에요. 자, 부수는 것과 고장나는 것 비슷하지만 실제로 다른 의미죠. 요걸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동사가 만들어지면 동사가 원래 갖고 있는 뜻과는 그 의미가 살짝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게 구동사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이 break down 같은 경우는 자동사인 구동사인 거죠. 따로 목적어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동사 get 봤었는데 요거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What time do you get up?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Get up,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자면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정도의 뜻이 되는 거볼 수가 있죠. Get은 혼자 쓰이면 얻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get up 하니까 잠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죠. Get plus up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네. 요런 게 부동사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예문 살펴봤어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구동사 그거 수거 아닌가요? 라고요. 수거도 비슷한 뜻입니다. 아, 요걸 뭐 수거라고 부르든 구동사라고 부르든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냐. 요게 중요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그녀의 남자친구는 지난주에 헤어졌어요. 아우,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지? 자, 제가 적은 겁니다. 왜 이렇게 슬픈 예문을 적어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포인트는 왜이 예문을 적었냐? 여기 구동사가 쓰이기 때문인 거죠. 저 내용이 슬프면 뭐예요? 공부해야지, 그죠? 자,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어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he and her boyfriend.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헤어졌어요. 여기에 구동사가 들어가요. Broke up. 아까 이제 우리가 break down이란 걸 봤죠? 그건 고장나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break up 하면은 사람들이 헤어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와, 이렇게 뜻이 뒤에 어떤 단어가 붙냐에 따라서 구동사 뜻이 바뀌는구나라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보시라고. 아, 내용이 조금 슬프지만 이 문장 준비한 겁니다. 자자, 이 문장 눈물 흘리기 전에 먼저 마무리부터 지을게요. 언제 그래서 헤어졌어요? 지난주에요. Last week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She and her boyfriend broke up last week. Break up 이라는 구동사가 사용이 됐고요.
다음 문장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둑은 도망갔어요. 도둑을 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도망을 갔다는 거죠.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기 전에 이 문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the thief, 그 도둑은요, 자, 도망갔어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동사 got away로 표현을 했죠. 아까 이제 우리가 get up 이란 걸 봤어요. 그거는 get up, 일어나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는 뜻이었습니다. Get away는 도망가다는 뜻이 되죠. 요런 게 구동사예요. 뒤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뜻이 확확 바뀝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런 예문 또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Unfortunately, the thief got away. 안타깝게도 도둑이 도망갔습니다. 라는 예문까지 함께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don't wanna cook. cook 하면 요리하다는 뜻이니까 나 요리하기 싫어. 요리하기 귀찮아. 그러니까 so, why don't we 하면은 이거저거 하면 어때? 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eat out. why don't we eat out 하면요. 자, eat out 먹는 거죠. 밖에서 먹는 거예요. 외식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 요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외식하면 어때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사용된 eat out이 다시 한번 구동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구동사라는 거 이해가 이제 되셨을 때 마지막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사라는 거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동사 하나 놓고 그 뒤에만 우리가 붙이고 싶은 거 붙인다고 이런 의미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사라는 것도 일반적으로 다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은 이런 뜻이야.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동사 외우듯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everybody. You already know this, but we will continue to work on our vinyasa flow today. So stay tuned,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빈야사 플로우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갈게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빈야사 플로우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갈게요.
1: You're being so lazy today. Get off the couch. I can't move.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I might if I stand up.
0: 네, 대화 봤습니다. I feel like 이런 표현입니다.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친구입니다. 제가 대화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You're being so lazy today.
0: 오늘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니? Get off the couch 이러죠. 정말 그 소파에서 좀 나와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 can't move. 나 움직일 수가 없어.
1: I feel like a giant sack of water.
0: 뒤에 명사가 왔어요. A giant sack of wat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이 많이 든 자루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답입니다.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feel li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 feel like a pig 이러면 나 돼지같이 느껴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내가 무엇인 것 마냥 느껴져 이런 뜻이에요.
1: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0: 여기서는 뒤에 명사가 오지가 않았죠.
1: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0: 혹시 또 기절할 것 같이 느껴지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기절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지만 Do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aint again?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혹시 다시 좀 어질어질하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I might if I stand up 이러죠. 그래서 나 일어서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feel like 뒤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엇처럼 느껴진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뜻도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볼게요. 두 번째 대화도 볼게요.
1: What do you feel like today for supper? I feel like a huge slice of pizza. Pizza it is. Hawaiian? Ew, you know how I feel about pineapples on pizzas.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아까의 I feel like 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 What do you feel like today for supper?
0: 이러죠.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고 싶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당기냐 어떤 것이 땡기냐 이렇게도 많이 쓰죠. 그래서 무언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확 당긴다 이럴 때 I feel lik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feel like a huge slice of pizza 이러죠. 나는 아주 아주 큰 피자를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 그게 당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pizza it is 이러죠. 그럼 pizza 먹자. 아, 하와이안 이러죠. 하와이안 먹을래? 그랬더니 에오 이러죠. 에오 영어에서 에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You know how I feel about pineapples on pizzas 이러죠. 내가 파인애플이 피자 위로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알잖아.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I feel like 무엇이 확 당기고 생각이 난다 이런 뜻의 I feel like 이었습니다. 조금 표현 방법이 다양하죠. 그럼 우리 요가 하러 갈게요.
1: Okay, so let's get right into it. Flow part 2. This is the second part of the flow, the second fourth of the sequenc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is the second part of the flow, the second fourth of the sequence, right? All right, good. We ended up in our forward fold last time, right? So we'll start there.
0: I'll say it one more time.
1: We ended up in our forward fold last time, so we'll start there. Okay? Good. As you breathe in, put your hands down on the floor.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s you breathe in, put your hands down on the floor. Okay? Good. And as you breathe out, step back your feet one by one, okay?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And as you breathe out, step back your feet one by one. Good. If you can and want to, you can try hopping back with 2 feet instead of stepping back, like this.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e did the second part of the flow today. I bet you did great. Okay? 우리 오늘 flow의 두 번째 파트 같이 해봤습니다. 잘 하셨을 거라 믿고요. 내일은 우리 세 번째 파트 가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I feel like 이런 표현 같이 해봤어요. 뒤에 명사가 오면은 나 무엇무엇이 된것 같아 이런 뜻이지만 무엇이 당긴다라는 뜻도 되고요. 무엇무엇 할것 같다. I feel like I'm gonna get hurt. 꼭 다칠 것만 같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숙제해 주시고 잘 써먹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Have the best day.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알티플라노가 어떤 땅이 무엇 때문에 어떤 두 가지 때문에 불안정한 땅이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문장 맨 끝까지 이야기 맨 끝까지 잘 캐치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Well, how was it? Did you get the clue? That's right. 맨 마지막 부분에 volcano하고 earthquake 캐치 되셨겠죠? 화산과 지진 때문에 불안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Altiplano가.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뿌연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기입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화산과 지진으로 불안정한 땅이었다. 여기 정답 나왔네요. 이걸 캐치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2.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겠죠? 끝! 자, 그럼 이제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우리가 붉은색으로 물든 땅을 떠날 때 뿌연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뭐 떠나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화산과 지진으로 불안정한 땅이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모할 때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죠? 이제 편안하게 눈으로 내가 듣지 못한 부분, 들었는데 잘못 들었던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0: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기능어는 정관사 더 뿐이고 모두 다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어, content words들이 되겠는데요. foggy보다는 foggy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고 이 철자 O 자체의 강세가 있게 되면 거의 아에 가깝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foggy 하지 마시고 foggy, steam 하실 때 st 붙어있네요. 이때 두 번째 자음의 소리는 경음화 현상으로 인해서 steam보다는 steam 이렇게 발음하시고 covers the desert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여러분? 그대로 Bear Copycat, Google Listening 1.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Okay, Google Listening 2.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한 번 더.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Excellent. Now try to practic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와우, 깁니다. 자, 볼게요. 일단 눈으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하, 기능어들이 무엇인지, 내용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It was on, with, and 기능어들이고요. Unstable, land, volcano, earthquake. 요게 이제 내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어조를 느끼면서 억양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It was an 하나의 덩어리, 청크로 연결돼서 기능어들은 약하게 들리고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래서 힘을 내게 되는데 그래도 내용어보다는 약하게 들리게 됩니다.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네, 좀 길어요. Google Listening 2.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그렇죠. 기능어들이 짧게 후다다다닥 이렇게 발음이 되는지라 긴 문장이라도 짧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3.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드시죠?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One more tim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들어볼게요. Let's go listening.
2: Go-go listening.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2.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1: 네,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As we leave the earth, 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자, 떠날 때, 근데 어떤 땅이에요? Colored in red,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그런 땅이죠.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뿌연, 뭐 희미한 수증기가 사막을 뒤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뭐예요, 그것이? 뿌연 수증기. 그것이 바로 it's blank 이어졌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a geyser. Geyser. 쓰 발음을 z로 하셔야 돼요. It's a geyser.

0: 해서 이게 간헐천, 간헐 온천이라고 합니다.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쭉 이어지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자, 불안정했던 땅인데 뭐로 인한 With volcano and earthquake라고 했으니까 화산과 그리고 지진으로 불안정했던 알티플라노의 역사를 확인하는 때입니다. 확인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그닥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0% 한번 도전해 보세요.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As we leave the earth colored in red, foggy steam covers the desert. It's a geyser. It's time of confirmation, the history of Altiplano, in which it was an unstable land with volcano and earthquake.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전체 이야기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연습하셨는데요. 분명히 안 들렸던 부분들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으로 듣기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especially for job interviews. 자, 오늘 question은, 오늘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So what do we say? 네, 바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l right, let's find out. 기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All right, great reasons. Let's check out the whole answer. Okay, so, 자, 어떤 회사들은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도 좋지만 이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혜택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So,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 means like kind of 혜택, okay?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ow do we say this?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is known for 그 pattern인데요. For something. 자, 이 회사는 뭔가 they are famous for something.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Is known for. 자, 뭐가 유명하다고요?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이거는 benefit는 어떤 혜택인데요. benefits package가 한 표현인데 이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 benefits pack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고 아주 혜택이 많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적이고 네, 근데 여기서는 great benefits package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job interview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Alright,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offer 제공하는 거죠. You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직원이지만 막 training program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educational opportunities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죠? So,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자,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이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뭐 기회도 많고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All right.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Great. Now, let's go ahead and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something A is known for B. Okay? So, 뭐뭐로 알려진, 유명하다. Okay.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The law firm is known for corporate law. 자, 로펌은 기업법으로 유명합니다. 아하. 자, law firm, 로펌이 다양한 로펌이 있죠. 그렇지만 이 law firm은 이 기업법 거기가 제일 알려진 거죠. 유명하고. All right, next sentence.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A는 he죠. 그는 경영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He is known for his managerial skills. 자, he is known for his singing. 뭐 노래를 너무 잘해서 뭐 유명하다. Or he is known for his artistic ability.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뭐 그는 뭐 재능이 있으면 he is known for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he company is known for 우리 여기 예전에는 the benefits package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자, so 뭐뭐로 알려진. Great. Okay, benefits package. Benefits package. So it's one expression. 복지 혜택인데요. So basically, package는 뭐 뭔가 이렇게 속보.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benefits. What kind of benefits? It could be insurance, 뭐 보험, 보험 아니면은 연금, like your pension plan, or and also your vacation. How many vacation days you have? 뭐 1년에 뭐 bonus 얼마나 주? It's all part of the benefits package. 자,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터뷰 할 때 회사에서 그쪽에서 뭐 질문 있나요? 더 이상 질문 있나요?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kind of benefits package do you offer? 자, 어떤 종류의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까? 네, 알고 싶은 거죠. Alrigh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The benefits package is hard to resist. 자, 그 복지 혜택은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It's like, 정말 회사는 뭐 일 자체는 별로지만 와, 이 benefits package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nefits package.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y,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Here we go.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These reasons. Let's try that one more tim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Okay,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kay, practice that on your own. Let's take a short quiz.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Excellent.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Practice versus exercise. Practice versus exerci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Practice 그리고 exercise. 네,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practic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Practice.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practice. practice. 그래서 practice 이게 아니고요. 이음절로 practice 해 볼게요. Practi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Practice 같은 단어는요. 악기, 운동,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입니다. So we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talking about doing something in order to be better at an instrument, a particular exercise or workout, or a particular skill. 그리고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규칙적,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prac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doing something regularly and repeatedly in order to be better at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improved with practice.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 Practice. Practic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 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네요. I practice. 나는 연습하다. Piano. Every day. 그래서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 I practice piano every day.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어떤 기술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었어. 근데 어떤 실력이나 기술을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는 practice 단어를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I improved with practice. 첫 번째 문장에는 동사로 썼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그래서 그냥 practice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친구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Okay? 그래서 뭔가 습관이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현재 형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내 영어가 더 좋아지겠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Excellent. Okay,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xercise. 네,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Exercise. Exercise.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하고, 거기서 이제 속도를 주시면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exercise. 그 다음에, exercise. exercise. exercise. 이렇게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특정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So, with practice, you just do something repeatedly, because you want to get better. But with exercise, there's usually a specific goal in mind. Okay? 그리고 특히 군사훈련, 신체 단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exercise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을 쓸때 practice보다는 exercise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I finished the exercise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Exercise.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부대는 훈련을 마쳤어.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네, 그래서 군사 훈련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exercise 단어를 쓰겠죠?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그리고 이 훈련 통해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는 연습을 마쳤어. I finished the exercises. 하지만 이거는 느낌. 이 문장만 나오면 뭔가 느낌이 뭔가 신체 혹은 몸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꼭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practice하고 조금 다르게 exerci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그 연습이나 그 훈련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좀, 좀 전체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기술을 더 좋게 하긴 하는 느낌보다는 그 exercise 통해 한 goal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I finished the exerci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몹시 힘들어. 네, 몸으로 뭔가 했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exercis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exercise was strenuou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practice라고 할 때는 뭔가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일 때 주로 practi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뭔가, 직접 뭔가 좀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 좀 향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ractic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xercise 같은 경우는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몸으로 뭔가 훈련할 때 exercise 단어 더 많이 사용하지만 practice하고 exercise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The troops completed.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병원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가 appointment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치과 예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치과 예약도 appointment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고요. 그 앞에 붙는 동사들도 내내 have나 make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치과 쪽에 dentist라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변형을 해주면 되고, 치과에 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검사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러 간다든가, 신경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뭐 임플란트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스케일링을 하러 간다든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약이 되어 있다, 되어 있다, 그렇죠?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자, 앞에 병원 예약 쪽에서도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예약을 하다라는 하는 행위 자체는 make로 처리하고, 예약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have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요거와 요거는 둘다 되어 있다니까, 자,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게 가장 예약이 되어 있다 할때 쉽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Have a dentist appointment. Have a dentist appointment.
0: Have a dentist appointment. Appointment. 강세 여기 가죠. 자, 치과 예약이 되어 있다. 요렇게. 자, 근데 우리도 치과에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쓰듯이. 그쵸? 요거 상당히 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have an appointment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치과에 at the dentis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도 그냥 치과 예약이 돼 있어. 나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 둘다 가능하죠. 용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have an appointment, 예약 잡아주고, 뒤에다가 at the dentist, 이렇게 장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0: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는 어였죠? D 발음이니까. 여기서는 모음 발음이니까, an appointment에서 관사를 an으로 바꿔주는 센스. 오케이. 자, 예약을 하다죠. 이번엔 하다 하니까 뭘로 해야 돼요? 동사가 make로 바뀌어야 되고, 전화상으로만 붙여볼까요? 대부분 전화상으로 예약을 많이 하니까. Make an appointment. 어디로? Over the phone. 자, 이건 보세요. 전화 앞에 붙는 이제 그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상으로라고 할때딱 이거 쓰거든요. Over the phone. 두 번만 저랑 해볼게요.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 We talked about it. Over the phone.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화로 얘기했어. 그 얘기에 대해서.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자, 이걸 딱 픽스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외울게요. 자, 일단 좀 외워야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잘하셨어요. 자, 명작 좀 해봅시다. 나 전화상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거 그냥 물어보면 돼요. 동사만 과거로 바꾸면 되겠네요. I made an appointment. 예약을 한 거니까 행위죠.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행위 자체를 과거로 잡아줘요.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예약을 하러 가는 경우가 정기검사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돼 있고, 치과 예약도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저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약을 꼭 잡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건좀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0: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있듯이. 하나, beforehand. before하고 hand를 붙여서 한 단어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beforehand. 부사. 미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어감이 in advance. in advance. 두 가지의 뜻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아요. 우리도 미리 예약해, 사전에 예약해. 똑같은 말이듯이. 들어볼게요.
1: beforehand, in advance. beforehand, in advance.
0: 강세 위치만 잘 잡으세요. beforehand, in advanc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check-u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건강검진에서도 옛날에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기니까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어이구, 전치사가 저렇게 많이 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go in,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는 여기 붙은 거예요. 여기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뭘 하러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go in이라고 해요. 내방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go in. 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for예요. in과 for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예 따로예요. in은 go의 친구고 for는 이 뒤에 받아주는 친구죠. 선생님, 전치사 두 개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갑니까? 전치사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때 go in 끊고 for regular checkup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저? 이걸 하나의 동사처럼 인지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받으러 가다는 뜻이에요. 받으러 가다. 정기검사 받으러 가다. 자, 스케일링은 영어에서 스케일링이란 말은 치과에서 쓰긴 쓰는데 이게요. 일반인들이 스케일링이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I'm going to get scaling today.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 중에. 그래서 get one's teeth clean 이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예. 뭐 치과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과연 안 씁니다. get one's teeth cleaned. 일반적으로 집에서 양치하는 건 brush one's teeth고 이건 칫솔 brush를 써야 되고 이거는 clean, 치석, 치태 제거죠. get one's teeth cleaned.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했었어요. 자, 들어볼게요.
1: get one's teeth cleaned. get one's teeth cleaned.
0: 오케이, 나 정기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는 뭐 치과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계속 그래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o in, 이 앞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0: 자, 충치치료 받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cavity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까먹으면 충치라는 얘기 말을 못합니다. cavity. cavity. get one's cavity treated. treated. 내가 치료를 받는 거니까 get 동사 넣어주고 요거 과거분사 형태로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먼저 들어보세요.
1: Get one's cavity treated. Get one's cavity treated.
0: I got my cavity treated.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거 살짝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filling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썩은 부위를 갈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 에나멜이라든가 뭔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get a filling이에요. get a filling. 채우는 거잖아요. filling. get a filling for a cavity 라고 하면 썩은 부위 갈아내고 그 위를 덮는다 이런 걸로 그 충치치료 방식을 조금 더 구차히 설명하면서 충치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죠. get a filling for a cavity. 들어볼게요.
1: get a filling for a cavity. get a filling for a cavity.
0: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치료는 그냥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root canal 이라고 그래요. 자, 강세 줘보세요. root 다음에 canal. Get a root canal. 자, 요거는 그냥 신경치료 받다란 뜻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니까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한국말 배우다가 이거 왜 신경치료? 이거 왜 신경치료라고 하냐면 우리가 글쎄 그냥 신경치료라고 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Get a root canal. 외울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자,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충치치료하고 신경치료도 동시에 받았다. 내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시제를 과거로 다 바꿔서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치과 가서 뭐 했어? 나 저 충치치료 받고 신경치료도 했지. 이거죠?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요렇게. 그쵸? 들어볼게요.
1: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0: 시제만 과거로 바꿔서 강세만 적재적소에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과 이야기였었죠. 첫째,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Over the phone.

0: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다. Go in 하라고 했었죠? Go in for a regular checkup. 끊어읽기 잘하시고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그 다음에 신경 치료받다. Get a root canal. 들어볼게요.
1: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예약에 이어서 치과 예약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 예약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EBS E 앱 설치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하시고 뭔가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누르시면 여러분 질문에 직접 제가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녹화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이따가 녹화 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 7시에 가야 된다고 좀 알려줘. 상기시켜줘. 라고 상대방 혹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나 뭐 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remind라는 동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remind라는 동사 바로 상기시켜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나 월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remind라는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pleas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lease 하고 나서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동사만 툭 하고 던지면은 그쵸,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동사가 뭐였어요? 그쵸, 바로 remind라는 동사였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는요, 대개 누군가에게 상기를 시켜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엔 뭐가 나온다? 바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요? to 동사해야 되는 것을요 라는 의미가 돼서 please remind 대상 to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은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 행동 까먹지 않도록 꼭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월세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월세 내야 되는데 또 바빠갖고 까먹으면 안 돼.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를 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p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월세 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좀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pay the rent.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하셨던 게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그쵸? 그 행동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란 당부의 표현이고요. 오늘은 그 행동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기시켜 주세요란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의미 차이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내가 갱신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권 갱신해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뭔가를 갱신하는 거는요. renew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라고 얘기를 해서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나 약 먹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take이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 먹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해서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유, 아, 사는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어떠한 것을 살 때는 buy라는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유 사야 된다고 좀 까먹지 않도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상기시켜달라고 부탁하는 표현 Please remind me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사야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거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그거 우유 사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어떠한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을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그럼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내가 이거 우유 사야 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잊지 말고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 혹은 그냥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약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을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라고 배웠다면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emind 대상 투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 약 먹는 거 잊지 않도록 내가 상기시켜줄게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해서 I will remind you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내가 너 그 행동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줄게, 상기시켜줄게 라는 표현도 같이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 자신감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네,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미션에 무엇이 등장할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t least you can find out, okay?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게 바로 it's a good starting point. 예,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Are you ready? Okay, then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머릿속에서 일종의 큐를 만드셔야 돼요.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한꺼번에 다 하려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n't be nervous and don't get scared, right? 처음에 포인트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잖아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자, 요걸 가지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Still, 그 다음에 뒤에 ing 이렇게 써가지고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요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습하러 떠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오늘의 가장 커다란 힌트는 뭡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Still, ing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밖을, 아직도 아침 식사, 아직도 널 사랑해, 아직도 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있죠? 다 공통적으로 still, ing가 쓰일 겁니다. 그는 아직도 밖을 보고 있어.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다는 look이죠. 그러면 보고 있는 중이니까 looking, 그 다음에 outsid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s still looking outside. He's still looking outside.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is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혹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가 still이고요. 밖을 looking, 보고 있는 중까지가 looking이에요. 이다가 없죠, 이다. 그래서 중, 이다가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는 아직도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야. 그럼 아침 식사는 breakfast죠? 자, 그러면 I'm still

having, 그렇죠?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물론 이때 eating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성인들은 having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eating 그러면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침 먹는 중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having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걸 더 성인들은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여러분 still having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또 아직도 밥 먹어? 이렇게 뭘 물어볼 때요. Are you still having breakfast?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are you를 생략하고요. Still having breakfast? Yeah. Still driving. Still working. Still. 뭐 이런 식으로 뒤에 ing만 붙여도 많이 쓰이니까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아직도 널 사랑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Still loving you. 그쵸?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예,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하는 여러분 Scorpions라고 하는 독일 그룹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ill ing. 우리 모두는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야. 사실 그렇죠. 인생은 뭐 성장이 끝나고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we are all growing up인데 still growing up. 그래서 we are all still growing up. 예, 발음은 growing 하셔도 되고요. 예, growing up처럼 응 소리가 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구어체에서는요. 네 가지 도전해 보세요. Give it a try. Your turn. 갑니다. 자, 그는 아직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re still looking outside.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I'm a slow eater. 천천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your turn. 예,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대. Your turn. 네, she's still loving you. She's still loving you. 됐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중이죠. 자, your turn.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이런 느낌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 순간 즐기시면 완벽함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사라지겠죠? 자, 그런 점에서 let's go and enjoy more. Step 2. 그는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 그쵸? 그러면은 still 나오겠죠? Looking. Looking이 나왔어요? 찾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서 for 같습니다. 그래서 for his dream job.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네. 꿈의 직장은 사실은 뭐 대부분 보통 생각하실 때는 higher pay, less work.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은 곳. 하지만 그게 밸런싱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꿈의 직장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예, 뭐 찾는 걸딱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자, 그다음에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반쪽을 찾고 있어. 자, 그렇다면 뭐예요? 똑같이 looking 한번 써볼까요? She is still looking for 대상인 거죠. Her half. 자, 그래서 her half. 간단하죠? 자, 세 번째는 그들은 아직도 진실과 어떤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오늘은 looking for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still looking for, 그쵸? Truth and answers. The truth, 정해진 거니까 the truth and answers. 자,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가릴 순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꿈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 열심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반응이 뭐예요? 했더니 아, stop looking for his dream job, alright? 예, 이게 열정이 그의 꿈의 직장을 만든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예, 바로 꿈의 직장을 찾고 있다 했더니 야, 말해줘 뭐뭐라고 tell him 뭐라고요? His passion creates, 그렇죠? Creates his dream job. 결국에는 열정이 없고 나의 기호에 맞는 그런 dream job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그런 dream job이 아마 바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워터벨트 매시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동차들이,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주 많은 차량들이 정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한번 잘 캐치해 보시기 바라요.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어요? 일단은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정차하고 있었고 아직도 여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셨을 겁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여기 나왔죠?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Al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러분,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잘 들어보셨죠?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모래바람에 정차 중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자, 간단한 문장이었고요. 길지 않았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의 딕테이션 수준으로 캐치를 하셨는데 모두 다 잘 받아 적으셨거나 또는 잘 캐치하셨겠죠.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자막 보면서 여러분이 놓친 부분, 네, 캐치하지 못한 부분, 또 잘못 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2: 더블
1: 야.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알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art. Let's go for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 are many cars at stop in the sand wind. 자, 단어들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내용어와 기능어, 이제는 쏙쏙쏙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억양도 느끼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There are many cars at stop. S의 to, 그 다음에 stop, 요 소리 자체가 at stop, at이라는 전치사는 강세를 받지 않은 기능어인지라 stop에 조금 더 강세를 주셔야 되는데 s 사운드, t 사운드 맞물려 있죠? t 사운드 된소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stop보다는 stop, 그리고 in the sand wind 이러지 마시고요. n 사운드랑 d 사운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역시 또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하실 때도 sand wind

아니라 sand wind, sand wind. 이렇게 앞부분에 강세 주는 부분을 조금 길게 발음하시면 자연스럽게 드 사운드는 약하게 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0: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자, 여러분, 여기서 running 할 때 learning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죠. R 사운드 낼 때는 분명히 입을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Running, running. Learning은 아시죠?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는다는 거.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Towards the end. 앞부분에 강조해 주셔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One more time.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Excellent. 자, 그렇다면 영국식 발음도 들어봐야 되겠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2.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ro driver Adrian starts blank. 자, 프로 운전자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이죠? 시작합니다. 뭘 시작해요? 빈칸.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refilling the car. 이게 뭘까요? refill 하는 거는 연료를 채우는 거죠. 즉, 주유하는 거예요. 차에 연료를 채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유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방금 연습하셨던 문장이에요. 많은 차들이 정차 중입니다. 어디 속에서? In the sand wind라고 했으니까 모래바람 속에서. It's because of one reason.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뭐뭐 때문이에요. One reason. 한 이유.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이어지죠. The blank on this road didn't end yet. 자, 이 길, 이 도로 위에서, 이 길 위에서 뭔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는데 빈칸에 네, long journey 했어요. 긴 여정, 긴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캐치하셨어요? 바로 빈칸에는 towards the end.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Now heading to blank 했는데 마지막 빈칸에 캐치될 말들은 바로 the end of Altiplano, Chile라고 하죠. 네, Altiplano의 끝인 칠레로 지금 향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문장의 이야기거리의 내용들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기서 narration part의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많이 생략되는 주어 동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염두하시면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 Pro driver Adrian starts refueling the car.
3: 오, 굳어, 굳어. 더.
2: There are many cars that stop in the sand wind. It's because of one reason. The long journey on this road didn't end yet. We are running towards the end, now heading to the end of Altiplano, Chile.
0: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All right, we got a job. 네, 드디어 일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To the new person who's coming into the company.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Why don't we check it out?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여기 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find out. Okay, so this is how we can welcome someone new to the office or to the company. Okay, so let's take it line by lin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이거는 정말 다 외우세요. Okay,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자,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welcome은 환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는 aboard가 조금, 아, 왜 이게 여기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탔을 때, 뭐 배를 탔을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이렇게 왜 그 flight attendant가 welcome aboard flight 234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사무실에서 welcome aboard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팀을 이렇게 어떻게 배를 한 배를 같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welcome aboard, welcome 할 수도 있겠지만 welcome aboard because you are now part of our team. We are all going to ride in the same boat.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It's great to have you here. It's great to have you here. 정말 좋은 이 문장입니다. It's great to have you here. 어, 여기 와서 너무 반가워요. Oh, it's great. 어디 파티를 가도 Oh, it's great to have you here.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here.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아, okay, thank you.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반드시 그 이렇게 리액션을 줘야 되죠. I'm very excited to be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들이 happy보다는 excited를 많이 쓰죠. 네. I'm very excited. 뭐, it's exciting. Oh, I'm so excited.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Alright,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여기에서 존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환영하고 이분이 이제 도와줄 거예요. 이거를 he will help you. 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Ah, so there's nothing about helping. All right, so this expression is a very interesting idiomatic expression. To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hat you will teach them new skills or help them, you know, with the job. 그래서 이 그 항해하다, 네, sailing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배가 엔진이 없었죠.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람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여기에서 의뢰가 됐는데 show someone the ropes means to teach them how to do something. All right? So let's look at some of these key points in more detail. So here goes our first expression, welcome aboard.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비행기를 탈 때 welcome aboard, welcome aboard. 네, 우리 flight attendant들이 많이 그러죠. 네, 여기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팀이나 어떤 새로운 회사를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되면은 welcome aboard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All right,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Welcome aboard. Let me introduce you to our team. 자, 환영합니다.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Okay? I'm going to introduce you. Welcome aboard. 네, 한 팀을 이제 다른 팀에 있었는데 이제 이 팀이랑 같이 일하게 될 때도 welcome aboard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All right.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자, 환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elcome aboard. We've been waiting for you. 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We've been waiting for you. So, welcome aboard is not only used on airplanes, boats, and trains, but also when you're joining a new team or a new company. Alright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Show someone the ropes. Show someone the ropes. 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보여주다, 가르쳐주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아, 이 사무실에서 아무도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분한 거예요. Hey,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네, 제가 다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상황마다 이 사무실 뭐 아니면은 뭐 회사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sometimes you have someone to help you, sometimes you don't. Nobody showed me the ropes in this office. Okay. Next one.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he's been here for 20 years, so he'll show you the ropes. 자, 그는 여기 온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가 일을 가르쳐 줄 겁니다. 당연히 대선배니까 가르쳐 줘야 되죠. So, show someone the ropes. Remember, it comes from sailing. Remember, you gotta like, you know, do the ropes and everything. Yeah, to show someone how to sail. But in this case, to show someone how to do the job. Alrighty,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speak out loud. All right, repeat after me.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Great. Shall we try that one more time? All right. Welcome aboard. It's great to have you here. I'm very excited to be here. John will show you the ropes. Okay, so remember, welcome aboard. I'm very excited.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All right, welcome aboard.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All right, so let's take a little quiz. 환영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Yogi ogi deoseo nomu gippeumnida. John이 일을 가르쳐 줄 거예요. Alrighty, good job, everyone. Alright, so if you have someone new in your office, or if you go to America to a different office and they say, welcome aboard, now you understand why.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it just means 환영합니다. And we learned a really great expression today, show someone the ropes. It means to teach someone the skill or the work or the job, especially someone who is experienced. All right, great. I hope you enjoyed today's show. Please make sure you join me next time for 출근 영어. Take care, everyone. See you next time.

마켓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lieve versus trust. Believe versus trus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believe 그리고 trust입니다. 네,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단어 believ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lieve 동사로 믿다이죠.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스펠링 보시면 이게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e, i 발음으로 한번 해 보세요. be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절에는 leave, e 발음으로 believe, believe, believe, believe. Very good. 강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네, 첫 번째 음절보다는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Believe. Very good. Okay. 어감 차이 한번 볼게요. 네, believe.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믿다. 할 때 주로 believe 단어를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re talking about having faith in or having confidence in someone's words or someone's behavior. 그리고 보통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난 감정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We often use the word believe when we are in a particular situation and we want to express to the other person that we believe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believe what he said. You don't believe me? He won't believe your story. Believe, 믿다. Believe, believe.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가 한 말을 믿어. 자, 그가 한 말을 믿어. 네, believe라는 단어는 사람의 말 혹은 행동을 믿을 때 주로 believe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I believe, 나는 믿다. What he said, 그가 말한 것을 믿다.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거짓말 같지 않아, 나는 믿어. I believe what he said.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넌 날 못 믿는 거야? 넌 날 못 믿는 거야? 네, 여기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죠. 그래서 믿지 않은 감정.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You don't believe me? 그리고 넌 날 못 믿는 거야? 여기서는 주로 내가 했던 말 혹은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믿지 않아? 이런 말투입니다. 이런 어감입니다. Okay? You don't believe me? Okay,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여기서도 똑같이 상대방이 했던 말, okay? 말을 믿지 않는 거죠. 한 말의 이야기잖아요. 오케이,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He won't believe your story. He won't believe your story. 네, believe 이해 잘 하셨죠? 자, 이번에는 trust로 넘어갈게요.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trust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trust, trust, trust. 오케이? 여기서 이제 TR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살짝 CH 발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Trust. 오케이? Trust보다는 CH 발음. Trust.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는요. Believe 같은 경우는 사람의 말 혹은 사람의 행동에 집중했다면
Trust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신뢰하다에 더 가까워요. 오케이? 그리고 지속적인 경험에서 일어난 감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lieve 같은 경우는 그한 상황에서 나는 너를 믿어, 믿지 않아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신뢰가 있다,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trust is usually used when you know someon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you begin to have faith in them.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ust me. You don't trust me? I trust this website. Trust. 신뢰하다. Trust. CH 발음. Trust.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날 믿어봐. 날 믿어. Trust me. Trust me. Trust me. 날 믿어봐. Trust me.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말 혹은 행동보다는 그냥 나 자체를 믿어줘. Trust me. Trust me. Okay. 그 다음에 넌 날 신뢰하지 않는 거야? You don't trust me? 이것도 뭔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보다는 지속적인 경험 통해서 너 나 믿지 않아? 날 신뢰하지 않아? You don't trust me? You don't trust me?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를 신뢰해.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해보고 나서 아, 이 사이트 괜찮다.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trust this website. I trust this websit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believe. 이거는 무엇을 믿을 때 그리고 사람이 했던 말 혹은 행동에 좀 더 집중하고요. 이거는 좀 특정한 그런 한 상황에서 아, 믿어 안 믿어 이런 느낌이고 trust 같은 경우는 사람 자체를 믿을 때 그리고 지속적인 그런 경험 통해서 신뢰가 갈 때 주로 trust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I believe what he said. Trust me. Trust me. Trust me.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상당히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하나, 테마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습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그런 테마인데요. 자, 제가 소주제를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건강한 식단 얘기 많이 하죠. 거기다가 식사 습관 얘기도 합니다. 이제 식습관과 식사 습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런 얘기들을 더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요즘에 좀 소식

0: 식을 좀 한다든가 간헐적 금식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하는데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정 관련해서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고 그래가지고 vegetarianism이라고 해서 채식주의를 약간 flexitarianism이라고 해서 flexible과 vegetarianism을 약간 섞은 신조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도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죠? 평상시에 채식 위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식 자리라든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먹는 약간 좀 유연한 채식주의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주제를 왜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이 일반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식단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되겠지만 최근 트렌드와 관련된 얘기까지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어 말하기 소재로서 제대로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식습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식사 습관 갑니다. 밥 먹는 습관. 자, 요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규칙적으로 먹다, 골고루 먹다, 그쵸? 식사 거르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뭐 밤늦게 안 먹는다, 과식하지 않는다, 짜게 덜 먹는다, 요런 거. 이게 다 뭐예요? 식사 습관, 입맛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준비되셨나요? Alright, start. 규칙적으로 묻다부터 해봅시다. 규칙적으로 뭐 이제 부사 자체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부사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Regularly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Regularly 요거를 생각 대부분 다 하셨을 것 같아. 아이고 발음 어렵다. 왜 어려워요? 한국 사람한테 제일 힘든 게 R 발음, L 발음이 이게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한테 어려운 발음이에요. 맞아요. 자, regularly. 자, 비슷하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못해도 좋아요. 자, regularly. regularly. 이렇게 eat regularly. 한번 해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죠. 자, 너무 막 공복 상태로 막 10시간씩 가는 게 아니라 한 4시간만, 5시간마다 꾸준하게 뭘 먹는 거. eat regularly. 끼니 때뭘 먹답니다. 들어보세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자, 그 다음에 이 골고루 먹다라고 하는 표현도 딱 set phrase 돼서 영어권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bal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balanced가 돼야 돼요. 균형 잡힌의 뜻으로. meal이라고 하는 건 식사 혹은 밥입니다.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have meals라고 하거든요. have balanced meals. 이렇게. have balanced meals. 이러면 골고루 먹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여러분이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골고루 먹는다 다른 어떤 표현을 찾지 마시고 요걸 쓰시기 바랍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balanced meals. Have balanced meals.
0: 여기다 하나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거르지 않다. 뭐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먹고 그러고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식사를 거르면 규칙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느 날 점심 먹고 어느 날 갑자기 점심 안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자, 거르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kip이에요. skip. 건너뛰다. 그죠? 그러면 not skip meals. 거르지 않다니까. 지금 건강한 식습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ip meals 하면 막 끼니 건너뛰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식도 적당히 먹고 저녁도 적당히 먹어. not skip meals. 됐죠? 연습 붙여서 들어볼게요.
1: not skip meals. not skip meals.
0: 명작 타임. 자, 문장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규칙적으로 먹고요. 골고루 먹으려는 편입니다. 아까 위에 거두개 쓰면 되겠네요. 응? Eat regularly. 그 다음에 have balanced meals. 노력이니까. 몸만한 편이다. 노력으로 갈까요?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And have balanced meals. 여기다 힘 살짝 줄게요. 들어볼게요.
1: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I try to eat regularly and have balanced meals.
0: 그럼 안 좋은 습관을 피해야 되니까 다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뭐 자제하다라는 말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부정문으로 할게요. not을 넣어가지고 not eat too much. 이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지 않다. 쉽죠? 이건 쉽게 갑니다. 과식을 자제하다. 자, not eat too much.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much. not eat too much.
0: much를 late으로 바꿉니다. 야식을 자제하는 거예요.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late. 그러면 야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선생님, 이 짜게 먹는 건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짜게, 짜게. 자, eat 다음에 salty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까?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속 시원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not eat too much.

0: Salt 그냥 끝. 이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 원어민 지필진하고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그냥 소금을 덜 먹는다. 너무 좋대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좋대요. 갖다 씁시다, 여러분. Not eat too much salt. 소금을 많이 먹지 않는다는 얘기 자체가 나트륨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다. 즉, 짜게 먹지 않는다.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Not eat too much salt. 요렇게. 들어보세요.
1: Not eat too much salt. Not eat too much salt.
0: 의도한 건 아닌데 패턴처럼 돼버렸어요. 자, 명작해볼까요? 나는 과식과 야식을 자제합니다. 많이 먹는 거, 밤늦게 먹는 걸좀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노력하다, 차지하다 그냥 try를 붙여가지고 부정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순 잘 보세요. I try to eat 하면 먹으려고 한다는 거고, 자, 이 부정문의 위치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넣고 I try not to eat 이게 맞아요. 어순이 I try not to eat, I try to not eat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가장 일반적인 어순은 여기다 넣어서 주는 겁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들어볼게요.
1: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I try not to eat too much or too late.
0: 자, 요거는 이제 용어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다 알아보자는 얘기고, 자, 건강식은 쉬워요. Eat healthy foods. 선생님, food에 왜 자꾸 s를 붙입니까? 불가산 명사로 배웠는데 왜 자꾸 s가 나오죠? 붙일 수 있어요. 언제 붙일 수 있습니까? 경우의 수나 여러 가지 가짓수를 얘기할 때만. Two foods, three foods 이렇게는 안 돼요. 절대 그런 가산 명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가짓수일 때 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내 food에다 s 붙일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셨죠? 가짓수, 여러 가지 가짓수 얘기하는 거니까 Eat healthy foods 복수로 합니다. 들어보세요.
1: Eat healthy foods. Eat healthy foods.
0: 오케이. 채소를 많이 섭취하다. 자, 이건 그냥 eat a lot of vegetables 하면 되는데, vegetables는 다 아는 단어니까 조금 더 귀여운 단어로 갈게요. veggies. 이것도 채소예요.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green에다가 s를 또 붙여요. eat a lot of greens. 채소 색깔이 대부분 뭐예요? 초록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eat a lot of greens에서 붙이면 그것도 채소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Eat a lot of veggies.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들어보세요.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단어만 알아두세요. 기분 좋아지는 음식, comfort foods. Comfort foods. 이거는요, 꼭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좀 편해지는 음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어떤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Comfort foods. 들어보세요.
1: Comfort foods. Comfort foods.
0: 명작이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 간단합니다.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이건 어려울 게 없어요. Eating a lot of veggies, 요거를 동명사로 잡아서 주어로 주고, is good for your health. 들어볼게요.
1: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Eating a lot of veggies is good for your health.
0: 좋습니다. 자, 오늘 복습입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습관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규칙적으로 먹다, regularly, 요 단어만 잘 기억하고 들어볼게요.
1: Eat regularly. Eat regularly.
0: 야식을 자제하다. Not eat too late. 들어볼게요.
1: Not eat too late. Not eat too late.
0: 채소는 영어로 veggies라고 할수 있겠죠? Eat a lot of veggies. 이렇게 정리합니다.
1: Eat a lot of veggies. Eat a lot of veggies.
0: 자, 오늘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기능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바른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될 때 오늘부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쵸, 나 내일부터 뭘 꼭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결심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일부터 뭘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 결심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내일부터 꼭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 내일부터 살 빼기 시작할 거야, 살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얘기 혹은 뭘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할 때 바로 I will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뭐가 붙었죠? 그쵸,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일부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starting tomorrow. 요것이 바로 내일부터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from tomor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혹은 거꾸로 어순을 바꿔서요, I will 동사 starting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뭘 하겠어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과 starting tomorrow를 넣어서 얘기를 하는 느낌과 그 어감 차이를 조금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은요, 내일부터 내가 꼭 뭘 하겠어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내일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이 살을 빼다, 다이어트를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lose weight이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 나 내일부터 꼭 살 뺄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혹은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요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커마가 빠진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요, 아,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운동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바로 exercise를 씁니다. 그러니까 starting tomorrow I will 하고 나선 exerci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운동하다. 여러분이 헬스장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go to the gym을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나는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내일부터 나 돈을 좀 덜 쓸 거야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소비를 할 때는 spend라는 동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좀 적게 쓰겠다, save up money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하겠다 라는 의미니까 돈을 덜 쓰다 라는 얘기는 spend less money. 아, 나 내일부터는 좀 돈을 좀 모아야겠어. I will save up money. 요거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해서 돈을 좀 덜 쓰겠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부터 자전거로 좀 출근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출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출근할 때는요, commute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 뒤에다가 by 수단을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수단으로 출근하겠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내일부터 이제 돈도 좀 아끼고 어떻게 보면 운동 좀 할 겸 이제 자전거로 좀 출근해야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그럼 차로는 그쵸?

0: by car, 버스로는 by bus,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어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by walk보다는요, on foot로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는요. 내가 그거를 하겠어 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spend less money.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Starting tomorrow, I will commute by bik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배웠어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라는 거를 Starting tomorrow, I will lose weight 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시점을 오늘 혹은 지금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 살 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starting 뒤에다가 여러분의 시점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starting now, 오늘부터는, 그쵸? starting tod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from now on, 지금부터 이런 표현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거에 똑같은 표현이 바로 starting now예요. 그래서 나 지금부터 살 뺄 겁니다.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오늘부터, 그렇죠? Starting today, 내일부터, starting tomorrow.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표현으로 다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now, I will lose weight. 그럼 오늘부터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tarting today, I will lose weight. 이렇게 변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죠. 내일부터 운동할 거예요. Starting tomorrow, I will exercise 라고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일부터는요, 저 꼭 뭐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내일부터는 그거를 꼭 안 할 거야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는 운동하지 않을 거예요. 운동 안 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starting tomorrow 하고 나선 I will not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니까 내일부터는 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한 번만 더. 시작.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exercise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no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I will 동사, 저 뭐 할 거예요 라는 거에 한번 살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내일부터요 저 뭘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starting tomorrow I will 동사로 해서 내일부터 꼭 뭘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누구든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Try again.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남겨주시고 가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쌤, 문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하는 게 문법이고요. 회화가 곧 문법입니다. 어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제 중에 하나, 이것도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 아마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도전 들어갑니다. Are you read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아, 빨리 영어 문장이나 얘기해봐.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다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 영어 재미없다. 이걸로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궁금증을 크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쭉 무엇이 이어져 왔다. 해왔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해왔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I have been 뒤에 ing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실제 요거를 그냥 달랑 외우는 거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문맥 속에 집어넣어서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게 더 의미가 큽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떤 형태인지 보신 적이 없으면 바로 처음 거는 먼저 보시고 나머지 거 쭉 확인해 볼까요? 나는 계속 기다려왔어 라고 할 때는요. 바로 I've been waiting이라고 합니다. I have been waiting이에요. I have been waiting. 자, 그래서 ing 이 느낌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다리는데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런 식의 느낌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게 앞으로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가능한 거. 그게 바로 I have been waiting. 줄여서 I've been waiting이에요. 근데 빨리 하면 I've been waiting. I've been 해서 I've been waiting.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뒤에 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생각해 왔다. 그렇죠. 생각이 멈춘 적이 없고 계속 그걸 생각해 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thinking. I've been think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면서 I've been, 그렇죠. 하는 게 뭐예요? cough죠. 그래서 coughing. C-O-U-G-H-I-N-G예요. coughing 이거 아니에요. coughing입니다. coughing. 다시 한번 I've been coughing. 이렇게 하시면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요. I have been driving. I've been driving.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I've been driving.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느낌은 운전을 끊기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From Seoul to Busan.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해 오고 있고 아직 운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네 가지예요. 예, 흐름만 파악하시고 저거를 have been, 그 다음에 동사의 ing, 현재 완료 진행형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제일 바보예요. 왜냐하면 그거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예, 숫자 뭐 278-5353-7288 이거 저도 몰라요. 그냥 됐는데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안 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만 붙이세요. 아니면은 I've been working도 되고요. 그죠? 자, 가능합니다. 네 가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오케이, your turn. 먼저 첫 번째 건 절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쭉 기다려왔다고.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waiting. 됐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 생각해왔다니까 그 문제를, 아니면 너에 대해서. 그래서 I've been thinking. 됐고요. I've been thinking. 자, 세 번째는요. 내가 계속해서 Your turn. 그렇죠. I've been coughing. 빨리 하면 I've been coughing.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your turn. 맞습니다. I've been driving. 이렇게 쓰시면 끊김이 없이 동작이 계속되고 지금도 더 이어질 가능성 혹은 끝날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더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요걸 살짝 늘려보면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Step 2.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기다려왔다 끊임없이 I've been waiting. 어떤 누구를 기다리다? Waiting for you, waiting for my love, waiting for my chance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waiting 다음엔 for가 나옵니다. 그래서 for a chance, 기회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like this. 이건 옛날에 원더걸스 노래 중에 like this, like this 예,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흐름만 보세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옛날 그룹 중에 Foreigner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노래 중에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물론 그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girl like you. 이렇게 원래 노래 제목은 그거지만 바꿔보실 수 있어요. 같은 느낌인 거죠. 여자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기다려왔어. 옛날에 기다리고 안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그래야 더 상대편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테니까. 그래서 I've been waiting for you.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겠죠? 자, 나는 계속 자기 생각만 나더라고. 자, 이렇게 약간 닭살 돋는 멘트잖아요. 이때, 그렇죠? 너에 대해서 생각했다. I thought about you. 이건 한번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니고 I've been thinking. 그렇죠. 그런데 너에 대해서 about you. 그 다음에 뒤에 불러주는 거죠. 자기야. Babe, B-A-B-E 아니면 B-A-B-Y라고 합니다. 그래서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e. I've been thinking about you, baby.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침이 일주일 동안 멈추질 않네. 요거는 한번 I 말고 he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he's been 뭐 하겠어요? 이거죠. 그래서 he's been coughing. He's been coughing.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계속해서 he has been의 줄임말입니다. He's been coughing. 그런데 얼마 동안? For a week. 일주일 동안.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예,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자, 나왔던 내용, 핵심 문장만 두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이와 같은 기회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왔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일해왔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럼 똑같이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오는 거. 열심히 일해온 거 나 안다니까.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같은 구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그런 어감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자, 그렇다면 you know where to go. There we go, right? Just right there. www.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에너지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urage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 절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죠.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don't know why he's late. 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 아마 많은 분들 해석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절 바로 여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죠. 과연 이 문장 어떤 뜻일지 이번 시간 쭉 함께 해주시면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잘 알고 있지만 절이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기 다지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절이란 거, 두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죠. 근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 그 절이란 것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주어와 서술어가 없으면 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운 내용이니 지금쯤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아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해서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절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절을 만들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접속사잖아요. 접속사가 무엇이 붙냐에 따라서, 즉 어떤 접속사가 사용돼서 절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뜻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렇게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거예요. 포인트는 이번 시간 우리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뭔데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절인데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명사가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이 명사절 또한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뭐 많습니다. 아주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바로 that이고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해석되는 방식이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것, 또는 반발짝 정도 나가서 뭐뭐라는 사실 정도로 해석되는 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that이 있겠고요. 그리고 why. why 같은 것도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에 진짜 좋은 접속사거든요. 해서 why가 쓰이면 왜 뭐뭐인지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기 쭉 다져봤으니까 이제 예문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들을 통해서 명사절이란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하나의 간단한 문장이죠. We are upset. 해석해보자면 우리는 화가 났어요 정도가 됩니다. upset이란 형용사가 화가 난이란 뜻이기도 하고, 조금 이제 기분 좋지 않게 흥분한 거, 흥분이 됐는데 막 좋은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그런 상태를 묘사하기도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화가 났어요라고 해석을 해봤는데, 자, 이것을 앞에서 얘기 나눈 그 접속사들과 함께 절로 만들어서 문장 속에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읽어보도록 하죠. She knows that we are upset.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that 절, that we are upset 이란 절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 명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이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볼수 있는 거다. 뭐 사실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쓰인 거긴 하죠. 요렇게, 아, 절이 문장 속에서 활용될 수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렇게 문장 가져가 보겠습니다. She knows why we are upset. 자, 앞에 문장과 똑같은데 접속사만 바뀌었죠. 해석을 해보자면 she knows, 그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why we are upset라는 명사절, 똑같이 knows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사절이지만, 똑같이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의미가 달라졌죠. 해서 왜 우리가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그녀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방금 살펴본 세 개의 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think 같은 동사 들어가려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think 써도 됩니다. 근데 은근히 영어에서는요. 요렇게 believe라는 동사를 이런 경우 많이 써요. Do you believe?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믿으시나요? 라는 뜻이 되지만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믿냐? 라는 맥락보다는 우리나라 말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도의 의미가 되니까 아 요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문장들 그래서 채워보자면 Do you believe? 믿으시나요? 생각하시나요? 물어보고 뭘 그래서 생각하는지 뭘 그래서 믿는지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접속사 that이에요. 요 대절 이하를 생각하시나요? 라는 거고 문장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That, this is, 이것이 the best option.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문장 완성된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Do you believe that this is the best option?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절의 that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Do you believe this is the best option? 이런 식으로 문장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샘은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몰라요. 샘이 눈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장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샘이 주인공이죠? 주어입니다. 제일 앞에다가 넣어주고 문장 시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쌤이 모르니까 Sam doesn't know 라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나서 뭘 모르는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왜 얘기가 나오니 why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Sam doesn't know why. Sam은 why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뭐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I don't like him. Why I don't like him. 내가 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 쌤은 모르더라고요. 라고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am doesn't know why I don't like him.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영장 연습까지 두 개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I don't know why he's late. Why he's late가 명사절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know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몰라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가 왜 늦는지 나는 모릅니다.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속사 that과 why를 활용해서 한 번 더 명사절의 어떤 그 개념과 함께 영장 연습까지 해봤어요. 요 that과 why가 워낙 많이 쓰이는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에 좋은 예문들이었다는 거 참고해서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Hi guys, I am so, so happy to see you. Guess what? It's the 27th week of this show. Isn't it amaz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2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5주 동안은요, 조금 더 스페셜하게 전했었던 요가와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운동 있죠? 직장에서 약간 몰래 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금 고강도의 운동 좀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는 우리 짧은 시간 내에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추우니까요. 그럼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et started, guys. What's that hanging on the wall?

Okay, those were some jumping jacks for you. You guys did so well, although I can't see you, unfortunately. 네, 오늘 jumping jack, 팔벌려뛰기였죠?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볼수 없지만 열심히 따라하셨을 거라 믿고요. 영어 표현 우리 to hang 그리고 to hang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to hang 어디 걸고 매달고 이런 뜻이지만 to hang out은 같이 놀거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to hang out이라고 한다고 했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내일 또 짧은 시간 내에 따뜻한 몸 만들기 해요.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we have decided to wear something similar today.
1: Yes. So today we decided to wear the same color top.
0: 네.
1: We just kind of wanted to start the week off, you know, being twinsies.
0: Not really. I think it was more by coincidence.
1: Yes, it 네. was a coincidence. It wasn't a decision. But this week we're actually going to be talking about decisions.
0: 네. 이번 주에는요, 테마를 decision making, That's 결정을 right. 내리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결정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의 이번 주의 첫 번째 이야기 핵심 내용입니다.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0: 저는 결정 내리는 걸 더 잘하게 됐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Sarah. Who's from Australia?
0: 예, 사라 씨입니다.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ve learned to embrace decision making because

0: smaller
1: 네,
0: park.
1: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면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고 방금 전에 이제 메간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down이니까 점점 규모가 작아지잖아요.
0: Yeah.
1: 그래서 큰 decisions, 큰 결정들 말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결정을 못 내렸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he says,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1: 돌다, 회전하다.
0: Revolve, revolve.
1: Revolve. 차에 보면은 RPM이라고 써 있습니다.
0: Oh yeah.
1: Revolutions per minute.
0: Right.
1: 1분에 몇 회 회전하는가? RPM이 이제
0: revolutions.
1: 이, 네, revolutions.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revolution 하면은 혁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0: can, yeah. 네,
1: 돌아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volve가 여기서는 돌다 회전하다고 사실은 중간에 그 앞에 이제 re를 빼고 evolve 자체가 돌다라는 뜻이에요.
0: Oh yeah, like 네. evolve.
1: 네, right. evolve. Involve,
0: involve로
1: 끝나는 것들은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revolves around foo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음식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말은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0: It's about food. Her work is about food.
1: 맞아요. 그래서 now that 이제는 이렇게 되고 나니 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음식과 관련이 있다 보니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점심 때 뭐 먹고 싶은지 물으시면
0: And then what happens? She says,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1: 네, 과거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 뭐 먹을 거예요 하면 바로 안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뭘 먹고 싶은지 알아요. 왜냐하면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0: Oh.
1: 네, 어제 점심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점심 다 먹었으니까 내일은 뭐 먹지? 결정을 해놓은 거 뭔가요?
0: You don't do that?
1: I never do that.
0: Really? Oh, but you're not a big foodie, so
1: no,
0: I guess
1: no.
0: it's different.
1: yeah.
0: Oh, yes. It's important. Good job, Sarah.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0: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1: 그래서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이 구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better at making decisions 하면은 결정을 더 잘 내리는 거잖아요.
0: Mm-hmm.
1: 그런데 on이 뒤에 붙어서 앞에 that's one thing.
0: One thing.
1: Making decisions on that one thing. Mm-hmm. 그게 뭐냐면 점심 때 뭐 먹을지 결정하는 거.
0: What she's gonna eat for lunch.
1: 네, 그래서 결정을 더 잘 내리게 된 한 가지가 그건데, but not just that. 그것만 잘하게 된 건 아닙니다.
0: Yeah, she says.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ndecisive. Well, I guess it's indecisive.
1: 스스로에 대해서 indecisive라는 말을 쓰기가 싫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Life decisions in general. 그냥 전반적으로 인생에 관한, 생활에 관한 결정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I've always been like 어떤 단어를 찾다가 not necessarily 이건 아닌, 꼭 이것만은 아닌데 하다가 well, I guess 맞는 것 같아요. It's indecisive. 그래서 저는 항상 우유부단까지는 아니다가 우유부단했던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0: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1: It's always hard. 항상 힘들어요. To kind of을 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0: To commit to something. Commit to.
1: Commit 하면은 어떤 것을 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mit a crime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인데요.
0: You did the crime.
1: 네.
0: Yeah.
1: commit to가 붙어서 이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발 살짝 담그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0: Yeah, I'm going to do it. Yeah. I'm committed to going back to school. Mm-hmm. Right? So that means I'm going to go back to school for 네. sure.
1: 그렇죠. 고민하고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학교 다닐 거다라고 yeah. committed
0: to인데
1: commit to를 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요. 이제 commit, you got to commit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조언할 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트램펄린 위에서든 yeah. 뭘 뛰어넘는 게 있어요. Uh-huh. 그런데 뭐 그냥 물 웅덩이라고 해볼게요. Uh-huh. 그런데 뛰어넘을까 말까 대충 하다가 보면은 제대로 안 뛰니까 발이 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yeah. 아예 확 yes. 정말 제대로 온 힘을 실어서 뛰어넘는 걸 yes. commit라고 하는 거예요.
0: You gotta use all your energy.
1: 그렇죠.
0: Yeah.
1: 온 힘을 다해서
0: not like, but 네. like, okay.
1: 맞아요. 전념하는 거. 그런 거 말합니다. 특히 이제 뭐 격파 같은 거 어렸을 때 태권도 mm-hmm. 할 때 보면은 격파도 대충 하면은 yeah. 손만 아픈데
0: like if you,
1: 딱 끝까지 하면은 yeah. 힘을 다 실으면 이제 깨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어로는 commit예요.
0: You gotta commit.
1: 근데 이게 사전에서는 그냥 전념하다, 집중하다 정도로만 번역이 되어 있어서 mm-hmm. 느낌이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은데 그냥 숨겨진 뜻으로는 힘을 다 실어서 제대로 하다.
0: Yes.
1: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That's a good explanation.
1: Thank you.
0: You really committed to that.
1: Yes, I did. 다음 주 볼까요?
0: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1: 그리고 and that's something that I am working on. Mm-hmm. 그리고 commit 하는 것 자체가 mm-hmm. 제대로 완전히 힘을 실어서 전념하는 것 자체가 mm-hmm. 제가 work on, 고치려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이 부분을 더 잘하고 싶거든요. Mm-hmm. Not wasting time, mm-hmm.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거. 뭘 mm-hmm. 하면서?
0: Mulling over decisions, to mull over.
1: 네, mull over라고 하면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고민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0: Think about it for a long time.
1: 네, 오랫동안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걸 더 잘하고 싶거든요.
0: Mm-hmm. And lastly, she tells us this.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1: 네,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시간을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Just mm-hmm. worrying about stuff. 이것저것 걱정하면서 stuff라는 것은 그냥 things.
0: Things.
1: 네, in general.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그냥 yeah. 시도해 보는 게 그냥 해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0: Yeah. All right.
1: I agree.
0: That was a great clip.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it once again.
2: If I had to talk about decision making a few years ago, I would have said that I was terrible at it because I could not make a decision. I was annoyingly indecisive. And even when it came down to things like picking what I wanted to eat for lunch, I just couldn't decide. And now that, you know, most of my work revolves around food, you know, you ask me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I know what I want to eat for lunch because I've been thinking about it since yesterday lunch. So that's one thing I've gotten better at making decisions on. But not just that, life decisions in general, I've always been, like, not necessarily, I guess it's indecisive. It's always hard to kind of commit to something. And that's something that I'm working on because I want to be better at not wasting time mulling over decisions so long. I think I wasted a lot of time just worrying about stuff. And sometimes it's better to just try it.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when it comes down to 하면은 뭐뭐 면에 있어서는 뭐뭐에 있어서는 이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였고요. 두 번째,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Be better at not doing something 하면은 뭐뭐를 안 하는 걸 더 잘하다. 그냥 안 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따 문장 만들어 보면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먼저 영어로 만들어 볼 문장들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between hurting a little bit at a time, 한 번에 조금씩, 여기서 hurting이라고 하는 건 아픈 건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함.
1: Yeah, just being uncomfortable 네. because you haven't made a decision, right?
0: 네, 네.
1: 그래서 or thinking about it too much.
0: Forever, 영원히 한 번에 조금씩 아픈 것과 potentially 어쩌면 hurting a lot for a few days, mm-hmm. 며칠 동안 많이 아픈 것 사이에서 I've gotten better at making the right decision. Mm-hmm.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아마 지금 여기 뉘앙스로는 한 번에 좀 더 괴롭고 말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 Yeah, 네. just fully do it, fully commit, yeah. so it's over, yeah. right? Instead of, you know, getting a little bit in
0: and
1: there.
0: Experiencing the discomfort forever.
1: True.
0: Okay.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감사합니다.
1: Bye.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폴라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나또 행복해 오늘은. 왜냐면 나또 요리할 거예요. 네, 오늘은 일본, 한국, 인도 갈 거예요. 레시피 두 개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요. We will make 나또 and 된장 cup rice. 네, 나또 간 된장 컵밥 만들어 볼게요. And we'll make a strawberry lassi. 네, 딸기 라시도 도전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First, we are going to make the natto, 간된장 컵밥. So we need 간된장, strong fermented bean paste. We need 낫토. 혹시 우리 친구들이 낫토 알아요? 그 일본에서 오는 청국장 비슷한 거예요. 된장 뭐

0: 좀 센 맛이 나요. So we have 된장 and 나토. We have onion, 양파. We have rice, 공기밥. We have mustard, 겨자 소스 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corn salad, corn salad입니다. And we have sliced dried seed, 네, 파래 긴 자반입니다. And for our strawberry lassi, 우리 딸기 라시 재료는 세 개밖에 없어요. We have real strawberry juice, 네, 진짜 딸기 주스요. We have yogurt, 네, 요거트 줄 거요. And we have a lemon, 레몬도 줄 거요. So, let's start with the cup back. So, how do we make our kimbap? We start with the onion. 우리 양파 먼저 시작할 거예요. We're going to chop the onion. So we take the onion. We're going to cut just one quarter. 우리 4분의 1 쓸 거예요. So let's use this much. 이 정도 쓸 거예요. And we're going to cut like this. And then cut like this. 네, 우리 작은 부분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나토 콩처럼 그 사이즈 만들어야 돼요. We have to make it the size of the natto bean. Like that. Yeah, there we go. Small pieces of onion. So let's fry the onion. 네, 우리 프라이팬에서 양파 볶아요. So we need a hot pan. 중불 쓸 거예요. And we need oil. We put in some olive oil. And now onion in the pan. And we fry the onion. 네, 양파 볶아요. 혹시 집에서 올리브유 없을 때 다른 유, 뭐 카놀라유, grape seed 유 써드려요. Can you hear it sizzling? 그 소리 되게 좋아요. 아, 그리고 양파 요리했을 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양파만 졌을 때, 생양파만 졌을 때 항상 손 씻어야 돼요. If you don't wash your hands, it will hurt your eyes. 진짜 눈이 아플 수 있어요. 너무 매워서. Okay. I think they're ready. So, let's add the 간된장. Oh, 소리. 소리 커요. 오, 냄새도 좋고. 우리 친구들 그 된장 냄새 잘 알아요. 간된장은 영어 번역했을 때 strong fermented bean paste. 아, 좀 어려운 단어예요. 솔직히 된장 얘기했을 때 영어로 그냥 된장 페이스트 얘기해드려요. Okay, it's ready so we can make our kimbap. It's time to put the bap in the kimbap. Put the rice in the cup. 네. So we put in half our rice. 반 정도 쓸 거예요. Next, we need 나토. 네. 우리 나토 다음에 넣을 거예요. 하지만 나토하고 다른 재료 믹싱 할 거예요. So, we put our natto beans in the bowl. We add our soy sauce, 우리 간장, and our mustard, 우리 겨자 소스도 들어가요. 와, 이거 보세요. 나토 특징이 거미줄처럼 이 줄 이렇게. Wow, look at that. Can see these strings. 이런 줄들이 나오고 이거 나토의 특징이요. And we put it in the cup. Rice and beans. 이제 밥하고 나토콩 이렇게 됐어요. 신기해요. 이 나토콩 우리 몸에 뭐가 좋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알아요? 나토 몰라요. 그래서 셰프님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나토는 콩을 삶아서 발효시킨 음식이에요. Natto is made from beans. 나토는 소화를 도와주고 특히 변비가 있는 친구들은 나토를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 let's cook together.
0: Next, we need the 간된장. Now, let's put our 간된장. 네, 우리 간된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layers. Rice, natto beans, and 된장. And then more rice. 이제 남는 밥은 위에 놓을 거예요. So, rice, natto, 된장, rice. 우리 밥 위에 놓을 거예요.

three more ingredients. So we put on the corn salad, 우리 corn salad 위에 넣는 거예요. Now the dried seaweed, 우리 파래 김 자반. 이 김은 제일 맛있는 김이요. We put on some sesame seeds. 마지막 참깨 위에 불어요. 나토 간 된장 컵밥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We have another recipe. A strawberry lassi. Ready? We cut the lemon in half. 우리 반으로 잘라요. We slice the lemon like this. Now, we take a cup, cup 하나, and we add our real strawberry juice. 우리 진짜 딸기 주스 넣을 거예요. 반 정도요. Now, we open the yogurt. 우리 yogurt 열고, 무설탕 제일 좋아요. Let's put the yogurt in the cup. Little more yogurt. 네. 위까지 안 돼요. 왜냐면 얼음도 넣어야 돼요. 이 정도 충분해요. And one more thing. Ice. 네. 얼음도 필요해요.

And you can see the color change. 이거 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와. Perfect. A beautiful pink. We can put the lemon on top. One slice of lemon, like this. Natto, 간된장 컵밥, our natto, strong fermented bean paste rice cup. 그리고 딸기 라시, our strawberry 라시,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입니다. I like this a lot. 되게 좋아요. You can taste the 된장. You can taste the natto beans. 진짜 이 강한 맛들 섞여서 되게 맛있어요. 식감 아주 재밌어요. Now, let's try the 딸기 라시. The strawberry 라시. This has a very smooth taste, a very gentle taste. It's the perfect combination. 이 둘이 진짜 아주 좋은 친구예요. 다음엔 달콤한 거, 고소한 거, 모르는 거, I don't know. But come back soon for another recipe. See you next time. Bye-bye.

밀 이렇게 글들이 자 hidden. Hidden은 it comes from the word to hide. 숨다, right? Hidden은 숨겨진. Okay. 자 숨겨졌어요. 자 이런 코드를 이거를 풀고 싶으면은 꼭 키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키는 해답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키가 있어야 그 코드를 푸는 거예요.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y do people use codes? People use codes to keep secret information hidden. A spy is a person whose job is to find out secrets about another country. Spies use codes to hide messages from their enemies. Codes can also keep information about your life secret. Over 350 years ago, a man called Samuel Pepys wrote a diary in code so people couldn't read it. At the time, Pepys worked for King Charles II. In his diary, he called King Charles silly for playing with his dogs too much, and the king couldn't read it. A secret hiding place in a shoe. A secret code hidden in a walnut. A page from Pepys' diary. Can you read it? 자, 코드를 왜 사람들이 쓰는지 네, 알아볼까요? Alright, 자, 여기서 왜 쓰냐? 비밀이니까요. Okay, so they want to keep things secret. 자, spy. 알죠, 친구들? 스파이들은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런 신발이나 또 호두가 있어요. 안에 있는 호두는 다 먹고 그 안에다가 조그마한 종이가 있네요.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또 옆에 페이지를 보면은 Samuel Pepys라는 사람이 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이 일기를 이렇게 코드로 통해서 자기 코드를 만들어서 쓴 거예요. 왜냐면은 왜? Because 다 읽으면은 안 된 내용도 있잖아요. Right? 자, 요 안에서 왕대에서도 좀 너무 유치해, 어리석어 이렇게 말도 썼으니까 아무나 그거 읽으면은 누구나 읽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Right? Okay.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썼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Codes aren't always secret. In fact, codes are all around you. You might use codes when playing sports. Teams

0: use different colors to show who's on which side. Your teacher might use a code, like holding up their hand, when they want the class to be quiet. Codes are useful in everyday life because they allow information to be told quickly. These footballers are on the same team. A green man means you can cross the road.
1: 네, 친구들. 자, 아까 코드가 이제 암호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0: this code, it's a little bit different.
1: 자, codes aren't always secret. 자, 항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색깔에 따라서 또 어떤 상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축구 좋아해요. 네, 축구 좋아하죠. 오케이. 자, 축구를 보면서 팀이 두 팀이 있잖아요. 근데 한 팀하고 이 팀하고 예, 색깔을 다르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팀들은 아, 딱 그 색깔을 보면은 아, 이 팀이구나.

0: 사람들은 이렇게 빨간 불을 있으면은 멈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걸으려면은 green 이런 표시가 나타나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코드입니다. Alright, everyone, let's stop and think. 자, a teacher might use code by number one, holding up their hand, or number two, giving a difficult test. 답은 이 책에서 바로 나오네요. Your teacher might use a code like holding up their hand when they want the class to be quiet.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드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이럴 때 조용히 해 할 때 손을 쓰죠. They hold up their hand, right? Angry. I'm angry. 네,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죠. All right. So that is our introduction to what is a secret code. We will learn more about more different types of codes next time. All right. Take care and join me again soon. Bye.
1: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도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쑥쑥 올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혹시 몰랐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도 덩달아 재밌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곧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강의를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2: Hello!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2: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1: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쥐입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country라는 거, country, 보통 나라라고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시골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country mouse라고 하면은 시골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와 시골쥐.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아는 친구들도 많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같을지 다를지.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네요. A little mouse. 작은 찍찍찍 쥐입니다. 작은 쥐. 어떤 쥐냐면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근데 작은 쥐라고 하면은 작은 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쥐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Who lived, 살았는 쥐예요. 어디에 살았는 쥐냐면 in a busy, 바쁘고 bustle이라고 하면은 bustle, 여기 있죠. bustle, 바삐 움직이다. 아, 북적한, 여기서 bustling이라고 하면 북적한이 되겠죠. 막 북적북적한, 바쁘고 북적북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작은 쥐는 was on a train, 기차에 탔습니다. 기차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기차였냐면 to the country, 시골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country, 우리가 보통은 나라라고 알고 있죠.

0: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시골의 혹은 시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뭐 하려고 시골에 가냐 하면은 그는,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도시지가 되겠죠. 도시지는 그의 사촌을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맞죠?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The town mouse was excited. 도시지는 신이 났습니다. 사촌 보러 갈 거야. 근데 지금 시골에 가는 길이야. 기차를 타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것이죠. 근데 왠지 시골에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네요.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왜냐하면 뭐 했기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어디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as라는 것은 뭐뭐 했기 때문에. as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접속사 as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는 흔히 쓰이는 의미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그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보지 않았다고요? 시골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전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간다라는, 도시지가 시골에 가는데 사촌을 보러 가든 누굴 보러 가든 시골에 간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한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그런 세상에 가는 그런 느낌이겠죠. 과연, 시골은, 이 도시지가 느끼는 시골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걸 확인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 우리 친구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관계 대명사 절은 땡땡땡이다. 땡땡땡이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답을 이야기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이제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전에, 뭐 최근에도 그렇고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두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수 있냐 하면 이두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즉두번 나온 단어를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또한 두번 나온 단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 단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대신 집어넣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ook. 나는 책을 한권 가지고 있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 책은 이것은 매우 재미있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바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의미상 봤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a book이랑 it이 되겠죠. 맞죠? a book이랑 it을 합칩니다. 막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냐면 a book it 이렇게 합치는 게 진짜 물리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it이 주어 자리에 있죠. 주어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the book. 사람, 사물, 동물 중에 사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that이나 which가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표가 있었죠. 과거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at이나 which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결과물, I have a book that is very interesting. 이 문장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을 가지고 있냐 하면 that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밌는 책을 가지고 있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는 that is very interesting은 바로 a book, 책한 권, 맞죠? 책 이죠. 이책 하나를 수식해주고 있죠. 화려하게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저의 퀴즈는 여기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이 that is very interesting은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것이죠. 바로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 여기에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죠. 절이라고 그래서 아이고, 큰절한다. 이 절이 아니고요. 혹은 우리가 종교적인 시설, 그 절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 그렇죠?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쓰인 이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a book이라는 명사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추가적인 무언가를 제공하는 이 a book이 어떤 book이냐? 매우 재미있는 책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우 재미있는 book, 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형용사로 만들면서 이 어떠한 명사, 여기서는 book이 되겠죠. book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제공해주고, 어떨 때는 뭔가 이 책이 어떤 책이냐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재미있는 책 이렇게 범위를 제한해주거나, 혹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역할, 즉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사실은 빼도, 여기에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쭉쭉쭉 삭제하잖아요. 이렇게 삭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기 앞에 있는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살아 있습니다. 즉 관계대명사 절은 삭제해도 나머지 하나의 문장이 독립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답 아시겠죠?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eanwhile은 한편이 되겠죠. 한편, 그동안에도 됩니다. 그동안에 혹은 한편. The country mouse, 시골쥐는 was hard at work,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다고 열심히 일했냐면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누가 옵니까? 도시쥐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After a long journey, journey라는 것은 여정, 여행이 되겠죠. 도시에서 시골로 길게 갔잖아요. 오랫동안 갔잖아요. 그래서 긴 여정이나 여행 후에 the town mouse arrived. 도시쥐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겠습니까? 따로 적어주지 않더라도 시골에 도착했다, 혹은 시골쥐에게 도착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ousins. 아, 도시쥐, 시골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사촌들, 혹은 the cousins, 사촌들은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사촌들은 누구예요? 바로 도시쥐, 시골쥐겠죠. 이렇게 똑같은 영어는 똑같은 표현을 다시 적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지 시골지 혹은 two mice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cousin, 사촌들은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촬들은 greeted, greet이라는 것은 환영하다, 맞이하다, 반갑다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each other, 서로 서로를 joyfully, 어떻게 해요?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겠죠. Hello, 야야, 시골쥐야, 사촌, 형. 이렇게 맞이했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내용,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 little mouse who lived in a busy, bustling town was on a train to the country. He was going to visit his cousin. The town mouse was excited, as he had never been to the country before. Meanwhile, the country mouse was hard at work preparing for the town mouse's visit.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Hell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라고 되어 있네요. 시골쥐는 showed off, show off라는 것은 자랑했습니다. 저 우리 집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녀의 집을 in a tree trunk, tree 어디에 있는 집이었냐 하면 바로 나무 몸통, trunk라는 것은 몸통입니다. 나무의 그 중간에 있는 몸통이 되겠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 몸통입니다. 나무 몸통 안에 있는 그녀의 집을 자랑했습니다. It was simple. 그 집은 아주 단순했지만 but warm and cozy. 따뜻하고 cozy. cozy라고 하면 아늑했습니다. 아, 포근하고요. 아늑했습니다.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도시지가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집이랑 그렇게 닮진 않았네. 나의 집처럼 보이진 않은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쥐의 집인 것이죠. 그 집이랑은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그렇죠. 이제 좀 쉬었어요.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Once는 일단 뭐뭐 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The town mouse had rested. Town mouse, 도시쥐가 had rested. Rest라는 것은 쉬다, 휴식을 취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도시쥐가 좀 쉬고 나서 이긴 여정을 달려왔잖아요. 기차를 타고 힘들 거 아니에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 좀 쉬었다가 그러고 나서 The country mouse took him. 맞죠? 시골지는 이제 도시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뭐 어디에 데리고 갔냐면 뭐 하려고?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Next

0: store. 옆문이니까 옆문이라는 게 같은 집에 있는 옆문이 아니라 옆집이 되겠죠. 옆집이나 혹은 이웃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만나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여기서 they는 누구겠습니까? they는 바로 여러 동물들이 되겠죠. 동물들은 crowded는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round라는 것은 주위의 사방에 이 쥐들 주변에 즉 도시쥐 주변에 모여들었겠죠. to greet him.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전부 다 막 맞이하는 이런 소리를 내겠죠. 환영해. 동물의 목소리로 하면 그런 소리를 냈겠죠. 그래서 맞이하기 위해서 주변에 막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도시지와 시골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It doesn't look much like my home, the town mouse said.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Journey. Journey. After a long journey, the town mouse arrived. Greet. Greet. The cousins greeted each other joyfully. Show off. Show off. The country mouse showed off her home in a tree trunk. Cozy. Cozy. It was simple, but warm and cozy. Rest. Rest. Once the town mouse had rested, the country mouse took him to meet the farm animals next door. Round. Round. They crowded round to greet him.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runk라는 것인데요. 어휘 확장하기 딱 좋죠. trunk,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trunk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어봤을 trunk는 오늘 이야기 속도 있지만 가장 익숙한 건 차 트렁크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트렁크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old tree has a thick trunk. 오래된 나무는 두꺼운 트렁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트렁크라는 것은 바로 나무 몸통입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나무 몸통도 두껍겠죠. 두꺼운 나무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e elephant picked up food with its trunk. Elephant. 이렇게 맞습니까? 코끼리는 picked up food. 들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집어들었습니까? With its trunk. 이게 바로 트렁크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코끼리 코가 되겠죠. 코끼리의 코로 음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Put a suitcase in the car trunk. 여기서 suitcase는 여행 가방이 되겠죠. 여행 가방을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문이네요. 그래서 trunk라는 것은 바로 짐칸이나 차의 뒷부분에 있는 트렁크가 되겠죠. 어떤 차는 앞에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렇게 트렁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맥락마다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이제 의미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자원순환 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진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한 주 영어로 또 시작을 해봐야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 가정 영어인데요. 지난번에 했었던 에피소드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1: 네.
0: 바로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2 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돈 좀 모으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아, 나 거의 용돈을 거의 뭐 게임이나 뭐 하고 싶은 걸로 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 남 얘기면 참 답답했어요.
0: 아,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특히나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라면
1: 그
0: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습관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0%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으는데 네. 너 받는 거 다 모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1: 맞아요.
0: 아이도 뭔가 뭐 사 먹고 싶을 수도 있고.
1: 개인 지출 비용이 또 있으니까.
0: That's right. 네. 근데 얼만큼을 좀 할당을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좀
1: 저축을
0: 넣어라.
1: 할 수 있냐.
0: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1: 근데 10% 정도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닌데.
0: 작지만 또 쌓이면 이게 예. 그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네, 가서 저축 계좌 10개요.
1: 오.
0: 이것까지 영어로 해볼 겁니다.
1: 야, 지금 뭐 아하. 약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0: 뭔가 살아있어요.
1: 좋아요, 좋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네, 그럼 아들의 용돈 저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으흠. 슬기롭게 도전!
2: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10%?
2: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 Set aside?
2: Like, save it.
1: Save.
2: Take out 10% of your allowance.
1: Save 10%.
2: You need a plan.
1: 아, 10%요?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2: Speak English to
1: yeah.
2: Daddy.
1: I know. 10%? Sorry, it's so hard for me. Okay, bye.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10년 후?
2: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1: 네, 가서 저축 계좌 열게요.
2: What?
1: Okay. I'll do it.
2: Oh.
1: Yes. My bank account.
2: Uh-huh.
1: Open.
2: Are you going to open a bank account?
1: Yes, yes.
2: Good idea, son.
1: Okay, thank you.
2: You can do it. Just 10%.
1: 10%? Thank you.
2: Well done.
3: Yeah. 아이고. 이 또 아이가 잘 모아가지고 저축 네. 왕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아우 정말 뭐든지 왕이 되면은 대단한 거예요.
3: 오케이 네. 자, 이 뭔가 경제 관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 그쵸.
3: 그거에다 플러스 영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1: 그럼요.
3: Alright, 자 여러분 많이 집중해 주시고요.
1: 네.
3: 일단 전체 대화 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You need a plan. Set aside 10% of your allowance. 10%? That sounds difficult. Trust me, you'll be happy 10 years later. Okay, I'll go and open a savings account.
3: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3: 자,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